0: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0: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1: 네.
0: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0: 연극?
1: 네.
0: 연극이 영어로
1: 당신의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0: 네.
1: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Play.
0: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봐
1: 네.
0: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1: 그쵸.
0: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1: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아이돌들이
0: 좀 알려져 있네.
1: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연극, 뮤지컬은
0: 또 있잖아요. 이제
1: 티켓 파워가 있어야죠. 앞으로
0: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플레이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1: 네?
0: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 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I want to 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1: I'd like to.
0: Right?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1: I'd love to.
0: I'd love to. 가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 I'd love to
0: 써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would 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d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 do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 때 어떻게 쓸까요?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그렇죠?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1: Yeah.
0: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데.
1: Participate.
0: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저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d love to, I'd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보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dance with you.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Oh, I'd love to participate.
1: I'd love to participate.
0: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1: 우와.
0: 이렇게 말합니다.
1: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0: 예.
1: 네,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그것도 사실은
1: 네.
0: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0: Right.
1: I can hook. 나는?
0: Hook.
1: 나는 걸 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후크 선장.
0: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1: 이 너를.
0: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1: 너를 up with free ticket. 예, 무료 티켓이니까.
0: 오케이. 자, free tickets와 당신을 hook 걸어줄 수 있다. 뭐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1: 예.
0: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ok이에요. Hook.
1: 예.
0: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Alright, 자, hook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맞습니다. 훅 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라고

0: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슬기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A와 B를 후크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둘이 어머 연결을 시켜줄게.
1: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0: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스가 생겼는데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1: 연결해준다.
0: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0: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아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1: 네네네. 오케이?
0: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1: 비싸죠.
0: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 몇 개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날 연결시켜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연결시켜
0: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에이, hook me up 이렇게 돼요.
1: 좀 챙겨줘요.
0: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With some 충전기.
0: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1: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0: Chargers.
1: 아, chargers.
0: Chargers. Yeah.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 달라. 결국에는 좀 챙겨 달라.
1: 챙겨주세요.
0: So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 줄 수 있대요.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0: 그렇죠. With a free cable. Okay. 느낌 와요?
1: 네.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That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1: 네.
0: 느낌 왔죠? Okay.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 저기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1: Can you hook me up with
0: with some 무료 양말?
1: With some free socks.
0: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0: 나쁘진 않죠.
1: 네,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내가 너 연결해 줄 수 있다. 누구랑?
1: 내 사촌이랑. 좋다.
0: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0: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와서
1: 네.
0: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약간,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0: 맙소사.
1: 친구였어요.
0: 그또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1: Yeah.
0: So, 여기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1: 네,
0: 거.
1: just promise. 여기서 끊어.
0: Alright.
1: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웃다 laugh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날때
0: 아, 이럴 때
1: 있어요. 예,
0: 있어요.
1: L-A-U-G-H.
0: L-A-U-G-H.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1: Laugh.
0: laugh. 해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0: 좋아요. So, laugh 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해줘.
1: 약속해줘.
0: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죠? Promise you won't lie. 자,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미.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미. 이거는 좀.
1: 하나씩
0: 오케이.
1: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꼭 발음하시길
1: Won't.
0: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 네.
0: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I'll promise.
0: I promise. Okay? 내가 웃지 않겠다고.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1: I
0: Right?
1: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 네.
0: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1: 네.
0: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아,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막,
1: 네,
0: 에.
1: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0: 오케이.
1: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0: 자,
1: 그러면은
0: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0: 최고다.
1: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biggest죠. 비기스트? 아닌데,
0: 와우,
1: 베스트인데.
0: 오케이,
1: Your best fan.
0: 오케이.
1: 예.
0: 저 지금 와우 제가 하려다가 약간,
1: 최상급이니까 You're the best fan. You're the best
0: 하,
1: fan.
0: 역시
1: 당신의 최고의 fan.
0: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1: 어?
0: 네,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비기스트 하려다가 베스트로 바꿨고,
1: 예.
0: 아 베스트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너까지 넣어줘야 된다
1: 네.
0: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1: 예.
0: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1: You're the best fan.
0: 아, 아닙니다.
1: 좋은데요? 네.
0: 오케이. 자, 순수합니다. 그냥 biggest입니다. 오케이, let me just tell you. 오케이.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쳤던 것
1: 누가
0: 같은데,
1: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0: 없지만.
1: 근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0: 그거 맞아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big fan of yours 뭐 이런 식으로

0: 많이 쓰는데 네.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1: 오케이? 신기해요.
0: 그래서 베스트 무슨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the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아. 이런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1: 맞아요.
0: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아. 당신의 이런 네. 거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 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 때 지금 제가 big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0: 이거
1: 아는 단어인가요?
0: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1: 예.
0: 이거 보여드릴까요?
1: 예, 그게
0: 아마
1: 낫겠어요.
0: 생소하실 거예요.
1: 예.
0: 이거는 굉장히 좀 바로 Die Hard Fan.
1: Die Hard?
0: Die Hard Fan. 영화 제목에서 봤죠?
1: 예.
0: 예.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1: 아.
0: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1: 완전 코어 팬 같은.
0: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을 때 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oh, you know, I'm a die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1: I have a feeling.
0: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1: 어허.
0: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1: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0: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1: 네.
0: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1: 아.
0: 아, 괜히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1: I have a feeling.
0: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1: She has a boyfriend.
0: O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1: yeah.
0: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1: I have a feeling.
0: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 것 같은.
1: He will say yes.
0: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1: 네.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네,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느낌.
1: 내 와이프가 될 것 같은.
0: 아, 맞아요.
1: 아.
0: 맞아요.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All 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P로 네.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3: I'd love to participate.
2: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3: I'd love to dance with you.
2: You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플레이였죠.
3: 네.
2: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3: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Very, very good.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3: 네.
2: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3: I have a feeling.
2: 그가 yes라고 말할.
3: He will say yes.
2: 그렇죠. 걔가 이번에 그녀가로 해볼게요.
3: 네.
2: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3: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2: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3: I have a feeling.
2: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3: I'll be your biggest fan.
2: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7: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6: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7: Really?
6: Yeah!
7: Thank you so much.
6: Thank you.
2: Yay. Oh, great job, you guys. Yeah.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2: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3: 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0: 것만 알았던 동생이 어느새 커서 공부도 숙제도 척척 해내네요. 야, 꼬마가 대단한데. 꼬마라니,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a smart person.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Wow, camping in the great outdoors. I feel great already.
2: It'll be nicer once we set up the tent and other stuffs.
3: Jane and I will set up our own tents. Can you and Kristen start cooking?
4: I can help you set up the tents.
1: You've never done it before, so come over here and help with the cooking.
4: You don't need experience for this. Just use your head. Trust me. I'm a smart cookie.
2: Should we let him do it then?
3: Going well over there, Kevin? Need a hand?
1: Don't worry. Kevin is a smart cookie, so he can handle it.
2: Why don't you use your smarts in cooking? Let me take care of the tent.
4: Yeah, I think I should stick to cooking.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텐트 치는 게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뭔가 조립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고정도 잘해야 되고요. 초보자가 바로 가서 뭔가 텐트도 치고 장비를 준비해서 캠핑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이걸 미처 알지 못한 케빈이 오늘 나섰다가 금코 다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거든요.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할게요. 아, 경치가 좋죠.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케빈의 친구인 제니와 크리스틴의 친구 제인.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캠핑을 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오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제인이 텐트까지 딱 치고 전부 다 설치하고 나면 훨씬 좋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유경험자인 제니가 이제 텐트를 쳐야 되겠죠. 제인과 함께요. 그러면 이 텐트 쳐본 경험이 없는 나머지 크리스틴과 케빈은 요리를 도우면 딱 좋겠습니다. 많은 케빈은 텐트 치는 걸 돕고 싶나 봐요. I can help you set up the tent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텐트 치는 거 도와줄게. 자, 이렇게요. 누가 뭐뭐 하는 걸 도와주다라고 할 때는 help, 사람, 동작 사용하면 됩니다. Help me move this 라고 하면 나 이거 move, 옮기는 거 도와줘. I'll help you find it. 내가 너 그거 찾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는 케빈을 크리스틴이 나무라죠. You've never done it before. 너 이거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요리나 도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have never PP입니다. PP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 never이라는 말이 절대로, 전혀라는 뜻이라서 have never PP,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와 만나서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ve never been there이라고 하면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You've never seen them before. 너 걔네들 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하는 말 좀 보세요. 아, 이런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trust me,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똑똑한 사람이야 오늘의 한마디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 smart person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이 표현은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a는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mart는 우리 알고 있는 똑똑한이고요. cookie가 뭐뭐한 녀석, 이렇게 부를 때 쓰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a smart cookie라면 나 똑똑한 녀석이라고, 이래봬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m a smart cookie. 노란 부분 강조해서 I'm a smart cookie.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인과 데니는 아, 그러면 케빈 한번 해보게 놔두지 뭐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아, 그죠? 그런데 이 케빈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쉽지 않겠죠?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그냥 요리해, 우리가 나머지 할게 라고 케빈 민망하지 않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Yeah, I think I should stick to cooking. 아, 그래 맞아. 나는 요리만 해야겠어 라고 이제야 뉘우치게 되네요. 자, 이렇게 stick to라는 표현이요. sticker 아시죠? stick이 딱 붙는 거예요. stick to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지키다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Just stick to the script라고 하면 그냥 원고대로만 해. 흔히 말하는 애드립 이런 걸 치지 말고 원고대로만 해. 또 let's stick to the original plan.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합시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똑똑한 사람이야. I'm a smart cookie. 비슷한 표현들 우리 배워볼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해. I know what I'm doing. 말 그대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I know what I'm doi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운전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혼수를 두는 우리 오빠. 아유, 오빠, 나도 다 알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Excellen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도 알 건 다 알아.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할 때 쓰는데요. I wasn't born yesterday 입니다. I wasn't born.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태어난 게 아니다. 이제 어른이다 이런 뜻이겠죠. I wasn't born yesterday. 이것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자꾸만 뭔가 쉬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알면 안 되는 무슨 일이 있나? 아, 뭔데요?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I wasn't born yesterday.

0: I wasn't born yesterday.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I'm a smart cookie와 비슷한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I know what I'm doing. 나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표현이나 그리고 아, 저 어제 태어나지 않았어요. 즉, 저 어린애 아니에요. I wasn't born yesterday.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었네요. 보이는 표현들은 여러 번 말씀해 보시고 꼭 내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영어 발음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꿀팁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럼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Helpful. I was trying to be helpful. Grateful. I'm so grateful to you.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잘 들리던가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는데요. Beautiful, helpful, grateful. 자, 공통점 어때요? 바로 보이고 또 들리죠? 마지막에 full.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모아왔습니다. F-U-L로 끝나는 단어들 발음하는 방식 다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약간 어색하게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오늘 이거 한번 확실하게 좀 자연스럽게 정복을 해볼게요. 자, F-U-L로 단어가 끝날 때는요.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가벼운 깃털처럼 여러분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데요. For 여기 이 부분을요. 너무 정확하게 크게 For 이렇게 하면 또는 Full 이렇게 하면요. 듣기가 좀 어색하고요. 굉장히 가볍게 깃털처럼 마치 날아갈 듯 For 이렇게 끝내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단어들 하나씩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beautiful. 자, 이 뒷부분 마지막에 깃털 있죠? 그래서 beautiful 이렇게 너무 정확한 full 아니고요. for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가볍게요. 예문 볼게요. 너 그 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In that dress라고 할 때 이 in이요. 바로 뭔가를 입은 상태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 정말 beauty 한 다음에 full 가볍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 단어로 넘어갈까요? 이것도 help 다음에 full 가볍죠. Helpful 아니겠죠? Helpful. Helpful. P랑 F랑 같이 있어서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니까 발음 주의를 해야겠어요. Help

0: helpful, 도움이 되는이라는 뜻이죠. 예문 볼게요. 난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뭐 너를 간섭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조언을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야.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내가 helpful 하려고 했던 거야. I was trying to be helpful. Help 하고 가벼운 깃털 넣어주면 돼요. For. I was trying to be helpful.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요. grateful. 이 단어는 혹시 뜻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뜻은 감사해 하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고마울 때 thank you만 절대 알면 안 되고 grateful. 이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감사해. 고마워 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좋은 단어거든요. 역시 grateful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깃털 붙여주면 돼요. grateful. 오케이. 예문 볼까요? 나 너에게 정말 고마워.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to you. Grateful 아니죠? Grateful. 가벼운 깃털. 오케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F-U-L, 깃털 발음.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우리 지금부터 FUL 깃털 발음 같이 큰 소리로 여러 번 연습해 보면서 입에 익혀 보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먼저 아름다운 beauty 다음에요. 풀 하지 맙시다. beautiful 가볍게 갈게요. beautiful 아름다운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beautiful Great. 한번 더요. Beautiful. Very good.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움이 되는, 유용한, 뭐 이런 뜻이죠. Helpful. 도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Beautiful은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거고요. Helpful. 이렇게 외워놓으면, 뜻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Helpful. 자, P와 F 발음도 주의하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Help. Great. One more time. Helpful. 그렇죠.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 뜻도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해 하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Grateful. 전혀 어렵지 않죠? 계속 똑같이 반복입니다. For. 깃털 발음. 바로 갈게요. Grateful. Great. 무겁지 않게 가볍게 처리해 주세요. One more time. Grateful.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깃털 문장 속에서 또 한번 훈련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그 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You look beautiful. 여기 부분에 FUL 깃털 처리해 주면서 문장 전체 갈게요.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Beautiful. 그렇죠. Great. 한번 더.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Beautiful dress. Great.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난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거야. Helpful 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라는 거겠죠. Helpful. 어렵지 않죠? 우리 했던 거 문장 속에서 만날게요. 자, 문장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was trying to be helpful. Helpful, great. 한번 더. I was trying to be helpful. Helpful, great.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요. 너에게 정말 고마워라는 말이죠. 이 문장 자체가 통째로 유용하니까요. 뜻도 잘 기억해 주세요. Thank you so much. 대신 쓸수 있는 표현. I'm so grateful to you. 듣고 따라해 주세요. I'm so grateful to you. Great. 한번 더요. I'm so grateful to you. Very good.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eautiful.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0: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Helpful. Helpful. I was trying to be helpful. I was trying to be helpful. Grateful. Grateful.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to you.
1: 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깃털 발음 잘 기억하면요, 영어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곧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eeting. M-E-E-T-I-N-G. Meeting. Meeting.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0: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과 여러 대화를 하죠. 이게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통을 하는지 같이 배워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meeting, 회의 또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eeting을 가져요. meeting. 그 다음은 communicate, 소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요. 또는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통할 수 있죠. 영어로 communicate. Very good. 그 다음은 question, 질문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Question.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how to pronunciate the words. 회의, 만남, meeting. Me를 길게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T 발음은 안 나요. Meeting. That's right. 소통하다, communicate. 친구들, mu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Communicate. Very good. 질문. Question. 여기도 앞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One more time. Question.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eeting. Meeting. Communicate. Communicate. Question. Questio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Our first sentence is, the workers will

0: have a meeting. 직원들은 회의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회의가 meeting이었어요. 그쵸? Do you remember? 자, 회의를 갔다는 have a meeting이에요. 동사로 바뀌어요. have를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은 영어로 workers라고 말하면 돼요. Now it's your turn.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workers will have a meeting. Good job, everyone. Next sentence. I ofte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자주 소통을 한다. 친구들, communicate, 기억나죠? 소통한다란 뜻이고요. often,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란 뜻이에요. T 발음은 안 나요. Now it's your turn. 한번 해볼게요. I ofte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Wow, that was excellent. Okay, next.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Wow,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May I? 공손하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해도 될까요?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다. 질문을 묻다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 말해볼까요? May I ask you a question? Wow,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Against. A-G-A-I-N. S-T. Against. Against. Advise. A-D-V-I-S-E. Advise. Advise.
0: Our next word is understand. 이해하다란 뜻이에요. 단어가 조금 길죠? 친구들, do you understand our English class? 우리 수업을 잘 이해하나요? 그 다음은 against, 뭐뭐에 반대하다란 뜻이에요. 누군가가 의견을 낼 때 우리는 반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gainst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알겠죠? Okay, next. Advise.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조언하다 또는 충고하다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m sick. 저 아파요. 그러면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병원을 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Advise. Okay, now let's learn how to pronunciate the words one more time. 이해하다, understand. 친구들, stand에 강세를 넣어볼까요? Understand. Correct. 무엇 무엇에 반대하여? Against. 친구들, again에 세게 발음을 넣어보세요. Against. Good job. 조언하다, 충고하다. Advise. V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vise에 강세를 꼭 넣어보세요. Advise.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Understand. Understand. Against. Against. Advise. Advise.
0: 그다음 예문을 같이 볼까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니? 아마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해하니는요, 영어로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만 외워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Good job. Next. I am against the plan. 저는 그 계획을 반대합니다. 친구들, 무엇무엇을 반대할 때는 against라는 단어 쓰는 거죠. plan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against the plan. Now it's your turn. 해보세요. I am against the plan. Very good. Now, our last sentence. I advise you to practice English every day. 나는 너에게 매일 영어를 연습하라고 조언한다. 친구들,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영어 연습을 하면 아주 저처럼 잘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everyone. 자, advise, 조언하다.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볼게요. I advise you to practice English every day. Wow!

0: Against. Against. Advise. Advise.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할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Unit 18. R. Let's go. Phonics chant R. R, R, R. R, red.
1: R, red.
0: R, ring.
1: R, ring.
0: R, rabbit.
1: R, rabbit.
0: R, rose.
1: R, rose.
0: R, robot.
1: R, robot.
0: R, rocket.
1: R, rocke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R이에요. R. R. 네, 이렇게 R이 두 개 있죠? 자, 하나는 큰 대문자 R이에요. Big R. 그리고 작은 소문자 R이 있는데요. 이거는 small r. 두 개 있어도 같은 소리가 나는 r이에요. 그럼 과연 r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r. r. Good job. 자, r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색깔이에요. 어떤 색깔인지 맞춰봐요. 사과가 떠오르고요. 딸기, 체리. 어떤 색이죠? 네, 바로 빨간색이에요. 빨강. 영어로는요. red. red. Great job. 다음 단어는요. 손가락에 끼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액세서리예요. 네, 반지. 반지 영어로 ring. ring. 잘했어요. 자, R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귀가 매우 길고요.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아주 예쁘게 생긴 동물이에요. 당근도 아주 잘 먹어요. 네, 바로 토끼예요. 토끼 영어로 rabbit. rabbit.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아주 예쁜 꽃이에요.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고 너무 향긋한데요. 네, 바로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영어로 rose. rose. Excellent. R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신기한 움직이는 장난감이에요. 뭘까요? 네, 바로 로봇. 로봇은 영어로 robot. robot. Very good. 자, R로 시작.

0: 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우주를 가려면 이것을 꼭 타야 돼요. 매우 빠르거든요. 네, 바로 로켓이에요. 로켓도 르로 시작해요. 잘 들어봐요. Rocket. Rocket.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를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R. Ruff, ruff, ruff. Ruff, red.
2: Ruff, red.
1: Ruff, ring.
2: Ruff, ring.
1: Ruff, rabbit.
2: Ruff, rabbit.
1: Ruff, rose.
2: Ruff, rose.
1: Ruff, robot.
2: Ruff, robot.
1: Ruff, rocket.
2: Ruff, rocket.
0: 와, 이렇게 르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를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알파벳 R를 배웠죠. 로건, 우리 큰 대문자 R 영어로 뭐라고 했죠?
3: Big R.
0: Big R. 그리고 작은 소문자 R는 뭐라고 했어요?
3: Small R.
0: 로건, 우리 그러면 R는 어떤 소리가 났나요?
3: R, R, R.
0: 우리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R, R, R. 그럼 R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빨간색 영어로 뭔지 기억나요?
3: R, R, red. R, R, red. R, R, red.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예쁜 반지였는데요. 로건, 반지 영어로 뭐예요?
3: R, R, ring. R, R, ring. R, R, ring.
0: Very good. 친구들 잘 들었죠? 자, 또 R로 시작하는 세 번째 단어는요. 귀가 매우 길고 깡총깡총 잘 뛰는 동물인데요. 로건, 이거 토끼 영어로 뭔지 기억나요?
3: Rabbit.
0: Very good. Rabbit. 자, 그럼 로건이 rabbit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Rabbit. Rabbit. Rabbit.
0: Very good. 발음이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단어는요. 아주 향긋한 장미꽃. 로건, 장미꽃 영어로 뭔지 기억나요?
3: Rose.
0: Rose. Very good. 자, 로건, 그럼 우리 세 번 rose 따라해 주세요.
3: Rose. Rose. Rose.
0: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 르로 시작한 단어가 있었죠? 움직이는 장난감이에요. 로건, 이거 영어로 뭐죠?
3: Robot.
0: Yes, robot. 자, 우리 세 번 robot 따라해볼게요.
3: Robot. Robot. Robot.
0: Excellent. 자, 르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우주를 가려면 꼭 이것을 타야 되고요.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로켓이었죠. 로건, 로켓 영어로 뭐예요?
3: Rocket.
0: Very good. Rocket. 자, 그럼 르, 르, rocket.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르, 르, rocket. 르, 르, rocket. 르, 르, rocket.
0: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자, 친구들, 그럼 우리 재밌게 clap! 재밌게,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3: Last
0: chance!
1: Let's go! Phonics chant R. Ruff, ruff, ruff. Ruff, red.
2: Ruff, red.
1: Ruff, ring.
2: Ruff, ring.
1: Ruff, rabbit.
2: Ruff, rabbit.
1: Ruff, rose.
2: Ruff, rose.
1: Ruff, robot.

여러분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r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뭐뭐를 싫어해 라는 표현 잘 기억나나요? 그런 표현들로 내가 싫어하는 걸 한번 글로 써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eek 25. Wednesday. Say what you don't like. I can write about things I don't like.
1: 자, 그럼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She's very stressed. There are many things she doesn't like. 안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First, mom prepared pizza. 엄마가 피자를 준비했는데 피자도 싫어하고 또 보니까 방이 좀 많이 지저분하죠? But I don't think she likes cleaning. And she's also doing her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question mark, 물음표가 크게 세 개가 있네요. 도대체 숙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써야 할까요? 일단 I don't like 뭐뭐라는 표현이 나는 뭐뭐가 싫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don't like bananas 이렇게 음식을 말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나 바나나가 싫어 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나나가 싫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딱 하나의 특정 바나나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바나나가 다 싫은 거잖아요. 통째로. 그래서 S를 붙여서 복수로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바나나들이 싫어인데 좀 어색하긴 하죠,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꼭 이렇게 써야 합니다. I don't like bananas. 이렇게요. 자, it's 뭐뭐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줄 수 있죠. 예를 들어, it's hard 라고 하면 hard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건 딱딱해라는 의미도 있고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라고 할 때도 It's hard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먹었더니 달콤해 라고 할 때는 It's sweet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말할 때 It's 다음에 어떠한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면 되는 거네요. 자, I don't like 뭐뭐도 있었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할 때는 I don't like ing가 올 때도 있어요. 자, 요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I don't like jumping 이라고 하면 나는 뛰는 게 싫어, 뛰는 것이 싫어 라는 뜻이겠죠. 자, really라는 표현도 있었죠. really는 정말로라고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 really don't like pizza 라고 하면 나는 피자가 정말 싫어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싫은 거를 한 번 더 강조해 줄 때는 really라는 표현을 don't 앞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이번에는 또 ing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I really don't like studying. 네, 공부하는 것이 싫으니까 studying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여자친구가 숙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숙제는 영어로 뭘까요? 숙제는 집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뜻에 home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일이라는 work가 붙은 그런 합성어네요. 그쵸? 스펠링은 어떻게 돼요? 로 시작하니까 H, home, O, M, E, 그 다음에 work, W, O, 그쵸? R, K, homework. 요 단어 많이 익혀두세요. 또 하나 퀴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수학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맞아요. 우리가 방금 복습을 했었던 really가 들어가면 되겠죠. I really don't like math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복습했던 내용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0: ABC time.
3: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ABC time.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오늘도 ABC 친구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만나보아요. Today, we will meet R and L. 오늘 만날 친구들은 R과 L이에요. How do you pronounce R? 먼저 어떻게 소리내는지 볼까요? R은 혀를 둥글게 말아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하고 R 소리를 내요. 이때 목에 떨림이 있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R. R.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Run. Repeat after me. R. Run. Let's run to the park. 공원까지 달리기 하자. R. Run. R. Run. Let's practice one more word. Robot. Repeat after me. R. Robot. I want a robot for my birthday.
4: 저는 생일 선물로 로봇을 원해요.
3: R. Robot. R. Robot. Now, let's look at L. How do you pronounce L?
4: L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혀끝이 윗니에 뒤에 살짝 닿으면서 이렇게 L라고 소리 내요. 이 L 소리 역시 목에 떨림이 있어요.
3: Now try it. Repeat after me. L. L.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Look. Repeat after me. L. Look. Please look at my lips.
4: 내 입술을 보세요.
3: L. Look. L. Look. Let's practice one more word. Lemon. Repeat after me. L. Lemon. Lemons are sour.
4: 레몬은 셔요.
3: L. Lemons are sour.

0: lemon. L, lemon. Great job! Before we wrap up, let's practice words one more time. Now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R, r, run. R, r, run. R, r, robot. R, r, robot. L, l, look. L, l, look. L, l, lemon. L, l, lemon. Great job, everyone!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1: 자, 그럼 복습했던 표현들 위주로 우리가 writing을 하는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일단 우리 친구가 싫어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엄마가 피자를 준비해 왔는데 나 피자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볼까요, 여러분? 나는 피자가 싫어? I don't like pizza. 네, I don't like pizza라고 하면 되죠. 근데 왜 싫어요? Too salty니까 너무 짜서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저 앞에 뭐가 붙을까요? It's가 오죠. 그래서 it's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고 그랬죠. Too는 너무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싫어할까요? 보니까 방이 많이 지저분해요. I don't like cleaning eit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either는 뭐뭐도라고 할 때 보통 붙는 표현이죠. I don't like pizza.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피자도 싫지만 청소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either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소가 싫은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It's too hard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mework, 숙제. 숙제는 얼만큼 싫어할까요? 정말로 싫어요. I really don't like home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 It's too difficult. 지금 question mark, 물음표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Things I don't like. I don't like pizza. It's too salty. I don't like cleaning either. It's too hard. I really don't like homework. It's too difficul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things I don't like.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I don't like 뭐뭐, I don't like ing를 응용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Bye bye!
2: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0: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영어 수업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Wednesday. Introducing my friend. I can talk about my friend.
0: 얘들아,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 보니까 오늘 결혼식에 왔나 봐, 그쵸? Today is the wedding day. 브랜든이랑 케이리가 결혼을 하는 날인가 봐요, 그쵸? 근데 보니까는 하객으로 토끼도 와 있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짜잔! Oh, meet 나왔어요. Meet, meet. 만나다라는 뜻이죠? Meet, meet. 자, meet, 만나다가 들어간 문장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짜자잔! Oh, how did you meet Brandon?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Brandon? Meet가 만나다죠, 그쵸? 근데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은 너 누구를 어떻게 만났니?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라고 쌤이랑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how did you meet Brandon? 이라고 했으니까 너 Brandon 어떻게 만났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또 뭐가 있나 보자. 빠밤. 두 번째로는 only child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Only child. 외동이라는 뜻이에요. 외동, only child. Okay. 자, 우리 한번 외동, only child가 들어간 문장도 함께 볼게요. 빠밤. Is he an only child? One more time. Is he an only child? 이건 무슨 뜻이야? 아, 보니까 지금 토끼가 저기 보면서, 브랜든 보면서 제 외동이야? 제 외동이야? 브랜든 외동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is he an only child?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는 외동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Is he an only child? Okay.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 저기 groom, 바로 신랑 뒤에 어떠한 곰이 서 있습니다. 자, 저 곰의 화살표가 이제 그려졌는데요. 어떤 문장이 나올까? 나올지 보자. 짜잔. Okay. Who is he? One more time. Who is he? 아, 토끼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 사람 누구야? Who is he? Who is he? 저 사람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라고 하는 거겠죠? Alright. 그 다음에는 close with 나왔습니다. Close with. 하게 되면은 누구와 사이가 가깝다 또는 누구랑 친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So close with가 들어간 문장 함께 또 보자. 짜잔. Are you close with Billy? One more time. Are you close with Billy? 가 나왔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하게 되면은 너 누구와 친하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 Billy가 왔으니까 너 Billy랑 친하니가 되겠죠? Are you close with Billy? Are you close with Billy? Alright. 자, 이렇게 오늘의 네 문장이었고요. 자, 우리 한번 퀘스트 풀어보러 갈게요. 빠바밤. Number one. Is he an only child? 오,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여기 신랑이죠. 신랑 곰이 외동일 것 같아요. 자, 뒤에 곰이 아까 있었던 것 같죠. 그쵸?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럼 only child일까요? 아닐까요?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he an only child? No! 자, 정답은 no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곰 신랑 뒤에 어떤 똑같이 생긴 곰이 또 있었잖아요. 형제였던 것 같아요. 자, number 2 보겠습니다. 오, 이번엔 unscramble네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그가 누구니? 저 사람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가 먼저 올까요? 일단 대문자 먼저 오겠지? Who 먼저 오겠습니다. Who?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저 남자 누구야? Is he? 나오겠죠? 마지막에 물음표도 빼먹지 말고. 자, 그래서

0: is he? One more time. Who is he?
1: 무슨 뜻이라고? 저 남자 누구야?
0: Who is he?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2: Singing time.

퀴즈 롤플레이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말 그대로 역할극 시간이죠?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예요. 우리 한번 같이 연기를 해보자고,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은 Brandon and Katie's wedding day. Brandon 곰과 Katie 곰이 결혼을 하는 날이죠, 그쵸?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객토끼가 왔어요. 하객토끼가 자, 저기 곰 신랑 뒤에 있는 곰에게 막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짜자잔. 자, A 선생님이죠? How did you meet Brandon? How did you meet Brandon? 얘들아, meet 하면 만나다란 뜻이죠. 그래서 너 브랜든 어떻게 만났어? 라고 토끼가 질문을 하네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How did you meet Brandon? 너 브랜든 신랑 어떻게 만났어?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 보자. 짜잔. We were classmates in 그레이드. 자, classmate 하게 되면 반친구란 뜻이에요. 반친구, classmate. 그레이드는요, 무슨 뜻이냐면 학년이란 뜻입니다. 애들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저기 생각풍선 안에 보니까는 2학년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곰들끼리 이 신랑이랑 신부가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것 같아. 그쵸? 그래서 second grade를 넣어줘 볼게요.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시작.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차례네. Is Brandon an only child? Is Brandon an only child? 얘들아, only child가 무슨 뜻이야? Only는 오직이란 뜻이고요. Child는 아이야. 그래서 같이 put together 하면 무슨 뜻이지? 외동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쌤이? 그래서 Is Brandon an only child? 하게 되면은 Brandon 외동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쌤이 한번 해볼게. Is Brandon an only child? Brandon 외동이야? 그랬더니 외동일까 아닐까? 짜잔. Oh, no, he has a brother. 자, 저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얘들아, 선생님 힌트를 줄게. 자, 저 신랑 뒤에 있는 곰이 형제라 그랬죠. 곰의 형제. 근데 둘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자, 그래서 쌍둥이래. 그러면은 쌍둥이가 영어로 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기억나? T자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트윈이지요. 그래서 둘은 쌍둥이였네요. 쌍둥이 형제였네요. 그쵸? 그러면, No, he has a twin brother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No, he has a twin brother. 잘했습니다. Twin이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 Alright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 오, 저 남자 누구야? 라고 해볼게요. Who is he? Who is he? 왠지 토끼가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그쵸? Who is he?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럼 누굴까요? 저기 곰에 이름표가 있네. 쌍둥이 저곰 이름에 Billy였어요. 그러면은

0: 쟤는 빌리야라고 해보겠습니다. That is Billy. That is Billy.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That is Billy. 잘했어요. 이번 거는 쉬웠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Are you close with Billy? 해보겠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Billy? 일단, close with 하면은 누구와 가깝다, 누구와 친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Billy? 하면은 너 빌리랑 친해? 라는 뜻이 되겠죠? Are you close with Billy? Are you close with Billy? 그랬더니, Oh, yes, we have been friends. We were 9 years old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저 파란색으로 된 have been이 무슨 뜻이었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have been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아하니까, 우리는 9살 때부터 쭉 친구였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빈칸에 뭐뭐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갈게요. 자, 뭐뭐부터 S로 시작합니다. 이거 배웠어. 3, 2, 1. Since죠. 자, since 하게 되면은 뭐뭐부터 언제부터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9 years old.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9 years ol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어요.
1: Meet. How did you meet Brandon? Only child. Is he an only child? Close with. Are you close with Billy? Who is he?
2: This is Billy.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friend. 나는 내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Daddy's in the mountains?
1: Shh.

Yeah.

0: but look at them.
1: Yeah.

0: is the 10x table. Rocket rescuers, come as soon as you are able. 10!
1: 20!
2: 30!
1: 40!
2: 50!
1: 60!
2: 70!
1: 80!
2: 90!
1: 100!

Nine tens, ten tens, heroes with zeros. 100.

니콜 선생님, 저 생일 선물로 망원경 받은 거 기억하시죠? 친구가 제 망원경을 보고 너무 멋지대요. 저도 친구가 가진 게임이 재밌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지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메시지 보낸 친구가 또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내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물건이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떠어떠해 보이다,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렇다라고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그 문장들 함께 배워볼게요. Cole looks that looks cool. That looks cool.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보다라는 표현 배웠어요. 어떤 동작? See. 맞아요. 이 see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본다. 나는 뭐뭐를 보아요. 뭐뭐가 내 눈에 보여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만날 동작은 look. Look 이라는 동작이에요. 이 look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이 뭐를 볼 때 look at 뭐뭐뭐, 무언가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본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상황이 어떠어떠한 모습으로 느껴진다. 근데 우리말로는 뭐뭐해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도 이럴 때는 보인다라는 말을 써요. 그 단어가 look이라는 거. 자, 이거 딱 봤더니 이야, 그거 멋진데, 그것은 멋져 보여 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that을 사용해 볼게요. that은 그쵸, 그것 또는 저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looks가 바로 어떠어떠해 보인다라는 뜻. 그리고 cool 하면 친구들 뭔가 시원한 이렇게 그런 뜻으로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해요. 친구들이 말하는 이렇게 엄지척 아주 멋질 때, 그쵸? 내가 봤을 때 너무 멋질 때도 cool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붙여서 that looks cool. 친구가 멋진 새 옷, 멋진 선글라스, 친구가 가진 멋진 게임, 뭔가 내 눈에 멋져 보이는 거 표현할 때 that looks cool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같이 말해볼게요. That looks cool. 한 번 더. That looks cool. Good.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Look. Fun, beautiful, delicious.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looks, looks예요. S 빼고 look도 우리 친구들 같이 알아두세요. O가 만났지만 U 아니고요. 그리고 K 붙여서 look, look. 에다가 S 붙였어요. 이 S는 언제 붙이냐면 친구들, 문장의 누가라는 부분이 he거나 she거나 it 일 때 우리 S 붙여줘요. He looks, she looks, it looks 이렇게. 요건 규칙이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Looks는요, 뭔가를 보다, look은 보다라는 뜻도 될수 있고요. 또 뭐뭐처럼 보이다, 어떤 대상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뭔가 보는 것에 관한 거,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Looks.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fun. fun이에요. fun은 즐거움, 재미라는 뜻도 있고, 어떤 대상이 그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즐거운, 재미있는,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썼더니, fun. 요렇게 우리 쓸수 있네요. 세 번째 단어는 beautiful. Beautiful. 아마 친구들 많이 들어보고 아마 본 적도 있을 거예요.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B, 소리 나는 B에다가 E, 요렇게 B예요. 조금 어렵죠, 친구들? T, E, F, O 썼더니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요렇게 우리 쓸수 있고요. 마지막 단어는 delicious. delicious. 이거 많이 쓰는 단어인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영어 좀 배운 친구들도 yummy 이런 말 들어봤죠. 맛있는. 그건 조금 애기같이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맛있긴 맛있는데 아주 맛있을 때, 정말 맛있을 때는 delicious라고 쓸수 있어요. 에 소리 나는 이에다가 오또에 소리 나는 아이에다가 delicious까지 아마 친구들 음식점 가거나 푸드코트 이런 데 가면 분명히 이 단어 한두 개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delicious 강조는 delicious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delicious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장으로 해볼게요. 그건 아주 멋져 보여. 야, 멋진데. 이런 말이죠. 그것은 멋져 보여. 어떻게? 그것이니까 it 해도 되지만 오늘은 다 that으로 할 거예요. that, 뭐뭐 해 보인다. looks, 그리고 멋진. cool. 다 붙여서. That looks cool. 한번 더. That looks cool. 잘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뭔가를 봤을 때책 또는 장난감 이런 거 봤을 때 재밌겠다라는 말 하죠. 그것 재미있어 보이는데 라는 말 만들어 볼게요. That 뭐뭐해 보인다? Looks 그리고 재미있는 거. Fun. 혹시 funny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죠? funny는 조금 하하하 이렇게 웃긴 거고, fun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밌는 것,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fun으로. That looks fun. 한번 더. That looks fun. 좋아요.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오, 아름다워. 그것은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at looks 아름다운, beautiful.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That looks beautiful. 감탄하면서 말해야지. 한번 더. That looks beautiful. Good. 마지막 문장. 이번에는, 아, 엄마가 음식을 해주셨어요. 처음 본 음식이긴 한데, 허, 멋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요. 어떻게? That looks delicious. 맞아요. 붙여서. That looks delicious. That looks delicious. 이런 말 오늘 엄마한테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0: That looks fun. That looks beautiful. That looks beautiful. That looks delicious. That looks delicious. That looks cool. That looks fun. That looks beautiful. That looks delicious. Yay!
1: 오늘 배운 문장들 쓸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친구들도 그림에 맞는 문장 크게 말해봐요. 야, 놀이공원에 왔네요.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와, 재밌어 보이네. 타보자.
0: That looks fun.
1: 이야, 맛있는 음식. 와, 이 피자 정말 맛있겠다.
0: That looks delicious.
1: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0: That looks beautiful.
1: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0: Mission of the day.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놀이공원에 와서 이 라이드를 하나 가리키면서 재밌어 보여요.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0: That looks.
1: 세 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0: 3, 2, 1.
1: 정답은? 그렇죠. 재미있는 fun.
0: That looks fun.
1: 잘 듣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문장 들려줄 거예요. 둘 중에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0: That looks cool. That looks cool.
1: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친구들? 고쳤나요?
0: 3, 2, 1.
1: 정답은? 맞아요. That looks. 아니고
0: That looks cool
1: 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0: Very good.
1: 문장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문장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0: That looks delicious. That looks delicious.
1: 이 문장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 A 아니면 B 아니면 C 정답 찾아주세요.
0: 3, 2, 1.
1: 정답은? 맞아요. Delicious는 맛있는, 아주 맛있는 이란 뜻이죠. 음식을 보고 이 말 할 수 있겠죠. 정답은 B.
0: Well done.
1: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look. S 붙여서 looks를 사용해서 뭐가 어떠어떠해 보인다. 내 눈에 그런 느낌이다 하는 문장들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은 뭐 한다? 복습한다.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물건이나 상황 등이 어떻게 보이는지 표현할 때는
0: That looks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짜잔!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그림을 보러 갔어요. 와, 세상에. 이거를 진짜 사람이 그린 게 맞단 말인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간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쯤은 그릴 수 있는데? 정말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그림 그리는 거 즐겨? 라고요. 자, 여러분, 바로 그 말. 너 그림 그리는 걸 즐기니?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즐기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 쓰면 좋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쵸?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일단은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 Okay, the very first word. 두구두구두구두구 뚱!
0: Okay, art piece. Art piece.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아주 유명한 art piece가 있습니다. Mona Lisa가 여기 있죠. 자,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art piece라고 해요. 예술 작품이죠. 여러분 아마 art 요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술, 그쵸? 그런데 이 뒤에 piece가 붙었어요.
2: 선생님, piece 하면 조각 아닌가요? 그러면 예술 조각?
0: 여러분, 예술 조각이라는 말보다는 예술 작품이 더 멋진 말이겠죠? 예술 하나하나의 작품을 뜻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1: Art piece. Art piece. Art piece.
0: Very good. And next. Artist. 하, 진짜 너무 멋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도자기를 굽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해본 적 있나요? 샤이니쌤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볼 기회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artist라고 해요. 예술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화가, 이런 도예가, 그렇죠? 뭐 조각가, 다 우리가 artist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도? 그쵸? 자, 따라서 말해볼까요? Artist. Artist. Artist. Artist. Very good. And next. Scenery. Oh, beautiful scenery를 보고 계십니다.
2: 여러분, 잘 보면 여기 물이 있고요. 그리고 노을이 지는 것 같아요.
0: 구름이 막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 경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영어로 scenery라고 해요. 와, 멋지다. 크게 따라서 말해볼까요? Scenery. Scenery. Scenery. Scenery. Very good. And next.
1: Fix.
0: Fix. 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뭔가를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차인 것 같아요. 차. 차가 고장이 났나? 근데 이분이 뚜껑을 탁 열고
1: 이게 잘못됐군
0: 이러면서 fix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맞아요. 수리 고치고 계십니다. 와, 멋지죠? 여러분도 꼭 차가 아니라도 다양한 것을 fix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바르게 잡는 거 fix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1: Fix. Fix. Fix. Fix.
0: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중요한 어휘들 착착착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 여러분 준비된 것 같아요. 뭐 할 준비?
3: 영어의 반할 준비.
0: 네, 여러분, 대화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얘긴가요? 지금 보니까 이 두 친구가 한 명, 이 두 명 중에 한 명 친구의 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2: 집에 왔는데 어떤 멋진 그림이 있는 거죠. 와, 진짜 잘 그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 A 친구가 이제 놀러온 친구야, 얘가. 얘네 집은 아니고요. 이 B라는 친구네 집에 놀러온 아이입니다, 얘가. 그렇죠? 어떤 예술 작품이 보여.
0: I like this art piece.
2: 그렇죠? 나는 마음에 들어. 근데 뭐가 마음에 들어? 이 예술 작품이 마음에 들어. 우리 아까 단어 할 때 얘 만나봤죠? Art piece.

0: 예술 작품. 허! 야! 이 예술 작품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Who is the artist? 이 예술 작품의 아티스트가 누구냐? 즉, 예술가가 누구냐? 이거 그린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도 진짜 멋진 그림 보면 어머 이거 누가 그렸대? 이러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말해봅니다. This art piece. Who is the artist? Oh, I like this art piece. Who is the artist? Very good.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하죠. Me, I painted it. 세상에. 내가 한 거야. I painted it. 자, 여러분, paint, 그림 그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렸어. 그거. 내가 그림 그린 거야. 라는 말입니다. 와, 대단하다. 샤이니쌤은 그림을 잘은 못 그려요. 대충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는데, 잘은 못 그리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미술 실기 시험 보면 한 B 정도,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 따라서 말해볼게요. Me, I painted it. Me, I painted it. Okay, very good. 자, 그랬더니 A가 놀라면서, Oh, that's amazing! 그거 참 놀랍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Do you enjoy painting? 야, 너 그림 그리는 거 즐겨? 그림 그리는 거 즐겨 해? 라고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enjoy, 즐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 나온 적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paint, 그림 그리다 라는 단어인데 그 뒤에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너는 즐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enjoy,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즐기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게요. That's amazing! Do you enjoy painting? That's amazing! Do you enjoy painting? Okay, very good. 자,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표현인 you enjoy 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을 만나볼게요. 두두두 쭝. 와, 너의 살던 고향은 왜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왔지? 자, 이렇게 제가 노래를 즐겨 하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샤이니, 당신은 노래하는 걸 즐기나요? Do you enjoy singing?
1: Do you enjoy singing?
0: Very good. And next.
2: 이게 또 고장났네. 내가 고쳐야지.
0: 와, 고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1: I enjoy fixing things.
0: 나는 이런저런 물건들 고치는 걸 즐깁니다. 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1: I enjoy fixing things.
0: 또 고장났네. 내가 고치지. I enjoy fixing things. Very good.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랑. 저희 엄마 실제로 요리하는 거 즐기세요. 전원주택에 사셔서 밭에서요. 이것저것 이런 채소 따다가 요리를 하십니다. She enjoys cooking.
1: She enjoys cooking.
0: Very good. 모두 enjoy, ing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Okay. 야, 너는 그림 그리는 거 즐기냐? 라고 대화에서 물어봤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Yes. 나 그래. I like to paint beautiful sceneries. 라고 하죠. 나는 좋아해. 근데 뭐 하는 걸 좋아해요?

0: 페인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근데 여러분, 그림도 잘 보면 종류가 다양하죠. 막 사과, 그렇죠? 뭐 꽃병 이런 거 그리는 사람 있고, 또는 사람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풍경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요, beautiful sceneries, 아름다운 경치 그리는 걸 좋아해. 어, 샤이니 쌤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Yes, I like to paint beautiful sceneries. Yes, I like to paint beautiful sceneries. Yes, I like to paint beautiful sceneries. Yes, I like to paint beautiful sceneries.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와, 이 예술작품 마음에 든다. 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0: Speak.
2: I like this art piece. Who is the artist?
3: 나, 이거 내가 그린 거야.
0: Speak.
2: Me. I painted it.
1: 야, 놀랍다. 너 그림 그리는 거 즐겨 해?
0: Speak.
2: That's amazing. Do you enjoy painting?
3: 응. 나 아름다운 경치 그리는 걸 좋아해.
0: Speak.
2: Yes, I like to paint beautiful sceneries.
0: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풀어보세요.
4: First question.
0: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즐기니? 자, 과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boom! Time's up! 자, do you? 여러분, 뭐예요? 말해보세요!
5: That's right.
0: Enjoy! Woo! 따라서 말해볼게요. Do you enjoy painting?
2: Do you enjoy painting?
4: Do you enjoy painting?
2: Do you enjoy painting?
5: Very good. And next.
0: Boom! 그녀는 요리를 즐긴다. 과연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3, 2, 1,
4: 타임즈 업!
0: 자, enjoy 다음에는 ing! Woo!
4: Great job!
0: She enjoys cooking.
2: She enjoys cooking.
4: She enjoys cooking.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Go!
0: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아름다운 경치네요. 3, 2, 1, ding!
5: Okay, the answer is scenery!
0: Great job! 네,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무언가를 즐길 때 enjoy ing 써서 표현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 너 그림 그리는 거 즐겨?
5: Do you enjoy painting?
0: 이 질문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좋다, 그쵸? 자, 오늘은 교과서에서 가장 다루는 비중은 적지만 꽤나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once라는 친구.

를 살펴볼 건데요. 뜻이 독특하다면 독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사진과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I'll call you once I'm here 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도착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once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다음 사진 볼게요. 뭔가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Please let me know once you are finish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once 무슨 뜻일까요? Once.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용맹한 dragon,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once는 또 무슨 뜻일까요? 교과서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이제 once 설명해 드릴게요. once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한번 이걸 겁니다. once. 혹은 많은 친구들이 그 우리 유명한 걸그룹이죠. 트와이스의 팬덤 이름으로 원스요 선생님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던데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접속사로서의 원스 뜻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뜻이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때가 됐을 때 시간이 그렇게 되면 내가 뭘 할게. 이렇게 그 시간이 당도했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once입니다. 그 시간이 됐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안 온다면 이따 예문을 잘 봐주시고요. 당연히 once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 뭐뭐 하면 이 뜻을 잘 외워주세요. once 뜻 뭐라고요? 일단 뭐뭐 하면 뭐라고요?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자, 그럼 바로 예문을 보죠. I'll call you.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요즘은 이렇게 받으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을게요. 자, 이렇게 내가 전화할게요. once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내가 여기 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오면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여기 올 때, 그 시간이 당도했을 때를 나타내는 게 바로 once입니다. 자, 그리고 이 once 뒤에 주어 동사 구조 잘 보이죠? once, 주어 I, 동사로는 am 왔습니다. 요거 잘 봐주시고요. 내가 여기 오면이라고 잘 해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Please, 부디,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Once? 한 번?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당신이 끝내면, 내가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너가 열심히 일을 하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가 된 그때 알려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쭉 흐르다가 그때 once 그럼 알려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once 알려주세요. 그렇게 once의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once 뒤에 주어 동사 나왔죠? 이유가 주어고요. are finished 여기가 동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선생님, 요거는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안 보여요. 이 원스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교과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 수능까지 볼수 있는 원스 관련 수거 표현입니다. Once upon a time. 바로 옛날 옛날에 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 전래 동화나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옛날 이야기들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뭐가 뭐가 살았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영어 책에서는 Once upon a time.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화 구현이 보통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을 하고요. There was a dragon. 이렇게 되면은 용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동화 속 이야기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There was a princess. 공주가 한 명 살았어요. There was a prince. 뭐 왕자가 한 명 살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once upon a time 뒤에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말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에 요거는 보통 내신 시험 1, 2번에 빈칸 뚫어서 많이 나오니까요. 영영사전 뜻으로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once 관련 문법 설명이었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 I'll call you once I'm here. I'll call you once I'm here.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0: 자, once라는 단어, once.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once 하고 뒤에 있는 s 발음이 바람소리만 나되 조금 강한 바람소리입니다. 쌍시옷에 가까운 바람소리가 날 거예요. once I'll call you once I'm here. 내가 여기 오면 내게 전화할게. 두 번 듣겠습니다.
1: I'll call you once I'm here. I'll call you once I'm here.
0: 자, 여기에서도 once you're finished. Once you're finished.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내가 마무리되면 부디 내게 알려줘. 두 번 듣겠습니다.
1: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0: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옛날 옛날에 용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ll call you once I'm here. I'll call you once I'm here.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Please let me know once you're finishe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dragon.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것이 여기 오면 내가 내게 전화할게.

옛날 옛날에 한 공주가 살았어요. 뭔가 물건이 도착했을 때 전화를 한다. 이런 표현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요. Once it's her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시간이 쭉 흐르다가 그것이 여기 올 때. 그래서 once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거고요. 같이 읽어보죠. I'll call you once it's here. 자, 요 뒷부분이 조금 어렵죠. Once it's here. 이렇게 읽지 말고요. Once it's, once it's, once it's. 따라해볼게요. Once it's here. 한번

once it's here. 좋아요. I'll call you once it's here. Very good. 너무 좋습니다. 자, 그들이 끝내면 부디 내게 알려줘인데요. 아까 전에는 끝낸다라는 걸 you're finished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끝내는 거니까 they are done. 끝내는 거를 finished 대신에 done을 썼네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Please let me know once they are done. 한 번 더요. Please let me know once they are done.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옛날 옛날에 한 공주가 살았어요. 아까 전에는 무섭게 생긴 용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번에는 공주님이 살았다고 하네요. 교과서에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ss named Snow White. 이 문장이 실제로 있었어요. 백설공주가 살았다라는 예문이 있었는데 뒷부분은 길어 선생님이 빼드렸고요. 자, 여기 Once upon a time부터 읽어볼까요? Once upon a time. 거의 once upon a time이에요. Once 하지 말고 once upon a time. 아주 좋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ss. 너무 좋은데요. 한 번 더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ss. Very good.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스마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똑같은 비동사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걸 가지고 하나는 용이 있었다라고 하고 하나는 공주가 살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전에요.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뜻이 24가지가 나옵니다. 그 24가지 중에 살다도 있고 있다도 있고 존재하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영영사전에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reading and writing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실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어로 써본 겁니다. I go to the shopping mall. 선생님 본인 얘기입니다. 나는 쇼핑몰에 간다. A month. 자, 이때는 한 번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차이점 설명해 줬죠?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죠.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once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I like to go shopping. 나는 쇼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Only. 딱 한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직 내가 get paid 하면은 월급을 받았을 때 일단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때는 쇼핑 가는 걸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본인 얘기라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죠. 일단 뭐뭐 하면 그쵸 쭉 시간이 지나다가 월급을 받을 때니까 once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that을 넣게 되면은 명사절이 바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어색해요. 선생님이 부사절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봐봐요. 요 문장 전체를 다 없애봅시다. I like to go shopping. 여기만 있다고 해봐요. 요 only도 다 없어. I like to go shopping. 나는 쇼핑 가는 것을 좋아한다. 말 되죠? 근데 뒤에 지금 그냥 말이 더 붙은 거잖아. 부사절이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that이 오면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성분이라 이거는 빠지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얘가 빠지면은 큰일 나는 말이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that은 문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맛보기로 설명해 드렸고요. 자,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은 go shopping. 쇼핑을 간다. 일주일에 한 번. 실제로 선생님 친구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하는데요. I'm going to buy a car. 나는 차를 살 것이다. 내가 충분한 돈을 모으면 영작입니다. 자, 쭉 하다가 내가 충분한 돈을 모으는 시점이 되면 once I save enough mone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실제로 선생님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답니다. 차를 살려고요.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선생님 응원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성우 선생님이 해주시는 더빙 열심히 듣고 수업 열심히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더빙 듣고 올까요?
1: I go to the shopping mall once a month. I like to go shopping only once I get paid. My friends go shopping once a week. I'm going to buy a car once I save enough money.
0: 원 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부사절 접속사 once에 대해 배웠고요. 뜻이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뒤에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게 되고요. 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시간에 대한 파트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부사절 접속사 이후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복습 열심히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전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화재 추론과 관련된 듣기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잠시 후에 같이 보고요. 자, 화재 추론이라는 건말 그대로

0: 주제로 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골라주면 돼요. 자, 우리 오늘은 무엇에 관한 방송인지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귀에 들리는 좀 사소한 것들, 그건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들렸다고 답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를큰 주제로 잡아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홍보, 수상자 축하, 뭐 스케줄 안내, 축제 안내, 그리고 대화 초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회 초청이군요. 어떤 게 들릴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Listener.
1: Attention, please. As you may know, the 20th annual inter-school spelling bee finals were held yesterday. I would like everyone to join me in applauding our very own team for winning the first prize. Their months of studying have paid off greatly. It brings me great joy in having them as part of our school.
0: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1: Attention, please.
0: 자, attention, please. 그러면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뜻이죠. Attention, 주의, 집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해보세요.
1: Attention, please. As you may know, the 20th annual inter-school spelling bee finals were held yesterday.
0: 자, 먼저 빈칸에 들어갈 표현부터 골라보고 해석을 해볼까요? were held yesterday 라고 했는데요. were held. 우리가 이 hold가 개최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써서 이제 과거니까 were, PP 형태는 held입니다. were held. 그랬으니까 개최가 되었다라는 요두 단어 넣어주면 되고, as you may know, 여러분 아시다시피, The 20th Annual Inter-School Spelling Bee Finals 그랬는데 먼저 20번째 Annual 연간 뭐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가 봐. Inter-School 그러면 학교 간 대회를 말합니다. 우리 학교와 쟤네 학교 이렇게 학교 간 그다음에 Spelling Bee라고 하는 건 이제 철자법 대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막 우리 학생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서 서로 막 대회 말하기 대회나 단어 대회 뭐 이런 거에 비를 붙이는데 벌들이 막 모여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느낌에서 요 단어를 갖다 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스펠링 비 파이널스 그러면 네, 철자 말하기 대회 결승전이 되겠죠? 자, 그 어쨌든 그 대회가 were held yesterday 어제 열렸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게요.
1: I would like everyone to join me.
0: I would like Everyone to join me까지 잘라보죠. 자, 우리 would like to 배웠잖아.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would like까지 하고 중간에 everyone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돼요. 그래서 I would like everyone to join me.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함께 해주면 좋을까?
1: In applauding our very own team for winning the first prize.
0: For winning the first prize. 일단 빈칸 채워볼까요? For winning the first prize. 라고 얘기합니다. 1등 상을 탄 것에 대해서. 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뭘 했으면 좋겠냐? In applauding. 그럼 applaud가 이제 박수갈채를 하다. 짝짝짝짝 축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Our very own team.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겼나 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승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1등상을 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eir months of studying have paid off greatly.
0: Have paid off greatl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paid off인데요. 이건 아마 표현을 몰랐다면 대충 썼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할수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과를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ay off. 근데 이 have PP 지금 현재 완료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pay의 PP 형태인 paid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몇 개월간의 공부가 have paid off greatly. 엄청난 성과를 냈네요. 라는 뜻이 되겠죠.

0: It brings me great joy in having them as part of our school.
1: In having them as part of our school. 들으셨나요? In having them as part of. 인데요. 여는 대명사형 part of. 이렇게 들렸어. Our school. 그래서 그게 저에게 직역하면 그게 가져다 줍니다.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그러니까 성과를 낸 거 정말 기쁘네요. In having them.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기뻐. 뭘로? As part of our school. 1등을 한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낸 그들이 우리 학교의 일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럽네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 무엇에 관한 방송이니 얘들아, 수상자 1등을 한 이 스펠링 비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1등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부사절 접속사 리뷰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은 offer를 사용한 표현을 정리해 볼 텐데 이미 앞에서 봤어요? 우리 pay off라는 표현이 뭐였지? 걔가 이제 성과를 내다라고 좀 전에 막 번역을 해봤잖아. 이 offer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림의 이미지를 좀 그려보자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올 표현은 좀 전에 본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로 pay off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상을 받다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과를 내다, 성과를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내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어, 빚이 있어. 그거를 다 이제 떨어뜨려 낸 거야. 그래서 속 시원히 보상하다, 돈을 갚다, 상환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payoff의 두 가지 뜻 기억해 주시고요. 보상을 받는 거, 내가 성과를 내는 것 할 때도 이 payoff를 쓸 수가 있고요. 요 예문에서 다시 보시면 Your hard work paid off. 무슨 뜻일까? 당신의 노력이 성과를 냈네요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여러분의 노력이 보상을 받았네요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도 볼게요. 이 offer 붙여서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앞에 비동사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 be off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나의 존재가 off 상태인 거야. 이때 이 offer는 뭐랄까 이제 뭔가 직장에서 좀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휴무를 말합니다. 내가 쉬는 날이다, 휴무다 라고 할 때 이 I'm off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표현 뒤에 방향성의 전치사 to를 넣고 장소 같은 거 뭐 이런 표현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떠나다, 그러니까 여길로 향해서 off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거길로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의미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So I'm off today 뭐라고? 나 오늘 휴무야, 나 오늘 쉬는 날이야 라고 할 때 I'm off today 또는 I'm off to bed 이건 뭐야? 침대로 떠난다? 나 자러 갈게. I'm off to bed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나 자러 갈게 라는 말을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사절 접속사 총정리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과는 다른 점이 일단 쓰이는 위치가 좀 다르겠죠.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절에 들어갔다면 부사절은 어딘가에 들어갈 수 없고요. 혼자 좀 겉돈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이 되는 주어와 동사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이 있고요. 이 주절의 앞에 붙거나 뒤에 붙을 수 있어. 중간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 앞이나 뒤에 왔다 갔다 붙습니다. 보통 이 부사절의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가 앞에 올 때는요. 콤마를 찍어서 구분을 확실히 해줍니다. 얘가 뒤로 가면 콤마를 안 찍어도 되거든. 근데 앞으로 갈 때는 콤마를 좀 찍어줘요. 종류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부사절 접속사는. 우리 이거 분사 구분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When, after, before, as long as 하면은 지금 as soon as다 얘들아. 이거 좀 바꿔볼까? as soon as예요. 이거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거든. 시간이죠. 그 다음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 as는 when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since because as 여기도 있네. 이거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그다음에 as long as가 이게 뭐뭐 하는 한 이런 느낌이라 얘가 조건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if 만약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as long as 만약 뭐뭐 하는 한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도 등등의 다양한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가

woke up, it was 10 o'clock. 내가 일어났을 때 10시였다. Liz listens to music when she reads books. Liz는 책을, 음악을 듣는다. 그녀가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앞이나 뒤에. 그러니까 뭐 when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사절들이 다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사절 접속사 하면은 시험에 꼭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잠깐 짚고 우리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 텐데 바로 이 내용이죠.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시간과 조건 있었죠. 시간, 뭐 when, before, after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하면 대표적으로 if, unles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이 부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 이 말 우리 앞에서도 했었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이나 if절의 동사에 will, won't 같은 미래 조동사 못 들어갑니다. 미래여도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쓰냐? 그냥 현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시면 이 문장 틀렸는데요. When she will come back tomorrow, I'll go shopping with her. 내일 그녀가 돌아오면 그녀와 쇼핑을 갈 거야인데 아니 여기 누가 봐도 tomorrow는 내일, 미래인데 근데 왜 will이 안 돼? 이게 when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주절은 will이 와도 되는데 여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자를 뭘로 써라? 그냥 현재로 쓰자. When she comes back tomorrow, I'll go shopping with her.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얘들아.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if절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if가 우리 지난 시간 명사절 할 때도 참

잠깐 등장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if가 weather가 같은 뜻이다. 그때는 인지 아닌지란 뜻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석될 때는 will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일 때안 되는 거야. 그래서 I wonder. 이거 wonder 중에 if 무슨 뜻이야? 나는 궁금해. 인지 아닌지. 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미래니까 will을 쓰는 게 맞아요. 그가 will go to the party tomorrow. 내일 파티에 갈지 안 갈지 궁금해. will 써도 되고. 다만 여기처럼 I'll go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갈 거야. 만약에 그가 간다면,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렇게 쓰일 때는 현재를 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걸 써보겠습니다. 파티가 지루해서 나는 집에 갔다. I went home. 자, 파티가 지루해서 이 부분 넣어주면 되는데, 지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1번밖에 없습니다. since. if는 만약,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that은 부사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엔 빈칸에 알맞지 않은 접속사입니다. 해석을 또 해보고, 해석적으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걸 골라주면 되겠어요. 먼저, I feel sick.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엔, I'll just stay home today. 그러니까 집에 있을 거래. 보통, 아프니까 집에 있겠지, 그치? 나는 아프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since, 하나 더, as. 이런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f 한번 넣어볼까? If I feel sick, 내가 아프면 집에 있을 거야. 이것도 틀리진 않지? 아프면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 3번의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비록 내가 아프지만, 난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 뭐야? 이렇게 말이 나오겠지. 비록 난 아프지만, 난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죠. 나는 아프지만, 뭐 학교에 갈 거야. 라든지, 뭔가 좀 반전이 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법상 틀린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When he was out, I left a message. 자, 기본적으로 주절과 이 부사절의 시제는 과거일 땐 과거로 일치를 해야 돼요. 내가, 그가 외출 중이었을 때 내가 메시지를 남겼다잖아. 둘다 과거일이겠죠?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If it will be too cold, we will stay home. 답이 나왔네요. If가 만약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will을 쓰면 안 된다니까? 그치? 미래여도 여기는 현재를 써야 됩니다. 2번이 답인 것 같아요. So if it is too cold, 너무 추우면 we'll stay home. 우린 집에 있을래. 라고 써줘야 맞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죠. While David was watching an exciting movie, David이 신나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과거 시제, the doorbell rang. 현관벨이 울렸다. 얘도 과거 시제. 괜찮네요. Although he lived in France for 20 years, he is not very good at French. 자, 이거는 잘 보세요. 그가 비록 20년 동안 프랑스에 살았지만, 이거는 과거에 살았지만, 지금 현재 프랑스어를 별로 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동시 상황이 아니잖아. 웬 같은.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쵸? 아니, 과거에 20년이나 프랑스에 살아놓고 지금 프랑스어를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4번도 맞는 문장이 될것 같고요. 자, 5번은 I helped him because he and I are good friends. 마찬가지로 나는 그를 도왔어. 과거에 도운 거예요. 왜냐면 그와 내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친구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제로 괜찮고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구조 잘 쓰고 있어서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짝지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앞뒤 문맥 잘 보고 해석이 좀잘 되는 접속사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His mother was out. 엄마가 나가셨을 때 He watched TV. TV를 본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엄마가 나가셨다면 그는 TV를 봤다.

이건 좀 이상하고. 자, 대절은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로 쓸수 없고요. While, 뭐 괜찮죠? 엄마가 나가 있는 동안, 외출해 있는 동안 TV를 봤다. When도 나쁘지 않죠? 엄마가 나가 외출하셨을 때 TV를 봤다. 자, 그러면 한번 뒤에가 답을 고를 것 같은데요. I was absent from school. 학교를 결석했어. 왜? 아프니까 뒤에가 이유를 넣어야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런 부사절 자리 대신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었던 그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Have a nice day.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Reading Clear 독해 수업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선생님, 이번 시간 준비한 Short Story는 바로 이겁니다. 자, Shoemaker에 관련된 그런 동화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선생님이랑 재밌게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가볼게요. Once upon a time이라고 하면 옛날 옛적에 라는 의미죠. There lived a poor but cheerful shoemaker. 자, shoemaker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죠. 옛날 옛적에 가난하지만 cheerful이라고 하면 활기찬이란 뜻이죠. 가난하긴 하지만 활기찬 어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He was so happy. 이 남자는 항상 즐거웠는데 he sang all day long. 자, sang이라고 하면 sing의 과거 시제여서요. 너무 즐거워서 항상 노래를 불렀대요. The children love to stand around his window to listen to him.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요. 이 주변에 어린이들도 뭐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죠. 이 어린이들도 그가 일하고 있는 그런 방에 창문 옆에 서서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대요. Next door to the shoemaker lived a rich man. 자, 그런데 이 신발을 만드는 이 남자 바로 옆집에는 a rich man,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He used to sit up all night to count his gold. 자, used to라고 하면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used to sit up이라고 하면요. 안 자고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는 문맥상 he used to sit up all night. 밤새도록 뭐 했어요? 자지 않고 밤새도록 앉아 있곤 했대요. 뭘 하기 위해? To count his gold. 그가 가지고 있는 금 있죠? 그 금을 세기 위해서 밤새도록 앉아서 일일이 금화를 세고 금을 세고 그랬던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가요? 부자가요. In the morning, he went to bed. 밤새 금을 세다가 아침에서야 이제 자러 갔는데요. But he could not sleep. 이 부자가 잠을 잘수 없었던 거죠. Because of the sound of the shoemaker singing. 자, 어떤 소리 때문에? 맞아요. 바로 이 신발을 만드는 이 남자의 노랫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 true or false 문제로 또 점검해 볼게요. 먼저, the shoemaker didn't like his job and complained all day long. 자, 얘들아,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다시, the shoemaker didn't like his job. 자, 어땠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일을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he was so happy 라는 말이 들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뭘 했다? 노래를 불렀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complain이라는 것은 불평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true가 아니라 false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뒤에 계속.

계속 볼게요. One day, he thought of a way of stopping the singing. 자, 여기에서 얘들아, he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문맥상? 자, 누가 생각을 한 겁니까? 아, stopping the singing이니까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대요. 자, 그렇다면 신발을 만든 사람이겠어요? 부자겠어요? 그렇죠. 지금 부자가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의 노래가 계속 거슬려서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여기서 he는 문맥상 그 부자가 되겠네요. 자, 어떤 방법인지 볼게요. He wrote a letter. 자, 이 부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요? To the shoemaker. 그 신발 만드는 사람한테 letter를 쓴 겁니다. Ask him to visit. 그에게 방문해 주세요. 우리 집을 방문해 주세요. 라는 요청하는 이런 편지를 썼대요. The shoemaker came at once. 자, 단번에 shoemaker가 왔대요. 어디로요? 그 부자의 집으로요. And to his surprise. And to his surprise라는 표현을 잠깐 볼 텐데요. 원래 surprise라고 하면 놀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놀랍게도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부자가 청해서 그의 집에 가긴 갔는데요. 놀랍게도 the rich man gave him a bag of gold. 자, a bag of gold는 바로 얘들아 이런 게 되겠죠. 금 한 보따리를 준 겁니다. 누가요? 그 부자가 이 슈메이커한테 a bag of gold를 줬던 거야. When he got home again, the shoemaker opened the bag. 자, 여기에서 he는 다시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누구 이야기? A shoemaker 이야기입니다. 자, 그 shoemaker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가방을 열어본 거죠. He had never seen so much gold before. 자, 이 남자는요, 한 번도 이마만큼의 많은 금을 전에 본 적이 없었대요. When he sat down at his bench and began carefully to count it.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his bench, 의자가 되는 거죠. 자, 의자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세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요? To count it. 자, 여기서 it이라고 하면 당연히 a bag of gold가 되겠죠. 자, 이 보따리 안에 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The children, 자, 볼게요. The children watched through the window. 자, 우리 앞에서 얘들아 어떤 내용이었죠? 이 남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신발을 만들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발을 만들었나 봐. 자, 그런 광경을 그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이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역시 이 사람의 창문에 와서 들여다보는 걸 좋아했대요. 자,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the children, 이 아이들이 역시 뭐 했던 거예요? 이 슈메이커의 집 쪽에 와서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 했던 것처럼 이렇게 the shoemaker를 바라본 거죠. There was so much there that the shoemaker was afraid to let it out of his sight. 자, 여기에서 볼게요. There was so much라고 하면은 문맥상 뭐가 많았다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 부자 이야기였다가 the shoemaker 이야기로 넘어왔었는데 shoemaker는 이만큼의 많은 금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그 금이 많았기 때문에 자, 문맥상 여기서 많았던 건 뭐야? 그 금이 되는 거죠. 그 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the shoemaker was afraid 두려웠어요. 뭐 하는 게 두려워? To let it out of his sight. 자, his sight. 바로 눈에 보이는 건데요. 눈 밖에서 혹시 있게 될까봐 다시 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눈 밖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눈앞에 금이 보여야 안심이 되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So, he took it to bed with him. 그래서 결국에 뭐 한 거예요? 자러 갈 때도 그 금덩어리를 지고 간 겁니다. But he could not sleep for worrying about it.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잠을 잘 수 있었어? 없었어? 맞아요. 잠을 잘 수 없었대요. 그 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라고 잠들 수 없었대요. Very early. 금을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아, 침실에서부터 금을 다 낑낑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결국에 볼게요. He had decided to hide it up the chimney instead. 자, 그래서 그 많은 금덩어리를 어디다가 놓자? 아, hide it up, 숨기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어디예요?

굴뚝이요. 침이 굴뚝이요. But he was still uneasy. 자, uneasy라는 표현은요, 불안한이라는 뜻이에요. 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남자가 여전히 불안했던 거죠. And in a little while, he dug a hole in the garden and buried his bag of gold in it. 자, 결국엔 뭐한 겁니까? 그렇죠. 잠시 뒤에 dug라는 것은 dig의 과거형이니까 파다란 뜻이에요. 뭘 팠어요? 정원에 어떤 구멍을 파가지고 그의 금이 들어있는 그 가방을 뭐 했어요? 그 보따리를 거기 안에다가 묻었대요. 땅속에 묻었대요. It was no use trying to work. 자,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었대요. He was too worried about the safety of his gold. 이 금이 안전한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되었대요. And as for singing, 자, 그리고 노래에 관해서는 he was too miserable to utter a note. 자, 원래 utter라고 하면은 소리를 내다란 뜻이에요. 발화하다란 뜻인데요. note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음표란 뜻이 있어요. 음악에서 음표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음표. 다시 얘기하면 어떤 노랫소리, 이런 노래 가락을 말하기에 너무나 뭐 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기에는 너무나 miserable, 비참했었대요. 왜 비참했어요? 맞아요. 금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항상 어디로 갈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A bag of gold made the school, the shoemaker, happy. 자, 결국에 이 금보따리가 이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만들었어요? 아니죠. Absolutely, the answer is false, right? 자, 어떤 부분에서 알수 있죠? 계속해서 miserable이란 말 나왔고요. afraid란 말 나왔고요. 앞에서 uneasy, 불안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금이 생겨서 처음엔 좋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 너무나 불안해서 노래도 부를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뒤에 볼게요. He could not sleep. 그는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Or work. 일도 할수 없었고요. 또는 뭐할 수도 없었어?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어. 뭐 하느라? 그금 걱정만 하느라고요. And worst of all, 제일 끔찍한 건 뭐야? 제일 안 좋았던 것은 The children no longer came to see him. 더 이상 그 아이들이요, 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At last, 결국에 The shoemaker, 네, at last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The shoemaker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죠? 선생님 잘못 끊었는데 이렇게 볼게요. 결국에는요, The shoemaker felt so unhappy. 너무나 불행해서 that he seized his bag of gold. 자, seize라고 하면 이렇게 움켜쥐다란 뜻이에요. 이 금보따리를 움켜쥐고요. And ran next door. 옆집으로 바로 달려간 겁니다. 누구한테요? To the rich man. 부자한테 이 금보따리 들고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Please take back your gold. 제발 이 금보따리를 다시 가져가세요. He said. 이렇게 말을 한 거죠. The worry of it is making me ill. 자, worry는 걱정이란 의미도 있죠.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 금이라는 것에, 이 금보따리에 대한 걱정이 나를 뭐하게 만들고 있어? ill, 나쁘게 만들고 있대요. 다시 얘기해서 ill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여서 병약한, 아픈, 나쁜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이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And I've lost all of my friends. 그리고 내 모든 친구들을 잃었어요. I'd rather be a poor shoemaker, as I was before. 저 그냥 차라리 poor shoemaker. 그냥 원래대로요. 그냥 행복하게 뭐 했던. 그렇죠. poor shoemaker이니까 그냥 가난한 shoemaker가 될래요. 뭐한 것처럼? As I was before.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 볼게요. And so the shoemaker was happy again. 자, 이제 뭐 하게 되었어요? 이걸 반납하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행복하게 됐죠. And sang all day at his work. 결국에는 그의 일을 하면서요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내용 있죠? The shoemaker란 내용, the rich man과 관련돼서 he가 여러 번, 대명사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어요. 자, 우리 듣기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로 내용

0: 정리해 볼게요.
1: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oor but cheerful shoemaker. He was so happy, he sang all day long. The children loved to stand around his window to listen to him. Next door to the shoemaker lived a rich man. He used to sit up all night to count his gold. In the morning, he went to bed, but he could not sleep because of the sound of the shoemaker singing. One day, he thought of a way of stopping the singing. He wrote a letter to the shoemaker asking him to visit. The shoemaker came at once, and to his surprise, the rich man gave him a bag of gold. When he got home again, the shoemaker opened the bag. He had never seen so much gold before. When he sat down at his bench and began carefully to count it, the children watched through the window. There was so much that the shoemaker was afraid to let it out of his sight. So he took it to bed with him. But he could not sleep for worrying about it. Very early in the morning, he got up and brought his gold down from the bedroom. He had decided to hide it up the chimney instead. But he was still uneasy, and in a little while, he dug a hole in the garden and buried his bag of gold in it. It was no use trying to work. He was too worried about the safety of his gold. And as for singing, he was too miserable to utter a note. He could not sleep or work or sing. And worst of all, the children no longer came to see him. At last, the shoemaker felt so unhappy that he seized his bag of gold and ran next door to the rich man. "Please take back your gold," he said. "The worry of it is making me ill, and I have lost all my friends. I would rather be a poor shoemaker as I was before." And so, the shoemaker was happy again and sang all day at his work.
0: 네, 잘 듣고 오셨죠? 방금 들었던 내용 토대로 이제 문제로 풀어볼게요. 윗글에 드러난 a shoemaker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골라볼게요. 자,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심경과 분위기 관련된 것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자, 먼저 doubtful이라고 하면 의심이 많은이란 뜻이요. 의심을 하는. 두 번째, satisfied는 만족스러운. 자, 원래 의심이 많았나요? 아니요. 원래 shoemaker는 굉장히 happy한 그런 상황이었죠. 1번은 아니죠. 2번, regretful, 후회하는 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confused, 혼란스러운 건데 역시 두 가지의 부정적인 뉘앙스 다 맞지 않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원래 이 shoemaker는요, confident,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넘쳤다?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남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뒤에 ashamed라는 표현을 볼게요. ashamed라는 것은 부끄러운이란 뜻입니다. 뭔가 수치스러운이란 뜻인데 실은 앞에 있는 형용사가 맞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글의 마지막에 부분을 봤을 때 shoemaker가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한 건 실은 아니었죠. 또한 부끄러움을 느낀 부분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4번, bored라고 하면 지루한이란 뜻입니다. 지루한. 두 번째, excited는 신난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 얘들아 지루했어요? 이 남자의 마음이 지루했다면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겠죠. 자, 4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원래 처음에는요, 가난했지만 a cheerful 뭐였어요? 그렇죠. 활기차고 되게 happy 했었는데 excited, 신났었는데 나중에는 얘들아 결국에 어떻게 됐던 거야? 그 금 때문에 anxious, 불안했던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심경 변화. 정답 우리 5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의 근거 이미 여러 개가 나왔죠. Afraid, uneasy, worried, miserable, ill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어땠다? 이 남자의 마음은 anxious했다, 불안했다라는 것 알 수 있죠. 네, 자 이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해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다루었던 오늘의 한마디 볼게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자, 이런 표현 우리 회화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선행을 하면 선행으로, 나쁘게 행동하면 나쁘게 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자,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과유불급이겠네요. 너무나 많은 건, 얘들아, 뭐만큼이나 좋지 않아? 너무 적은 것만큼이나 좋지 않아. 즉, 넘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본문에서 A bag of gold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준비해 보았어요. 자, 자,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재미나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다음 강의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근데 혹시 나 주려고 비싼 캐비어를 샀니? 그러자 케빈이 어? What's caviar? Caviar이 뭐야? Oh, you mean carrier. 아, carrier. 아, 이건 caviar가 아니라 carrier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you mean luggage.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쓰는 carrier, carrier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방은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캐리어가 아닌 luggage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luggage. 자, 그러자 케빈이 Yes, luggage. It rained while I was there, so I bought an umbrella. 아까 거기 있을 때도 비가 좀 와가지고 내가 우산을 샀거든. Look inside there. 그 안쪽을 좀 봐봐. 그러자 크리스틴이 찾았죠. Thanks goodness. 오, 대박. Here it is. 여기 있다. 그러자 케빈이 Let's find out if it works. 한번 작동하는지 보자. 자, Let's find out if it works.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자. Let's find out if it works. Let's find out. 뭐뭐뭐 해보자. If it works. 잘 작동을 하는지 꼭 외워두세요. Hold on. You can't open an umbrella inside a building. 잠깐. 빌딩 안에서는 우산을 펼치면 안 돼. It's a bad luck. 나쁜 운이야. It's an American superstition. Superstition. 이건 미국 미신이야. 안 돼. 그러자 케빈이, Oh, really? I didn't know that. 어, 정말? 난 몰랐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Give it to me. I'll go outside and open it. 나한테 줘봐. 내가 밖에 나가서 펼쳐볼게. 오, 잘 펼쳐지죠? 그러자, What? Christine, wait for me. Christine, 어, 같이 가. 그러자 크리스틴이, 하하하, catch me if you can. 나 잡아봐라. 네, 만화 역시 재밌게 잘 끝났군요.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배워보러 한번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friend, Jamie. Come on in! Hi, Jamie.
1: Hi, Kevin.
0: How are you?
1: I'm fine.
0: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1: Let's find out if it works.
0: 그렇죠. Let's find out if it works.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자. Let's find out.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Let's find out. 뭐뭐뭐 해보자. If it works.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1: Let's find out if it works.
0: 오케이. One more time.
1: Let's find out if it works.
0: Good. 자, let's find out을 응용해봐서 한번 다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Let's find out. Who ate this? 자, 누가 먹었는지 알아보자. Who ate this? 그렇죠. Let's find out who ate this. 따라해볼까요?
1: Let's find out who ate this.
0: One more time. Very good. 자,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1: go, go, go!
2: Kevin, did you enjoy the trip with your friends?
3: Of course, I had a great time. Thanks for picking me up.
2: Oh no! It's raining. Let's take cover!
3: Oh! I can't get my expensive carrier wet. Let's go inside that building.
2: Hang out here for a bit. By the way, did you buy some expensive caviar for me? You know, like carrier caviar?
3: Huh? What caviar?
2: Caviar?
3: Oh, you mean carrier, not caviar.
2: Oh, you mean luggage.
3: Yes, luggage. It rained while I was there, so I bought an umbrella. Look inside there.
2: Phew, thank goodness. Here it is.
3: Let's find out if it works.
2: Oh, hold on. on. You can't open an umbrella inside the building. It's bad luck. It's an American superstition.
4: Oh, really? I didn't know that.
2: Here, give it to me. I'll go outside and open it.
3: What? Christine, wait for me!
2: Catch me if you can!
3: Mozzarella!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Let's find out if it works. Let's find out if it works. Okay, guys.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꾸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at 처음 나왔었죠. 공부했었죠. 사실 at 같은 경우는 뭐뭐에 라는 요 의미 있다는 거 여러 번 우리가 배웠을 텐데요. 오늘 또 at으로 끝나는 표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둘 다 at으로 끝나면서도 뜻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Just glance at the target from time to time. Don't act suspicious. 아, 그냥 목표물을 간간히 힐끗 보기만 해. 의심스럽게 행동하지 마. Okay, so what you mean is don't stare at the target. 알았어.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은 그 목표물을 계속 많이 보지 말라는 거잖아.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그게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자,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속삭이면서 약간 다이얼로그를 읽어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실제로 어떤 영화 속에서 우리 이렇게 막 첩보물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타겟이 있고 막 저걸 이제 막 사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선생님이 조금 재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자, 실제로 뭔가 저 타겟을 내가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힐끗힐끗만 보라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고요. glance at과 stare at 둘 다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둘 다 at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뭐에 라는 그 초점이 있어요. 그 딱 하나의 점, 초점이 있는데 glance at은요. 저기 초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약간 안 본 척하는 게 바로 힐끗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glance at 같은 경우는 교과서들이 반 이상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목표물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딱 걸리니까 그냥 힐끗 가끔 보기만 해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from time to time은 간간히 혹은 가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표현입니다. 그래서 glance at이 이렇게 뭐 하나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 요것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좀 쓸만한 표현인데요.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이 glanced at, 힐끗 봤어요. His new watch, 그의 새 시계, 손목 시계를 말하는 거겠죠. 힐끗힐끗 봤대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 he가 스마트워치 뭔가 신상품 같은 걸 이렇게 차고 왔나 봐. 그럼 이제 친구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촥촥촥 힐끗힐끗 보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겠죠.

0: glance at은 이렇게 보는 거고, look at은 이렇게 보는 거라면, stare at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에 좀 차이가 있는 재미난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었죠. 그 목표물을 많이 쳐다보지 말라는 거잖아. 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요 stare at 이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빤히 본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제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어떤 개인주의라던가 개인의 사생활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stare at 한다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표현을 만날 때도 그렇고, 원어민과 대화할 때도 이 표현이 그렇게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듣기 때 나왔던 표현인데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보통 이런 말 하는 거야. 뭐야, 나 어디 뭐 묻었나? 내가 좀 이상하게 생겼나?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stare at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둘다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뒤에 s로 끝났기 때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glance at은 보는 듯? 안 보는 듯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거라면 stare at은 이렇게 완전 빤히 보는 그런 그림이다. 그리고 요둘 사이에 있는 표현이 look at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 모두가 영화 배우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 영화 배우를 실컷 봤다. 뭐, 영화 배우라는 초점은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안 보는 척 보는 척한 거야. 이게 뭐죠? 그쵸? glanced at 이라는 표현인데 과거 시제니까 glanced at이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장 꽤 긴데요. 뒤에 in person 이라는 표현 있죠? 요게 직접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glanced at 했다. 모두가 이렇게 봤다. 이런 느낌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난 신문을 첨부일지 않는다. 큰 제목만 힐끗 본다. 자, 신문이라는 초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헤드라인만 이렇게 보는 거죠. Glance at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headline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큰 제목이라고 해석은 해놨지만 그냥 헤드라인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자. I don't read the whole paper. I just glance at the headlines. I don't read the whole paper. I just glance at the headlines. 좋아요. 세 번째 문제 갈게요. 모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건 실례다. 교과서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그죠? 그죠? 빤히 쳐다보는 게 바로 stare at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It's rude to stare at strangers. It's rude to stare at strangers. 실제로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켈리가 날 계속 빤히 쳐다봐서 불편했다. 자,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앞에 kept라는 단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ing 형태로. 그렇지. keep ing. 뭔가를 계속하게 하다 배웠었죠?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keep staring at me.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Just glance at the target from time to time. Don't act suspicious. Okay, so what you mean is don't stare at the target.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0: 자, 오늘 이렇게 S로 끝나는 표현들 두개더 추가로 봤습니다. 뭔가 보다, 초점을 맞춰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glance at 같은 경우는 슬쩍슬쩍 보는 듯안 보는 듯 힐끗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eeting. M-E-E-T-I-N-G. Meeting. Meeting.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0: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과 여러 대화를 하죠. 이게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통을 하는지 같이 배워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meeting, 회의 또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eeting을 가져요. meeting. 그 다음은 communicate, 소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요. 또는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통할 수 있죠. 영어로 communicate. Very good. 그 다음은 question, 질문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Question.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how to pronunciate the words. 회의, 만남, meeting. Me를 길게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T 발음은 안 나요. Meeting. That's right. 소통하다, communicate. 친구들, mu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Communicate. Very good. 질문. Question. 여기도 앞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One more time. Question.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eeting. Meeting. Communicate. Communicate. Question. Questio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Our first sentence is, the workers will have a meeting. 직원들은 회의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회의가 meeting이었어요. 그쵸? Do you remember? 자, 회의를 갔다는 have a meeting이에요. 동사로 바뀌어요. have를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은 영어로 workers라고 말하면 돼요. Now it's your turn.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workers will have a meeting. Good job, everyone. Next sentence. I ofte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자주 소통을 한다. 친구들, communicate, 기억나죠? 소통한다 라는 뜻이고요. often,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란 뜻이에요. T 발음은 안 나요. Now it's your turn. 한번 해볼게요.

0: 할게요. I ofte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Wow, that was excellent. Okay, next.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와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May I? 공손하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해도 될까요?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다. 질문을 묻다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 말해볼까요? May I ask you a question? Wow,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Against. A-G-A-I-N. S-T. Against. Against. Advise. A-D-V-I-S-E. Advise. Advise.
0: Our next word is understand. 이해하다란 뜻이에요. 단어가 조금 길죠? 친구들, do you understand our English class? 우리 수업을 잘 이해하나요? 그 다음은 against, 뭐뭐에 반대하다란 뜻이에요. 누군가가 의견을 낼 때 우리는 반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gainst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알겠죠? Okay, next. Advise.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조언하다 또는 충고하다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m sick. 저 아파요. 그러면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병원을 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Advise. Okay, now let's learn how to pronunciate the words one more time. 이해하다, understand. 친구들, stand에 강세를 넣어볼까요? Understand. Correct. 무엇무엇에 반대하여? Against. 친구들, again에 세게 발음을 넣어보세요. Against. Good job. 조언하다, 충고하다. Advise. V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vise에 강세를 꼭 넣어보세요. Advise.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Understand. Understand. Against. Against. Advise. Advise.
0: 그 다음 예문을 같이 볼까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니? 아마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해하니는요, 영어로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만 외워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Good job. Next. I am against the plan. 저는 그 계획을 반대합니다. 친구들, 무엇무엇을 반대할 때는 against라는 단어 쓰는 거죠. plan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against the plan. Now it's your turn. 해보세요. I am against the plan. Very good. Now our last sentence. I advise you to practice English every day. 나는 너에게 매일 영어를 연습하라고 조언한다. 친구들,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영어 연습을 하면 아주 저처럼 잘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everyone. 자, advise, 조언하다,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볼게요. I advise you to practice English every day.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천재 같아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Meeting. Meeting. Communicate. Communicate. Question. Question. Understand. Understand. against, against. Advise, advis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할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았다. 문을 열기 위해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투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는 투부정사, 우리 명사적 쓰임과 형용사적 쓰임은 배웠는데요. 오늘은 부사적 쓰임 알아볼 거예요. I went out to buy some milk. 나는 우유를 좀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을 부사적 쓰임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은 뭐뭐 하기 위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단 부사, 부사의 역할이 뭐더라? 문장 전체나 아니면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장 전체나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 목적, 이유, 결과 등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의미 확실하게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에요.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까지만 해도 사실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네요. 부사적 쓰임입니다. To pass the exam.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To pass. 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감정

어리석다고 판단한 근거가 투부정사구에 있어요. To trust him again. 그를 또 다시 믿다니 그녀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 뭐뭐하여 결국 뭐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he grew up. 그녀는 자랐다. To be a doctor.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해석은 뭐뭐하기에 라고 해주면 돼요. This book is hard. 이 책은 어렵다 라고만 해도 사실 문장은 완성이 되는데요. 뭐하기에 어려운지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hard,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읽기에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하여 결국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퀴즈 1번. 나는 첫 번째 기차를 잡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래요. 잡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죠? Catch. 잡다에 앞에 to를 붙여줄게요. I woke up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They were surprised. 그들은 놀랐다까지만 해도 문장 완성되는데 뒤에 의미를 덧붙여주니까 부사적 쓰임이고요. 놀란 이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To hear the new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3번. 지갑을 길에 놓고 오다니. 너는 어리석었다. 너는 어리석었다. You were foolish.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지갑을 길에 놓고 온 것입니다. 투부정사를 써서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라는 뜻 나타낼 수 있죠. leave 앞에 to를 붙여줄게요. To leave your wallet on the street. 너의 지갑을 길에 놓고 다니. 너는 어리석었다. 이런 뜻이에요. 4번. 그는 자라서 조종사가 되었다. 그는 자랐어요. 그리고 결과, 그 결과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결과의 쓰임으로 우리 부사적 쓰임 중에 결과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He grew up to become a pilot. 투부정사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 퍼즐은 풀기에 쉽다. This puzzle is easy. 이 퍼즐은 쉽다. 자, 그런데 뭐 하기에 쉽다? 풀기에 쉽다. 앞에 있는 형용사 easy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 부사적 쓰임에 투부정사를 더해서 to solve라고 채워주면 돼요. This puzzle is easy to solve. 자, 이렇게 우리 부사적 쓰임 다섯 가지 의미 한번 연습도 해봤는데요. 관용 표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용 표현 배워볼 거예요. enough to, 그리고 to입니다.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enough to를 쓰면요. 뭐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한 혹은 부사하게 이런 뜻을 나타내요. to 형용사 부사 to라고 하면 투이야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한, 부사하게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투이야 할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She is old enough to drive. 자, 여기 old 형용사 쓰였고 enough 투부정사가 나왔죠. 어떻게 해석해요? to이야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녀는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The box was light enough for me to carry.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 for me가 투부정사 앞에 들어가 있는데요. 형용사 enough 다음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순서로 적어줬죠. 이 상자는 내가 운반하기에 충분히 가볍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운반할 만큼 충분히 가볍다. 다음 세 번째, The soup is too hot to eat. 이번에는 to 형용사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그 수프는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같은 의미지만 그 수프는 먹기에 너무 뜨거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The problem was too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solve. 자,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네요. 투부정사 앞에 for the students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그 문제는 학생들이 풀기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의미는 같아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세요. 1번, She is enough old to vote. Vote는 투표하다라는 뜻인데, to vote, 투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enough old, 순서가 뭔가 이상하죠? old enough,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의 앞에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she is old enough to vote, 이렇게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녀는 투표할 만큼 충분히 나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2번, she is smart enough solving the puzzle. 자, 이번에는 smart enough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투부정사 자리에 ing가 왔네요. 투부정사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puzzle. 그는 퍼즐을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3번,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ing. 자, 이번에는 too boring. 그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를 썼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죠.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 그 영화는 너무 지루해서 볼 수가 없었다. 4번, We arrived too late to catch the opening ceremony.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 부정사 형태가 틀렸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세요. We arrived too late to catch the opening ceremony.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개업식을 볼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았다. 뭐 하기 위해 목적이니까 to open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죠. I look for the key to open the door.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 세 가지 공부해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써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아니죠. 우리 강의 시간 동안 바로 암기하고 가겠다 하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용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해요.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혹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렇게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상자 안에 소중한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이 스피커로 보이는 물건이 아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수리하고 있고 고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use, use. use는 사용하다입니다. use는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쓰죠? us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발음은 use, u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use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짚어볼게요. 자, ful을 붙였는데요. 이 ful은 뭐뭐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use가 많은, 사용할 곳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seful 하게 되면 유용한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very useful 하면 이 책은 정말 유용해, 도움이 많이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use로 돌아와서 우리 사용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Can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자, can I use?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용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Can I use your smartphone? 이니까 내가 너의 스마트폰을 뭐 해도 되니? 사용해도 되니? 가 되겠죠? 자, Can I use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use, 사용하다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x. fix. 자, 우리 물건이 고장났을 때 뭐 하나요? 바로 버리나요? 보통은 고치거나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fix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까요? F-I-X 읽을 때는 fix, fix. 자,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repair, repair도 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ix를 더 많이 씁니다. fix 꼭 알아두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fix 해야겠죠? I need to fix my bike 하게 되면 나는 자전거를 fix 해야 돼. 뭐 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fix라는 것은 고장난 물건을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fix my smartphone 하면 나의 고장난 스마트폰을 고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fix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keep이라는 단어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스펠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K, E, E, P. 네, 이렇게 써요. Keep, keep. 자, 여러분, keep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keep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밀봉하고 새어나가지 않게 꽉 보관해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언가가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혹은 밀봉을 해놔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다, 비밀 등을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어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밀봉이라는 이미지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Let's keep this cake in the refrigerator 이라고 했어요. 자, refrigerator 이라는 것은 냉장고죠, 냉장고.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keep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뭐 하자? 보관하자가 되겠죠? keep은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해두다 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keep it warm 이라고 했는데요. 자, warm 이라는 건 따뜻한 거죠. 어떤 물건이 따뜻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계속 뭐 해라? 유지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Please keep this secret. Please keep this secret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비밀을 keep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keep, 지켜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keep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 이세 가지 의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과 함께 복습해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뭐죠? use.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다 라는 단어 keep. 그리고 물건을 고치다 혹은 수리하다.

필요하다라는 단어 fix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영어 동사를 매일매일 문장으로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향상할 거예요. 자, 저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등 뒤로 느껴지는 햇살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I could feel the warm sun on my back. I could feel the warm sun on my back. 제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Feel. Feel. 특정한 감정 혹은 기분이 들다, 느끼다, 느껴진다, 만져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 feel은 평소에 정말 필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들 때 꼭 필요한 단어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feel, feel. e가 두 개 붙으면 e가 엄청 길어져요. feel, 정확하게 발음에 주의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feel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죠. 문장의 주어, subject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feels, feels. 뒤에 s 발음 끝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he feels. 그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들었다, 들다 라는 문장이죠. he feels, she feel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feeling 같이 해볼까요? feeling, feeling. I am feeling.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느끼고 있다 라고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은 과거형이에요. 단어가 완전 바뀌죠? felt 같이 해볼게요. felt, felt. 좋아요. 그는 느꼈다, 느꼈었다. He felt, she felt, I felt.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했던 feel 이란 동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는데요. 문장으로 활용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feel.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Nervous. 긴장이죠. 나는 긴장이 되다. 긴장을 느끼다. I feel nervous. 같이 해볼까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뒤에 nervous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와도 문장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I feel happy. I feel sad.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 feels. 3인칭 단수니까 feels. A cold coming. Cold, 감기죠? 감기 기운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지다. He feels a cold coming. 같이 해볼까요? He feels a cold coming. He feels a cold coming.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feeling.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Ignored. 무시당하는 기분인 거죠. I am feeling ignored.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어. 같이 해볼까요? I am feeling ignored. I am feeling ignored.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과거형이죠. felt.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여기서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이죠. felt like, feel like. 뒤에 like가 함께 오면 땡긴다, 어떤 기분이 든다 라는 뜻이에요. 쿠키가 땡기는 거죠.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같이 해볼까요?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복습해볼까요? 어떠한 기분이 들다, 느껴지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feel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feels, feel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feeling, feeling. 과거일 때는 felt, felt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긴장이 된다. I blank nervou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 feel이겠죠? 같이 해볼게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나는 긴장이 된다. 이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다. I am blank ignored.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진행형인 feeling 같이 해볼게요. I am feeling ignored. I am feeling ignored.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다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쿠키를 먹고 싶었다. 혹은 그녀는 쿠키가 땡겼다. She blank like eating a cooki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과거형인 felt죠. 같이 해볼까요?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그녀는 쿠키를 먹고 싶었다. 네,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 He blank a cold coming.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니까 feels겠죠? He feels a cold coming.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이

0: 볼까요? He feels a cold coming. He feels a cold coming. 네, 이렇게 오늘의 퀴즈를 마쳤고요. 자, 이제 가벼운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Today is the day of the presentation. 오늘은 발표일이다. I feel nervous. 나는 긴장이 된다. I can feel everyone's eyes.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But I did a good job. 그러나 나는 잘 해냈다. Today is the day of the presentation. I feel nervous. I can feel everyone's eyes. But I did a good job.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Today is the day of the presentation. I feel nervous. I can feel everyone's eyes. But I did a good job.
0: 오늘은 fee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낼 때 정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숙제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떤 감정을,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feel이란 단어를 활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풀리 안전 스쿨.
4: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2: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기인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어느새 커서 공부도 숙제도 척척 해내네요. 야, 꼬마가 대단한데. 꼬마라니,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a smart person.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Wow, camping in the great outdoors. I feel great already.
2: It'll be nicer once we set up the tent and other stuffs.
3: Jane and I will set up our own tents. Can you and Kristen start cooking?
4: I can help you set up the tent.
1: You've never done it before, so come over here and help with the cooking.
4: You don't need experience for this. Just use your head. Trust me.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2: Should we let him do it then?
3: Going well over there, Kevin? Need a hand?
1: Don't worry. Kevin is a smart cookie, so he can handle it.
2: Why don't you use your smarts in cooking? Let me take care of the tent.
4: Yeah, I think I should stick to cooking.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텐트 치는 게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뭔가 조립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고정도 잘해야 되고요. 초보자가 바로 가서 뭔가 텐트도 치고 장비를 준비해서

캠핑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이걸 미처 알지 못한 케빈이 오늘 나섰다가 금코 다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거든요.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할게요. 아, 경치가 좋죠.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케빈의 친구인 제니와 크리스틴의 친구 제인.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캠핑을 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오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제인이 텐트까지 딱 치고 전부 다 설치하고 나면 훨씬 좋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유경험자인 제니가 이제 텐트를 쳐야 되겠죠. 제인과 함께요. 그러면 이 텐트 쳐본 경험이 없는 나머지 크리스틴과 케빈 요리를 도우면 딱 좋겠습니다. 많은 케빈은 텐트 치는 걸 돕고 싶나 봐요. I can help you set up the tent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텐트 치는 거 도와줄게. 자, 이렇게요. 누가 뭐뭐 하는 걸 도와주다 라고 할 때는 help, 사람, 동작 사용하면 됩니다. Help me move this 라고 하면 나 이거 move, 옮기는 거 도와줘. I'll help you find it. 내가 너 그거 찾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는 케빈을 크리스틴이 나무라죠. You've never done it before. 너 이거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요리나 도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have never PP입니다. PP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이제는 익숙하시죠? I never이라는 말이 절대로, 전혀라는 뜻이라서 have never PP,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와 만나서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ve never been there이라고 하면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You've never seen them before. 너 걔네들 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하는 말 좀 보세요. 아, 이런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trust me,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똑똑한 사람이야 오늘의 한마디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 smart person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많은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이 표현은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a는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mart는 우리 알고 있는 똑똑한이고요. cookie가 뭐뭐한 녀석, 이렇게 부를 때 쓰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a smart cookie라면 나 똑똑한 녀석이라고, 이래봬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m a smart cookie. 노란 부분 강조해서 I'm a smart cookie.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인과 데니는 아, 그러면 케빈 한번 해보게 놔두지 뭐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아, 그죠? 그런데 이 케빈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쉽지 않겠죠.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그냥 요리해, 우리가 나머지 할게 라고 케빈 민망하지 않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Yeah, I think I should stick to cooking. 아, 그래 맞아. 나는 요리만 해야겠어 라고 이제야 뉘우치게 되네요. 자, 이렇게 stick to라는 표현이요. sticker 아시죠? stick이 딱 붙는 거예요. stick to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지키다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Just stick to the script 라고 하면 그냥 원고대로만 해. 흔히 말하는 애드립 이런 거 치지 말고 원고대로만 해. 또 let's stick to the original plan.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합시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똑똑한 사람이야. I'm a smart cookie. 비슷한 표현들 우리 배워볼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해. I know what I'm doing. 말 그대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I know what I'm doi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운전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훈수를 두는 우리 오빠. 아유, 오빠, 나도 다 알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Excellen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도 알건다 알아.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 저도 알건다 알아요 할때 쓰는데요. I wasn't born yesterday입니다. I wasn't born.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태어난 게 아니다. 이제 어른이다. 이런 뜻이겠죠. I wasn't born yesterday. 이것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자꾸만 뭔가 쉬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알면 안 되는 무슨 일이 있나? 아, 뭔데요? 저도 알건다 알아요. 어떡해요? I wasn't born yesterday. I wasn't born yesterday.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I'm a smart cookie와 비슷한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I know what I'm doing. 나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표현이나, 그리고, 아, 저 어제 태어나지 않았어요? 즉, 저 어린애 아니에요. I wasn't born yesterday.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었네요. 보이는 표현들은 여러 번 말씀해 보시고 꼭내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2: I will join a book club.
1: That's a good plan. I will visit my uncle. He lives in Sydney, Australia.
2: Have a good trip.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단어들 winter, vacation, during, join, trip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inter이에요. winter. 친구들, 우리 사계절 혹시 알고 있나요? spring, summer, fall, winter. 사계절 중에서 네 번째, 겨울을 winter이라고 하죠. 그리고 vacation 또는 vacation.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어요. vacation, vacation. 방학 또는 휴가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during, during. 뭐뭐 동안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during이에요. During the vacation 하면은 방학 동안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join, join이에요. join은 어디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trip, trip, 여행. trip은 발음이 trip 이렇게 두 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로 trip 이렇게 발음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 대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남자아이가요,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이라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Winter, 겨울이고 vacation, 방학이니까 겨울방학이 is coming, 오고 있네.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What will you do?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인데 이건 물어보는 거니까 할 거니가 되겠죠. 너는 무엇을 할 거니? What will you do? 언제?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할 거야? 그랬더니 I'll join a book club 이라고 했네요. 여자아이의 계획은 I will 할 거야. join 참가한대요. A book club. 북클럽 들어봤죠? 우리말로도. 책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북클럽이잖아요. I'll join a book club. That's a good plan. 좋은 계획이구나. I will visit my uncle. uncle은 삼촌이죠. 나는 뭐 할 거예요? I will visit. 방문할 거야. 누구를요? My uncle. 우리 삼촌한테 가볼 건데 어디 사셔요? He lives in

0: in Sydney, Australia. 호주의 시드니에 살고 계셔 라고 했죠. Have a good trip. 뭐라고 인사했어요? Have a good trip. Good trip은 좋은 여행이겠죠. 좋은 여행을 가져라. 아, 여행 즐겁게 해. 좋은 시간 보내. 이런 뜻이 되겠죠. Have a good trip.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6로 가서요. 우리 Topic 103, 103, 923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완성하고 끝까지 생각해 보기. 보자. 첫 번째는?
1: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0: 아하.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1: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0: 이것도 우리 대화에 있던 문장이죠. What? 물어보는 말.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너뭐할 거야?
1: I will learn English.
0: 엄청난 계획인데요. I will learn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울 거야.
1: I will visit my uncle.
0: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I will visit, 방문하는 거, my uncle. 오늘의 미션. 너는 방학 동안 뭐할 거야?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거야. 그녀는 호주 시드니에 사셔. Alright, let's talk을 켜고요. Step 3는 에피소드 24, 방학 계획 말하기 시작해 볼게요. 방학에 뭐할 거야? 나뭐할 거야?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죠?
2: This summer vacation is coming.
0: 여름방학! 너는 방학 동안 뭐할 거야? 하고 우리가 펭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할 거니? What will you do? 기억하죠? 방학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해볼까요? 천천히.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펭수의
2: I
0: 계획은?
2: will visit my hometown, the South Pole. How about you?
0: 펭수는 이제 펭귄이니까요. 고향인 남극을 방문을 한대요. How about you? 나는 뭐할 건지 물어봤으니까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거야. I will visit.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I will visit my grandma. 그렇지.
2: Where does she live?
0: 어디 사시는지 she lives in 하고 시작해봐요. She lives in Sydney, Australia. 성공.
2: Oh, she lives pretty far
0: 맞아,
2: away.
0: 멀리 사셔.
2: Have a nice vacation.
0: You too, have a nice
2: Bye.
0: vacation.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했네요.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방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인사하잖아요. 방학 잘 보내. 이런 인사하는 법들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방학 전에 할수 있는 인사들 알려줄래? 방학 전 인사. Have a great summer. Have a great winter. 여름 잘 보내. 겨울 잘 보내. Have a wonderful vacation. 멋진 방학 보내. Have a good trip. 여행 잘 다녀와. 어때요, 친구들? 방학 전에 우리가 방학 재밌게 보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름, 겨울에 방학하니까 Have a great summer. Have a great winter. 이렇게 하면 여름 재밌게 잘 보내, 겨울 잘 보내.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겠죠. 요거 아주 좋은 인사고요. 그리고 have a wonderful vacation. 보니까 have, 요게 많이 들어가죠. 이 have가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 될수 있거든요. Have a wonderful vacation. 멋진 방학 보내. 물론 wonderful 대신에 fantastic, awesome. 좋은 말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방학 전에 우리가 친구들이 보통 여행을 가니까 여행 계획을 말했다면 have a good trip. Have a good trip. 이렇게 얘기하면 여행 잘 다녀와. 이렇게도 인사할 수가 있겠네요. 방학이 다가올 때 이런 인사들을 기억해 놨다가 친구들에게 멋지게 영어로 인사하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방학 계획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방학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방학이 미래잖아요. 물어볼 때도 What will you do? 대답할 때도 I will 하고 동작 내가 할 일들 이렇게 will 사용하는 거꼭 기억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뭐뭐를 싫어해 라는 표현 잘 기억나나요? 그런 표현들로 내가 싫어하는 걸 한번 글로 써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eek 25. Wednesday. Say what you don't like. I can write about things I don't like.
1: 자, 그럼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She's very stressed. There are many things she doesn't like. 안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First, mom prepared pizza. 엄마가 피자를 준비했는데 피자도 싫어하고 또 보니까 방이 좀 많이 지저분하죠? But I don't think she likes cleaning. And she's also doing her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question mark, 물음표가 크게 세 개가 있네요. 도대체 숙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써야 할까요? 일단 I don't like 뭐뭐라는 표현이 나는 뭐뭐가 싫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don't like bananas 이렇게 음식을 말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나 바나나가 싫어 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나나가 싫어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딱 하나의 특정 바나나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바나나가 다 싫은 거잖아요. 통째로. 그래서 S를 붙여서 복수로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바나나들이 싫어인데 좀 어색하긴 하죠,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꼭 이렇게 써야 합니다. I don't like bananas. 이렇게요. 자, it's 뭐뭐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줄 수 있죠. 예를 들어, it's hard 라고 하면 hard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건 딱딱해라는 의미도 있고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라고 할 때도 It's hard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먹었더니 달콤해 라고 할 때는 It's sweet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말할 때 It's 다음에 어떠한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면 되는 거네요. 자, I don't like 뭐뭐도 있었지만 어떤 행위

0: 자체가 싫다라고 할 때는 I don't like ing가 올 때도 있어요. 자, 요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이 돼요. I don't like jumping이라고 하면 나는 뛰는 게 싫어. 뛰는 것이 싫어라는 뜻이겠죠? 자, really라는 표현도 있었죠? really는 정말로라고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 really don't like pizza 라고 하면 나는 피자가 정말 싫어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싫은 거를 한번더 강조해 줄 때는 really 라는 표현을 don't 앞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이번에는 또 ing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I really don't like studying. 네, 공부하는 것이 싫으니까 studying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여자친구가, 숙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숙제는 영어로 뭘까요? 숙제는 집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뜻에 home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일이라는 work가 붙은 그런 합성어네요. 그쵸? 스펠링은 어떻게 돼요? 하,로 시작하니까 H, home, O, M, E, 그 다음에 work, W, O, 그쵸? R, K, homework. 요 단어 많이 익혀두세요. 또 하나 퀴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수학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맞아요. 우리가 방금 복습을 했었던 really가 들어가면 되겠죠? I really don't like math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복습했던 내용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ABC time.
2: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ABC time.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오늘도 ABC 친구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만나보아요. Today, we will meet R and L. 오늘 만날 친구들은 R과 L이에요. How do you pronounce R? 먼저 어떻게 소리내는지 볼까요? R은 혀를 둥글게 말아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하고 R 소리를 내요. 이때 목에 떨림이 있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R R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Run. Repeat after me. R. Run. Let's run to the park. 공원까지 달리기 하자. R. Run. R. Run. Let's practice one more word. Robot. Repeat after me. R. Robot. I want a robot for my birthday. 저는 생일 선물로 로봇을 원해요. R. Robot. R. Robot. Now, let's look at L. How do you pronounce L? L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혀끝이 윗니에 뒤에 살짝 닿으면서 이렇게 L라고 소리 내요. 이 L 소리 역시 목에 떨림이 있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L L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Look. Repeat after me. L. Look. Please look

0: at my lips. 내 입술을 보세요. L, look. L, look. Let's practice one more word. Lemon. Repeat after me. L, lemon. Lemons are sour. 레몬은 쉬어요. L, lemon. L, lemon. Great job! Before we wrap up, let's practice words one more time. Now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R, r, run. R, r, run. R, r, robot. R, r, robot. L, l, look. L, l, look. L, l, lemon. L, l, lemon. Great job, everyone!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1: 자, 그럼 복습했던 표현들 위주로 우리가 writing을 하는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일단 우리 친구가 싫어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엄마가 피자를 준비해왔는데 나 피자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볼까요, 여러분? 나는 피자가 싫어? I don't like pizza. 네, I don't like pizza라고 하면 되죠. 근데 왜 싫어요? Too salty니까 너무 짜서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저 앞에 뭐가 붙을까요? It's가 오죠. 그래서 it's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고 그랬죠. Too는 너무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싫어할까요? 보니까 방이 많이 지저분해요. I don't like cleaning eit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either는 뭐뭐도라고 할 때 보통 붙는 표현이죠. I don't like pizza.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피자도 싫지만 청소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either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소가 싫은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It's too hard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mework, 숙제. 숙제는 얼만큼 싫어할까요? 정말로 싫어요. I really don't like home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 It's too difficult. 지금 question mark, 물음표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Things I don't like. I don't like pizza. It's too salty. I don't like cleaning either. It's too hard. I really don't like homework. It's too difficul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펭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펭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things I don't like.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I don't like 뭐뭐, I don't like ing를 응용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Bye bye!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영어 수업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Wednesday. Introducing my friend. I can talk about my friend.
0: 얘들아,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 보니까 오늘 결혼식에 왔나 봐, 그쵸? Today is the wedding day. 브랜든이랑 케이리가 결혼을 하는 날인가 봐요, 그쵸? 근데 보니까는 하객으로 토끼도 와 있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짜잔! Oh, meet 나왔어요. Meet, meet. 만나다라는 뜻이죠? Meet, meet. 자, meet, 만나다가 들어간 문장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짜자잔! Oh, how did you meet Brandon?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Brandon? Meet가 만나다죠, 그쵸? 근데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은 너 누구를 어떻게 만났니?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라고 쌤이랑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how did you meet Brandon? 이라고 했으니까 너 Brandon 어떻게 만났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또 뭐가 있나 보자. 빠밤. 오, 두 번째로는 only child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Only child. 외동이라는 뜻이에요. 외동, only child.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외동, only child가 들어간 문장도 함께 볼게요. 빠밤. Is he an only child? One more time. Is he an only child? 이건 무슨 뜻이야? 아, 보니까 지금 토끼가 저기 보면서 브랜든 보면서 쟤 외동이야? 쟤 외동이야? 브랜든 외동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Is he an only child?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는 외동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Is he an only child? Okay.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 저기 groom, 바로 신랑 뒤에 어떤 곰이 서 있습니다. 자, 저 곰의 화살표가 이제 그려졌는데요. 어떤 문장이 나올까? 나올지 보자. 짜잔. Okay.

0: 때문에 누구와 사이가 가깝다 또는 누구랑 친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So close with가 들어간 문장 함께 또 보자. 짜잔. Are you close with Billy? One more time. Are you close with Billy? 가 나왔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하게 되면은 너 누구와 친하니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 Billy가 왔으니까 너 Billy랑 친하니가 되겠죠? Are you close with Billy? Are you close with Billy? Alright. 자, 이렇게 오늘의 네 문장이었고요. 자, 우리 한번 퀘스트 풀어보러 갈게요. 빠바밤. Number one. Is he an only child? 오,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이게 신랑이죠. 신랑 곰이 외동일 것 같아요. 자, 뒤에 곰이 아까 있었던 것 같죠. 그쵸?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럼 only child일까요? 아닐까요?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he an only child? No! 자, 정답은 no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곰신랑 뒤에 어떤 똑같이 생긴 곰이 또 있었잖아요. 형제였던 것 같아요. 자, number two 보겠습니다. 오, 이번엔 unscramble네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그가 누구니? 저 사람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가 먼저 올까요? 일단 대문자 먼저 오겠지? Who 먼저 오겠습니다. Who?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저 남자 누구야? Is he? 나오겠죠? 마지막에 물음표도 빼먹지 말고. 자, 그래서 Who is he? One more time. Who is he? 무슨 뜻이라고? 저 남자 누구야? Who is he?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퀴즈 롤플레이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말 그대로 역할극 시간이죠?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예요. 우리 한번 같이 연기를 해보자고,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은 Brandon and Katie's wedding day. Brandon 곰과 Katie 곰이 결혼을 하는 날이죠, 그쵸?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객토끼가 왔어요. 하객토끼가 자, 저기 곰 신랑 뒤에 있는 곰에게 막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짜자잔. 자, A 선생님이죠? How did you meet Brandon? How did you meet Brandon? 얘들아, meet 하면 만나다란 뜻이죠. 그래서 너 브랜든 어떻게 만났어? 라고 토끼가 질문을 하네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How did you meet Brandon? 너 브랜든 신랑 어떻게 만났어?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 보자. 짜잔. We were classmates in grade. 자, classmate 하게 되면 반친구란 뜻이에요. 반친구, classmate. grade는요, 무슨 뜻이냐면 학년이란 뜻입니다. 얘들아,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저기 생각풍선 안에 보니까는 2학년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곰들끼리 이 신랑이랑 신부가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것 같아. 그쵸? 그래서 second grade를 넣어줘 볼게요.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시작.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 Is Brandon an only child? Is Brandon an only child? 얘들아, only

0: child가 무슨 뜻이야? only는 오직이란 뜻이고요. child는 아이야. 그래서 같이 put together 하면 무슨 뜻이지? 외동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쌤이? 그래서 is Brandon an only child? 하게 되면은 Brandon 외동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쌤이 한번 해볼게. Is Brandon an only child? Brandon 외동이야? 그랬더니 외동일까 아닐까? 짜잔. Oh, no, he has a brother. 자, 저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얘들아, 쌤 힌트를 줄게. 자, 저 신랑 뒤에 있는 곰이 형제라 그랬죠. 곰의 형제. 근데 둘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자, 그래서 쌍둥이래. 그러면은 쌍둥이가 영어로 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기억나? T자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트윈이지요. 그래서 둘은 쌍둥이였네요. 쌍둥이 형제였네요. 그쵸? 그러면, No, he has a twin brother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No, he has a twin brother. 잘했습니다. 20이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 Alright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 오, 저 남자 누구야? 라고 해볼게요. Who is he? Who is he? 왠지 토끼가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그쵸? Who is he?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럼 누굴까요? 저기 곰에 이름표가 있네. 쌍둥이 저곰 이름에 Billy였어요. 그러면은, 쟤는 Billy야. 라고 해보겠습니다. That is Billy. That is Billy.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That is Billy. 잘했어요. 이번 거는 쉬웠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Are you close with Billy? 해보겠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Billy? 일단, close with, 하면은 누구와 가깝다. 누구와 친하다란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Billy? 하면은 너 Billy랑 친해? 라는 뜻이 되겠죠? Are you close with Billy? Are you close with Billy? 그랬더니, Oh, yes, we have been friends. We were 9 years old. 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저 파란색으로 된 have been이 무슨 뜻이었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have been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아하니까, 우리는 9살 때부터 쭉 친구였어.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빈칸에 뭐뭐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갈게요. 자, 뭐뭐부터 S로 시작합니다. 이거 배웠어. 3, 2, 1. Since죠. 자, since 하게 되면은 뭐뭐부터 언제부터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9 years old.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9 years ol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어요.
1: Meet. How did you meet Brandon? Only child. Is he an only child? Close with. Are you close with Billy? Who is he?
2: This is Billy.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friend. 나는 내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추락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3: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4: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역시 우리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greetings and farewell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Wednesday. Welcome to the party. I can greet my friends and say goodby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그림을 함께 보시죠. 타다! Here's the picture. Wow! 우리 풍선도 보이고, 케이크도 보이고, 꽃갈콘도 보이고, 정말 it looks like they're having a great time, right?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우리 파티를 즐기고 있네요. 그죠?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파티라고 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Party. Party. Party.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볼게요. Have fu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have는 갖다, 그리고 fun은 즐거움, 재미. 그래서 직역을 하면 즐거움을 갖다, 재미를 갖다인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재미있게 놀다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Have fun. Have fun. Have fun. 네, 그림을 보니까 파티에서 they're having fun, right? 그럼 마지막 단어, 자, go over입니다. 우리 go over에서 go는 가다. 근데 over는 뭔가 저쪽으로 건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 over 하면은 이제 건너서 저쪽으로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Go over. Go over. Go over.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2: Hey, Mina. Welcome to the party.
1: Thanks, Tom. How's it going?
2: It's going great. Are you having fun?
1: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2: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1: You too. See you around.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되돌려서 지난 시간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들을 배웠나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표현, Welcome to 땡땡. 땡땡에 온 걸 환영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welcome은 환영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come to 뒤에 장소나 행사를 넣어서 얘기하면 어디 온 걸 환영해 라고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파티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파티를 빈칸에 넣어서 welcome to the part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the party. 네, 파티에 온걸 환영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It's going 땡땡. 땡땡 지내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상대방을 만났을 때, Oh, how's it going?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머,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라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It's going 땡땡.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oing은 어딘가를 가고 있어 라는 그런 ing, 현재 진행형 뜻이 아니라,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지금 나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어. 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단어를 넣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Great, great를 넣어서 It's going great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s going great. It's going great. Very good. 그럼 great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잘은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이거는 okay 넣으면 되겠죠? It's going okay. It's going okay. 네. 마지막으로 복습할 표현은 It was 땡땡 to see you. 자, 만나서 반가웠어 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반가웠어 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good. 그래서 It was good to see you. 자, 따라해 보세요. It was good to see you. It was good to see you. 네, 여기서 good을 great로 바꿔도 되고, nice로 바꿔도 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Very good. 자,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봤으니까,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welcome, 땡땡, our school festival. 이라는 문장인데, 우리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어. 환영해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 welcome, 땡땡, our school festival.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2. Welcome to our school festival.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elcome to our school festival. Excellent.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그림을 보시고 알맞은 답변을 한번 골라주세요. What are they having? 그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나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Number one, a party. Number two,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죠. Number three, exams. Exams는 시험. 자, 이셋 중에 뭘까요? Three, two, one. 네, 첫 번째. 1번, a party. 네, they're having a party입니다. Not breakfast, not exams.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 파티를 호스팅하는 이 남자친구가 되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편인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할게요. 안녕, 미나. 파티에 온걸 환영해. Hey, 미나. Welcome to the party.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고마워, 톰. 어떻게 지내? 자, 그러면 고마워, 톰. Thanks, Tom. How's it? 땡땡. 아, 이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going. going이 들어가서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지내? How's it going? 자, 따라해 보세요. Thanks, Tom. How's it going? Thanks, Tom. How's it going? Good. 그래서 저는 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잘 지내고 있어. It's going great. 재밌게 놀고 있니? Are you having fun?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많이 근데 내 친구가 나를 부르네 저쪽으로 가볼게 라고

땡 there. 자, 나 저쪽으로 가볼게. 저쪽으로 건너서 가볼게. 라는 말 우리 아까 배웠죠? 3, 2, 1. 네, go over 였습니다. 저쪽으로 가다, go over.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괜찮아. 만나서 반가웠어. 라고 답을 합니다.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그럼 여러분이 나도 우리 또 보자. 라고 답을 하는데 you too. 나도니까 you too 라고 해야 되겠죠? 자, see you 땡땡. See you 땡땡. 자,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around 였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ou too. See you around. You too. See you around. Good job.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번엔 친구들이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안녕, 미나. 파티 온 걸 환영해. 라고 말을 합니다. Hey, 미나. 그리고 땡땡 to the party. 환영하다, 환영해 라는 말. 자,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환영하다는 welcome. 그래서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그러면 welcome to the party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Hey, 미나. Welcome to the party. Hey, 미나. Welcome to the party. 네, 환영한다 그러니까 저는 고마워, Tom. 어떻게 지내? 이렇게 답을 합니다. Thanks, Tom. How's it going? 네, how's it going 했으니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밌게 놀고 있어? 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데 자, 먼저 잘 지내고 있어. It's going great. 그 다음에 are you? 땡땡. 자, 재밌게 지내고 있니? 재밌게 놀고 있어?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Having fun 이었습니다. Having fun.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t's going great. Are you having fun? It's going great. Are you having fun? 네, 재밌게 놀고 있니? 그래서 제가 답을 해요. 아, 아주 많이. 아, 내 친구가 나를 부르네. 나 저쪽으로 가볼게.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찮아, 만나서 반가웠어 라고 답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no problem. 그리고 it was 땡땡 to see you. 자, it was 땡땡.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3, 2, 1. Good. Good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it was good to see you 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네,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이 빈칸에 good 말고 다른 단어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Nice도 들어가도 되고 great가 들어가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또 보자. You too. See you around. 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방법도 복습해 봤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고 헤어질 때 알맞은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시작한 방학 강의 어떤가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선생님하고 잘 따라와주고 있나요? 아, 이미 배운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럴수록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보는 것을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We are going to make it perfect, okay?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3. Wednesday. My dream. I can talk about my dream.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자, 오늘의 단어 함께 배워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지금 어딘가요? 아, we are in a living room. 지금 거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자아이가 열심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다. What is he drawing?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아, 보니까 드론입니다. 자, 여러분, 드론은 영어로 drawn. drawn입니다. 자, 이 친구가 열심히 드론을 그리면서 또 TV에도 드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가리키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엄마가 보면서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자, TV 속에 있는 이 드론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Let's take a look at closer. 자, 보면은 food, 음식이라고 적혀있는 박스를 들고 있는 드론이 있고요. 그 옆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medicine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medicine은 약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edicine. medicine. good. 자, 그러면 이 드론들은 food, 음식과 medicine, 약이 담겨있는 상자를 갖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달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deliver. deliver. Very good. 자, 여러분, 방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럭 함께 들어봐요.
2: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2: Why a drone designer?
1: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2: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1: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boost time.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want to be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ant는 무엇을 원하다 라는 뜻인데요. I want to be 하고 뒤에 직업 이름을 쓰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이 혹은 뭐뭐가 되고 싶어요입니다. 나의 꿈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나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드론 디자이너입니다. 바로 a drone designer겠죠?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게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Good. 두 번째 표현은요. I like learning about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표현인데 뒤에 learning about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learning about 뒤에 명사를 넣어서 그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나는 기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기계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machines입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will you design? 자, 여러분 여기서 what kind of는 어떤 종류의 란 뜻이고요. 뒤에 명사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will you design인데요. will you 뒤에 동사 원형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표현의 뜻은 너는 어떤 종류의 무엇무엇을 뭐뭐뭐 할 거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drones입니다. 여기서 s를 붙이는 이유는 드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겠죠?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Great job,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Let's read the question. 우리 질문부터 볼까요? Fill in the blank. 아,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한국어 뜻에 있죠. 자, 나는 파충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인데요. 여기서 파충류는 reptiles. 이렇게 써져 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reptiles. Good. 자, 그러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뭐뭐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what is it?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That's right. learning about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파충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하나요? 입니다. He wants to be 하고 문장을 채워야 되는데 보기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하나씩 읽어줄게요. Number one, a drone pilot. Number two, a machine designer. Number three, a drone designer. What's the answer?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골라주세요. 정답은 number 3, a drone designer입니다. 그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해요. 문장 읽어볼까요? He wants to be a drone designer. Very good. 우리 1번은 drone pilot이라 해서 조종사를 의미하고요. Number 2, 2번은요. machine designer 해서 기계 디자이너를 의미합니다.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자, 선생님이랑 다이얼 속의 주인공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스피킹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훑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저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Why a drone designer? 아, 왜 드론 디자이너야? 대답 볼까요?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저는
기계를 대서.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라는 질문이죠. 대답 볼까요?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음식과 약을 배달하는 드론을 디자인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Great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대화 속에 엄마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남자아이가 돼볼 겁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왜 드론 디자이너야? Why a drone designer? 여러분 차례죠?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리고 저는 기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Very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여러분 차례입니다. 음식과 약을 배달하는 드론을 디자인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우리 역할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엄마 역할을,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해볼게요. Your turn first.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혹은 너의 꿈은 뭐니?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제 차례입니다. 저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여러분 차례입니다. 왜 드론 디자이너야? 어떻게 말할까요? Why a drone designer? Why a drone designer? 제 차례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리고 저는 기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선생님 차례입니다. 음식과 약을 배달하는 드론을 디자인할 거예요.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우리 대답을 문장으로 말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놀라지 마세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teacher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Are you ready? I want to be a teacher. Great job, everyone. We'll see you next time.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차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기 위해, 더 에너지를 주기 위해 올인원과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쌤이랑 더 신나게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오늘은 바로 Wednesday예요. Wednesday, 수요일이죠? Today is Wednesday. Wednesday에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그렇죠. 듣기 하는 날이죠? Listening. Wednesday is for listening. 자, 귀를 활짝 열고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Okay? 자, 이번 주에 주제 뭐였나요? Week 25. Transportation in our town. One more time. Transportation in our town. 자, transportation 좀 어려웠어요. 자, transportation 바로 대중교통이란 뜻이었죠. 자, town은 마을.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쌤이랑 이야기해보는 한 주 가져보기로 했지요. 자, 오케이. 자, 듣기를 해야 되는데 듣기 하기 전에 항상 쌤이랑 미션이 있습니다. Where is Chrissy going? Chrissy가 어디를 가냐? 어디 갈 것 같아? 뭐라고요? 먹으러 갈 것 같다고? 맞아, 쌤이 먹으러 자주 가긴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일 거야, 그치? 한번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고 오세요.
1: Oh! Hi, Chrissy. Where are you heading today?
2: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1: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It's the fastest way.
2: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1: Just 3 stops. It's really quick.
2: Oh, cool.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어? 쌤이랑 하나하나씩 다시 들어볼게요. 귀 쫑긋.
1: Oh, hi, Chrissy. Where are you heading today?
2: One more time.
1: Oh, hi, Chrissy. Where are you heading today?
0: 뭐래, 얘들아? 한번 다시 볼까? 빠밤.
2: Oh, hi, Chrissy. Where are you heading today?
0: 라고 나왔네요. 어, 안녕, Chrissy. Where are you heading? 어, heading은 뭘까? 어, heading은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봐. head는 머리야. 머리라는 거 알고 있지? head, head and shoulder, knees and head. 맞아, 머리야. 근데 heading 하면은 내 머리가 향하는 곳이란 뜻이다. 그래서 내 머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니? 라고 하는 건데 즉,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너 어디로 향하니? 너 어디 가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Where are you going? 대신에 Where are you heading? 라고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도. 자, 읽어봅시다. Oh, hi, Chrissy. 친구들 잘해. Oh, hi, Chrissy.

0: Where are you heading today?
1: 시작. Where are you heading today? 내 머리는 어디로 향하니? 자, 우리가 갈때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쵸? 자, 쌤이 어디로 가는지 드디어 한번 들어봅시다.
2: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0: One more time.
2: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0: 잘 들었나요? 확인해 볼까? 쌤은 어디로 간대요? 먹으러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마음의 양식을 사러 서점에 간답니다.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서점에 간대, 얘들아. Bookstore. 책 사러 간다잖아. 그쵸? 자,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아,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안녕,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Heading, 쌤이 말했듯이 머리가 향하는 곳. 내 머리는 서점으로 향해 있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쵸? 자, 나는 오늘 bookstore, 서점으로 가란 뜻이죠?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표현 알려줬는데, the best way to get there. 가장 좋은 방법.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do you know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자. 한번 해볼까? Hey, Ben.
2: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0: 친구들 잘해.
2: I'm heading to the bookstore.
0: 잘했어.
2: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0: 친구들 잘해.
2: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0: 잘했습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3: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It's the fastest way.
0: One more time.
3: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It's the fastest way.
0: 뭐래요, 베니? 베니 바로 oh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자, you should take the bus 한 다음에 is the fastest way라고 합니다. 자, 베는 뭘 타고 가라고 하나요?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네요. should는 몸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몸을 하는 걸 추천해라는 뜻인데 you should take the subway. 아, you should take the bus 하게 되면은 너는 버스를 타야 해라는 뜻이죠. is the fastest way. 자, fast는 빠르다라는 뜻이죠. 빠른이란 뜻이야. 근데 est가 뒤에 붙잖아. 그럼 가장 빠른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is the fastest way.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라고 하지요. 자,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자, 해볼게요. 시작.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Is the fastest way. Is the fastest way. 버스 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2: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0: One more time.
2: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0: 자, 들어봤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요?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자, how many 하면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이죠. 얼마나 많이 stops,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자, 몇 개의 정거장을 내가 거쳐야 해? 라는 거죠?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자, 우리 친구들 잘해. How many stops do I need to go? 리듬 타면서 하고 있죠? 좋아요. 자, 몇 개의 정거장을 가야 될까? 한번 들어볼게요.
3: Just three stops. It's really quick.
0: One more time.
3: Just three stops. It's really quick.
0: 오, 좋아요. 한번 볼게. 매니, just three stops. It's really quick. 라고 하네. Just three stops. 몇 개의 정거장만 가면 된대요? 세 개의 정거장만 가면 된대요. 자, 그냥 세 개의 정거장만 가면 돼. It's really quick. 정말 빨라라고 하네요. 진짜 빠르다, 그치, 얘들아? 세개 정거장이면 뭐, 10분 정도 걸릴라나?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쵸? 뭐, 그것보다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자, just three stops. It's really quick. 해볼까요? 시작. Just three stops. It's really quick. 이거 쌤이 알려줬잖아. really 할 때 그냥 really quick 이게 아니라 really 정말이란 뜻을 담아서 really 해줘야 돼요. 시작. It's

0: really quick. 우리 친구들 잘해? It's really quick.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 Oh, cool.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0: One more time.
1: Oh, cool.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0: 자, 뭐라고 하나요? 크리스가 Oh, cool. 그거 멋지네. 그거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자 Oh, cool. 좋다.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그게 faster가 됐어요. 더 빠르대. 뭐보다? subway보다 빠르대요. 지하철보다 더 빠르네 라 그러는 거죠. 그럼 지하철이 빠른 거예요? 버스가 빠른 거예요? 버스가 빠른 거지. 왜냐면 세계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자, 해볼게요. Oh, cool. Oh, cool. 좋다.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그거 지하철보다 빠르네. 지하철보다 더 빠르네. 시작.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미션을 확인해 봐야겠죠? Where is Chrissy going? Chrissy는 어디로 갈까요? 어, 먹으러 간다고요? 뭐라 아니었어? 뭐였어요? 마음의 양식을 쌓으러 책을 좀 읽어야겠답니다. 그래서
1: Hey Ben, I'm heading to the bookstore.
0: 뭐래요? I'm heading to the bookstore 라고 나왔죠? bookstore, 서점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맞춘 친구들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multiple choice 1번부터 볼게요. Number 1. What is the best way to get to the bookstore? 자, 여기서 무슨 뜻일까? 자, best way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 get 보이지? 우와, get은 여기는 바로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래서 서점까지 가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네요. A. By car. B. By bus. C. By subway. 뭘 것 같아요? 들어볼까?
1: I'm heading to the bookstore. Do you know the best way to get there?
2: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0: 자, 들어봤나요? 자,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벤이 Yeah, it's fastest way. 전에 뭐라 그랬죠? 버스라 그랬죠. 자, 버스가 가장 최고의 방법이래요. 좋아요. By bus. 자, number 2 보겠습니다. 빠밤. How many stops does Chrissy need to go? 자, how many, 얼마나 많은 이란 뜻이었죠. stops는 뭘까? stop은 멈추어잖아요. 자, stops 하면 정거장이란 뜻이 됐습니다. 자, 몇 개의 정거장을 Chrissy는 가야 하나요가 문제야. 5 stops, 3 stops, 7 stops, 뭘 것 같아? 한번 들어볼까요?
2: Just 3 stops.
0: 엄청 간결했어. 딱 알려줬네. 뭐예요? Three stops 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엄청 가깝다, 그치? Three stops면. 자, 그 다음에 true or false 가볼게요. Ben says that the bus is quick. Ben이 버스는 quick, 빠르다고 했나요? 어, 들어볼게요.
2: It's really quick.
0: It's really quick 라고 그랬어. 오, 정말 빠르대요. 그러면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맞습니다. true가 되겠습니다. The bus is quick. The bus is really quick. 정말 빠르다고 했으니까 맞겠죠, true가. 자, 그 다음은요. Chrissy says subway is faster than the bus. 이건 무슨 뜻일까? 잘 들어봐. subway는 지하철이었지, 그치? 버스는 버스고. 잘 들어봐. Chrissy는 says, 말합니다. Subway, 지하철이 더 버스보다 faster, 더 빠르다고. 어, 이거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쌤이 뭘 타고 가는지 기억나요? 쌤, 벤이 뭘가 가장 빠르다 그랬지? 자, 들어볼게요.
1: Oh, cool.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0: 자, that's faster than the subway. 자,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빠르다 그랬어. 그래서 이건 뭐야? True or false예요? False가 돼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번엔 Chrissy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2: Oh, hi Chrissy. Where are you heading today? Yeah. You should take the bus. It's the fastest way. Just 3 stops. It's really quick.
0: So, 대중교통에 대해서 듣기 오늘 했는데 잘 들렸어요? 잘 들렸기를 바라며 우리 친구들 오늘 남은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케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자. 바이바이.

About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이제 전치사를 모두 졸업하고 오늘부터는 접속사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접속, 즉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접속사도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오늘부터 접속사 한번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Unit 11,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선생님, 부사절은 뭐고 접속사는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네, 오늘 선생님이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줄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The story of 당근. 자, 당근 신화 이야기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들어봤죠? 처음 듣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The bear and the tiger met 환웅. They asked to become human.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하면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만났다. 그들은 인간이 되기를 요청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장이 조금 딱딱 끊어지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드는데요. 원래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인간이 되기를 요청했다. 자, 이렇게 돼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문장 성분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환웅 said, they stayed in the cave. They would become human. 자, 해석하면요. 환웅은 말했다. 그들이 동굴에 머물렀다. 인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네, 문장 성분,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환웅은 말했다. 뭐라고? 그들이 동굴에 머무른 후에 인간이 될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뭐뭐 후에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The tiger and the bear were in the cave. They ate garlic and mugwort together. 호랑이와 곰이 동굴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마늘과 쑥을 먹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호랑이와 곰이 동굴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함께 마늘과 쑥을 먹었다. 뭐뭐 동안에가 어디로 갔을까요? The tiger left the cave. 100 days passed. 호랑이는 동굴을 떠났다. 100일이 지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원래는 호랑이는 100일이 지나기 전에 동굴을 떠났다. 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뭐 전에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야기의 흐름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 접속사가요, 문장에서 명사나 동사만큼이나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접속사, 그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친구들이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접속사가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봅시다. 접속사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접속,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혹은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을 여기 연결해주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단어랑 단어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어구와 어구, 근데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출 것은 바로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세배할 때 하는 절이 아니고요. 주어랑 동사를 포함한 어떤 단위예요. 이절 안에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혼자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절이라고 해요. 하나 혼자 쓰일 수도 있지만 절과 절을 연결시키면 좀더 복잡한 문장을 이룰 수도 있어요. 부사절의 역할은요, 이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문장 전체에 의미를 더해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부사절이고요. 이 절을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요. 이 절을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 절은요, 문장 하나, 완벽한 형태라서 혼자 쓸 수도 있는데요. 그 앞에 부사절 접속사를 붙여주면 문장 안에서 부사 절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네, 아직 조금 헷갈린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예문들 많이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부사절 접속사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when입니다. 자, 다 같이요. when. 네, when은요, 여러분, 낯설지 않죠? 우리 지문 해석하면서 when은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이미 해 줬었어요.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나왔죠? 부사절 접속사는요, 하나의 절을 부사로 쓰기 위해 절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절. 즉, 완벽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 친구였는데, 그것을 문장 안에서 부사로 쓰기 위해서 앞에 붙여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when이라는 친구는 바로 이렇게 해석해요. 무엇무엇 할 때. 그렇죠. 기억나죠? 뭐뭐 할 때, when을 붙여줍니다. 예문을 볼게요. He took out the trash when he went ou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when 찾았죠? 네. when은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할 때라고 해석해요. He took out 하면요, 그는 took out 가지고 나갔습니다. The trash, 쓰레기를요. 언제? 그가 went out, 나갈 때요. 나갈 때라고 해석하죠. 자,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When이 이끄는 when he went out. 자, 이 부분 있죠? 뒷부분이요. When he went out. 자, 여기가 바로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아시겠죠? 부사절은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나왔어요. 주절인 he took out the trash에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여기 예문에서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이 그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main phrase라고도 해요. 그 문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절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부사절이 언제 가지고 나갔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언제 그가 나갈 때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문장에서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부사절인지가 헷갈려요. 한다면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분이 부사절이에요. 아시겠죠?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을 주절. 그 문장에서의 주요한 절이 되고요.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분이 부사절, 즉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아요. 예문 좀더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절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When he smells food, he feels hungry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서는 부사절이 어디 있어요? 부사절? 맞습니다. 이 문장 앞쪽에 있는 것이 부사절이에요. When he smells food 까지 가요. 왜냐?

여기 접속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주절이라 그래서 꼭 문장의 앞에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부사절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절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when he smells food 부분이 부사절이 돼요. 그가 smells food, 음식 냄새를 맡을 때라고 해석해야겠죠. 그가 음식 냄새를 맡을 때, 자, 이 문장의 주절. 그는 hungry,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는 음식 냄새를 맡을 때 배고픔을 느낀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가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주절이죠. 이 앞에 있는 부사절이 언제 배고픔을 느끼는지 그 정확한 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부사절, 주절, 얼마든지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birds sing when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끊어봅시다. 여기, the birds sing 까지가 주절이 되겠고요. 뒤에, 접속사 뒤에 나오는 부분. When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까지가 부사절이 되겠죠. 그 새들은 sing, 노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자, 뒤에 있는 부사절이 언제 노래하는지를 이제 꾸며줍니다. 언제? The sun, 그 태양이 떠오를 때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이렇게 되겠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그 새들은 노래한다. 그 새들이 언제 노래하는지를 부사절이 꾸며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when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가 while입니다. while이요. when이랑 의미가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그치만 차이가 있어요. while은 무엇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하는 동안. 아까 when은 무엇무엇을 할 때, 정확한 시점, 특정 시점을 이야기했었고요. while은 하는 동안이요. 동안. 그래서 이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동시에, 부사절, 주절, 그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 볼게요. Her son sets the table while she cooks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 while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면 이 앞에까지 Her son sets the table. 여기가 주절이고, 접속사가 붙은 뒤에 부분, while she cooks가 부사절이 되겠네요. 그녀의 아들은요, set the table 하면 상을 차리다예요. 상을 차리는 거. 수저도 놓고, 밥도 놓고, 국도 놓고, 상을 세팅하는 거. 그쵸? 그녀의 아들은, 상을 차립니다. 언제? While she cooks. 그녀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요. 아시겠죠? 이게 문장의 주절이고, 뒤에 있는 이 부사절이 앞에 있는 주절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주절인 her son sets the table. 자, 여기가 주절. 이 때를 부사절 while she cooks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도대체 언제 상을 차리는지,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에 상을 차렸대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었듯이, 동시에, 아들이 상을 차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녀가 요리를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while 이라는 접속사를 써주면 됩니다. 네, 좋아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 While he cleans the house, he listens to music. 네, 그러면 여기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는 부분이 이 문장에 부사절이 되겠죠. While he cleans the house, he listens to music. 그가 clean the house 하면 집을 청소하는 동안이 되겠죠. 주절. 그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는 집을 청소하는 동안 음악을 듣습니다. 이 문장의 주절은 그가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듣냐면 그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에요. 네, 주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They didn't talk while they waited for the b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한번 우리가 주절과 부사절 한번 찾아볼게요. While이 여기 있지요. 그러면 while they waited for the bus까지가 부사절이 되는구나. 즉 부사절이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줄 거예요. 해석하면 그들은 didn't talk,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맞죠? 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안 했냐? 버스 기다리는 동안 안 했다. 자,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while은요, 부사절과 주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동사의 시제도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he cleans 현재형이죠. 뒤에 he listens 이렇게 현재형 시제를 맞춰 줬습니다. 보이시죠? 2번도 마찬가지로 they didn't talk. didn't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맞죠? 과거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언제 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aited,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온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제도 맞춰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는 before이에요. before.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 해석하면서 여러 번 이미 만났던 친구예요. before은 무엇무엇 하기 전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뭐 전에, before. 그렇죠? 근데 before은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뒤에 절이 오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자,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에 before lunch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when이랑 while은 전치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접속사만 되고 이 before이란 친구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They need to discuss it before they decid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need to 하면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discuss.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자, 뒤에 있는 이 부사절이 언제인지를 꾸며줍니다. 언제냐면 그들이 decide, 결정하기 전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에 설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사절 before they decide가 앞에 있는 주절 they need to discuss it. 이것의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self check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Before she took the exam, she studied her notes.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문장의 부사절 찾아보세요. 부사절 어디 있나요? 그렇죠. Before이라는 접속사가 붙은 부분이 이 문장의 부사절이 되겠죠. 뒤에 있는 문장이 주절입니다. 그러면 이 부사절이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줍니다. 해석해 볼게요. 그녀가 took the exam 하면 take the exam이 시험을 치다예요. 시험을 보다. 근데 took 과거형이니까요. 그녀가 시험을 보기 전에 그녀는 studied her notes. 그녀의 노트 필기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녀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녀의 노트를 공부했다. 이렇게요. 네, 그녀의 노트를 공부했는데 도대체 언제 공부를 한 건지 이 부사절이 꾸며줍니다. 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He closes all the windows before he leaves.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럼 부사절이 뭐겠어요? 부사절 찾으셨죠? 네, before이 붙은 여기 before he leaves가 부사절이겠네요.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줍니다.
그는 닫습니다. All the windows. 모든 창문들을요. 언제? Before he leaves. 그가 떠나기 전에요. 그는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모든 창문들을 닫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창문을 닫는데 언제 닫는지 이 부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 부사절은 주절을 꾸며준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도대체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언제인지 그 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after입니다. after도 before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접속사죠. after도요. 뒤에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아시겠죠? 전치사면 앞에 명사가 오고 접속사면 절이 옵니다. 절은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After 뜻은요. 무엇 무엇 한 후에라고 해석해요. Before의 반대말이죠.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이렇게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The sun came out after the rains stopped. 그렇죠. 그 태양은 came out, come out의 과거형이에요. 밖으로 나왔다, 나오다인데 과거니까 나왔다. 언제 나왔냐? After이 붙은 이 부사절이 꾸며줍니다. 언제 나왔냐면 그 비가 그친 후예요. 그렇죠? 태양이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 비가 그친 후에 나왔다라고 주절을 꾸며줍니다. 여기 설명 그대로 나와 있죠? 부사절 after the rain stopped는 앞에 주절인 the sun came out의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언제 태양이 나왔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self-check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장은요. After she won the race, she ran to her m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자연스럽죠? 부사절, 주절 어디 있나요? 부사절은 여기 after이 붙은 접속사가 붙은 부분 이 문장의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이 뒤에 있는 주절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때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녀가 won the race, win the race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win the race. 그런데 여기 과거형이죠. won. 그녀가 그 경기에서 이긴 후에가 되겠습니다. after는 뭐뭐 후에가 되니까요. 그녀는 ran to her mom. 자, ran도 마찬가지로 우리 run, 달리다의 과거형이죠. 그녀는 달렸습니다. 어디로? To her mom. 그녀의 엄마에게로요. 자, 여기 나와요. 그녀는 그 경주에서 우승한 후에 그녀의 엄마에게 달려갔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녀가 엄마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요한 부분이고요. 언제 달려갔는지 경주에서 우승한 후에 달려갔다. 이렇게 부사절이 주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He felt lonely after all the guests left.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우리 주절이 어디고 부사절이 어디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체크해 봤죠? 여기 after 접속사가 붙은 부분 이 뒤에까지가 문장의 부사절이죠.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줍니다. 해석하면 그는 felt 마찬가지로 과거형입니다. feel 느끼다의 과거형 느꼈다 felt라고 하고요. 그는 느꼈어요. lonely 외로움을요. 언제? All the guests left. 모든 guests 하면 손님들이요. 모든 손님들이 left도 과거형이죠. leave 떠나다의 과거 left요.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에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에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부사절 접속

0: 속사 살펴봤어요. 어쨌든 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after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부사절 접속사. 네 가지 종류 배웠고요. 하나하나 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그냥 한글 뜻만 읽는 것보다 이 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수업 초반에 선생님이 들려드렸던 단군 신화 이야기 그 뒷부분이에요. 아까 어디에서 끝마쳤죠? 맞아요. The tiger, 그 호랑이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100일이 지나기 전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The bear stayed in the cave for 100 days. She became a woman. 해석하면요.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 머무른 후에 그녀는 여자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자, the bear. 그 곰이 stayed in the cave. 동굴에 머무른 후에요. 뭐뭐 후에. 자, 어떤 접속사였죠? 무엇무엇 후에.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얼른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맞습니다. After. 기억나죠? After the bear stayed in the cave for 100 days. 이렇게요. 뭐뭐 후에 after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돼서, 즉 여자가 돼서 나왔던 그 곰은요. The bear became a woman. She fell in love with 환웅. 자, 환웅은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 곰과 호랑이한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어라 라고 했던 그 환웅 기억나죠? 곰이 여자가 되었을 때, 자, 뭐뭐 할 때요. The bear became a woman. She fell in love with 환웅. 그 환웅과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뭐뭐 할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When the bear became a woman, 그 곰이 여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요. 환웅이랑 사랑에 빠졌대요. 그 다음, they were in love. She gave birth to a baby named 당근. 그들이 사랑에 빠진 동안, 뭐뭐 하는 동안. 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동안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렇죠. While they were in love. 그들이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 그녀는 이 단군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어요. 자, 마지막. 당군 established 고조선. He united the people and became their leader. 네, 당군이 고조선을 세우기 전에 그는 사람들을 united, 통합했고요. became leader,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무엇무엇 전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before, 당군 established 고조선. 뭐뭐 전에 before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당군 신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재밌었죠? 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은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부사절 접속사를 활용해서 내가 만약 그 당군처럼 나라를 세운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의 접속사를 활용해서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능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들 꼭 복습하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지문 해석하기 훨씬 쉽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오늘이 지나기 전에 복습하기로 약속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막 이러면서
1: 기억나요.
0: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러겠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 이건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렇죠?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네.
0: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0: Sorry?
1: I want to see your play.
0: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Free ticket?
0: Yeah.
1: O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You.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1: Don't laugh?
0: Don't laugh.
1: Don't laugh?
0: No. Don't laugh at me.
1: Really?
0: You know.
1: 아,
0: No.
1: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0: What?
1: I'll be your fan.
0: Oh, you think?
1: I think I'll be your fan.
0: Thank you.
1: Yes. 기대하세요.
0: 네, 아니 오늘은요.
1: 네.
0: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제가 뭐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1: 오.
0: 아,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1: 아, 절대
0: 되잖아요.
1: 놓치면 안 되겠다.
0: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1: 네.
0: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0: 연극?
1: 예.
0: 연극 영어로
1: 당신의
0: 볼까요?
1: 연극을 가서 보고
0: 네.
1: 싶다.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Play.
0: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봐
1: 네.
0: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1: 아.
0: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1: 그쵸.
0: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1: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0: 아, 좀
1: 아이돌들이
0: 알려져
1: 연기하는,
0: 있네.
1: 그쵸.
0: 오케이,
1: 티켓
0: 오케이.
1: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0: 아,
1: 연극,
0: 슬기 씨
1: 뮤지컬은,
0: 또 있잖아요. 이제,
1: 티켓 파워가, 예, 있어야죠. 앞으로.

0: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play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네.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 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I want to 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1: I'd love to가
0: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0: 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would 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d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d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 때 어떻게 쓸까요?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그렇죠?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Yeah.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피우기 시작하는데.
1: Participate.
0: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저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 love to, I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 보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dance with you.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Oh, I'd love to participate.
1: I'd love to participate.
0: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1: 우와.
0: 이렇게 말합니다.
1: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0: 아.
1: 네,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그것도 사실은 네.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0: Right.
1: I can hook. 나는
0: hook.
1: 나는 걸 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후크 선장.
0: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1: 이 너를.
0: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1: 너를 up with free ticket. 예, 무료 티켓이니까. 오.
0: 오케이. 자, free tickets와 당신을 hook 걸어줄 수 있다.
1: 오.
0: 뭐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1: 예.
0: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ok이에요, hook.
1: 예.
0: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Alright, 자, hook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맞습니다. 흑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예를 들어 슬기 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네네.
0: 제가 A와 B를 흑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볼게요.
1: 네네.
0: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1: 어머.
0: 둘이 어머 연결을 시켜줄게.
1: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스가 생겼는데
1: 네.
0: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1: 연결해준다.
0: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 씨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0: 오케이.
1: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0: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0: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아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1: 네네네. 오케이?
0: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1: 비싸죠.
0: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 몇 개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날 연결시켜 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연결시켜 hook me up.
0: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Hey, 네. Hook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1: 좀 챙겨줘요.
0: Right.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With some, some 충전기.
0: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1: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0: Chargers.
1: 아, chargers.
0: Chargers. Yeah.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1: Yeah.
0: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아, 좀 챙겨달라.
1: 챙겨주세요.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줄 수 있대요.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0: 그렇죠. With a free cable. Okay. 느낌 와요?
1: 네.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That
0: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1: 네.
0: 느낌 왔죠?
1: 오케이,
0: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 저기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
1: 예.
0: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1: Can you hook me up with
0: with some 무료 양말?
1: With some free socks.
0: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0: 예. 나쁘진 않죠.
1: 네,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1: 오.
0: 내가 너 연결해 줄 수 있다. 누구랑?
1: 내 사촌이랑 좋다.
0: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1: 그러니까
0: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0: 아하.
1: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네. 와서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약간 네.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0: Right.
1: 고등학교 친구가. 예. Uh-huh. 네.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어요.
0: 그것도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1: 예. 네.
0: Right.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거.
1: 네. Just promise. 여기서
0: 끊어. Right.
1: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웃다 laughs. 래프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0: 아, 그럴 때 있어요.
1: 예, L-A-U-G-H.
0: L-A-U-G-H.
1: 네.
0: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laugh. 해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0: Mm-hmm.
1: Laugh.
0: 좋아요. So, laugh 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1: 약속해줘.
0: 해줘.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렇죠. Promise you won't lie. Mm-hmm. 자,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Me.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1: 예, 예, 예.
0: 이거는 좀.
1: 하나씩 okay.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won't. 꼭 발음하시길 won't.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요?
1: I'll promise.
0: I promise. Okay? 내가 웃지 않겠다고.
1: I don't.
0: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right?
1: I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네.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 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네.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아,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막.
1: 네,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0: Okay.
1: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그러면은
0: 자,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0: 최고다.
1: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biggest죠. 어, biggest? 아닌데 wow. best인데.
0: Okay.
1: Your best fan.
0: 오케이. Okay.
1: 예.
0: 저 지금 와우 제가 아, 하려다가 약간
1: 최상급이니까 you are the best fan.
0: 어.
1: You are the best fan.
0: 하, 역시
1: 당신의 최고의 팬.
0: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1: 어?
0: 네.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biggest 하려다가 best로 바꿨고
1: 예.
0: 아, best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더까지 넣어줘야 된다 네.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1: 예.
0: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1: You're the best fan.
0: 아,
1: 좋은데요?
0: 오케이. 네. 자, 순수합니다.
1: 어?
0: 그냥 biggest입니다.
1: 아~
0: okay, let me just tell you, okay?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근데, 스쳤던 것 같은데.
1: 누가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0: 없지만.
1: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0: 그거 맞아요.
1: 오.
0: 그러니까 뭐냐면 big fan of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네.
0: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1: 오케이? 신기해요.
0: 그래서 best 무슨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Huge. 아. 이런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1: 맞아요.
0: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1: 아.
0: 당신의 이런 네. 거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 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 때 지금 제가 big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0: 이거
1: 아는 단어인가요?
0: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1: 예.
0: 이거 보여드릴까요?
1: 예, 그게 낫겠어요.
0: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1: 예.
0: 이거는 굉장히 좀 바로
1: 아,
0: die hard fan.
1: Die hard?
0: Die-hard fan. 영화 진짜? 제목에서 봤죠?
1: 예. 네.
0: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아.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0: Right?
1: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0: 완전 코어 팬 같은.
1: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을 때 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you know, I'm a Die 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0: I have a feeling.
1: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 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0: 어허.
1: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0: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1: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0: 네.
1: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아, 괜히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0: I have a feeling.
1: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0: She has a boyfriend.
1: O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yeah.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0: I have a feeling.
1: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 것 같은.
0: He will say yes.
1: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0: 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네,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느낌.
0: 내 와이프가 될 것 같은.
1: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Al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P로
0: 네.
1: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0: I'd love to participate.
1: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0: I'd love to dance with you.
1: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play였죠.
0: 네.
1: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Very, very good. All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1: I have a feeling.
0: 그가 yes라고 말할.
1: He will say yes.
0: 그렇죠. 걔가, 이번엔 그녀가로 해볼게요. 네.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1: I have a feeling.
0: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1: I'll be your biggest fan.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5: Really?
4: Yeah!
5: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0: Yay. Oh, great job, you guys. Yeah.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0: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 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9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안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 내용 가볍게 복습하고요. 또 독해 지문도 풀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안문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배워보았죠? 그리고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그 독해 지문에 나왔던 중요한 문장 리뷰 퀴즈로 복습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모두 해결해봤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And this often blank big success. 그리고 이것은 종종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바로 lead to가 되겠죠?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뜻으로 동사의 동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그럼 알맞은 형태로 써볼게요. leads to. 자, lead 다음에 s를 꼭 붙여야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this,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And this often leads to big success.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볼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up, 문법을 적용해 독해하는 날이죠. 오늘 읽을 글의 지문은 culture, numbers, 문화와 숫자에 관한 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제안문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안문은 우리말로 뭐뭐 하자, 뭐뭐 하는 게 어때요 같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이죠.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제안문을 쓸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let's란 표현 알아볼까요?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으로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의 말이 옵니다. let's clean 하면 청소하자란 뜻이 되죠. clean처럼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뭐뭐 하자라는 말과 반대말로 뭐뭐 하지 말자라는 부정의 뜻을 가진 제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은 let's not입니다. 부정어 not을 let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어순을 보면 let's 다음에 not 쓰고요. 또 앞에서 살펴본 let's 동사원형처럼 끝에 동사원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Let's not be late. 늦지 말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late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의미로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란 말을 하려면 동사원형 자리에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et's not be l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Let's not late.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면 틀린 문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이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우리말로 뭐뭐는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죠. how를 써도 되고 what을 써도 됩니다. 자, how about, what about 같은 경우는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형태의 말이 오게 되어 있죠. 명사가 쓰일 때는 무엇은 어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문 보면 how about a movie? 영화는 어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동명사 ing 형태의 말이 올 때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돼요. how about going? 가는 것이 어때? 라는 뜻이죠. how 대신에 what을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what about going? how about going? 다 제안하는 말로 같은 표현이에요. 다음으로 why don't we 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자,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왜 뭐뭐 하지 않아 라고 직역하기 쉬운데요. 이 표현은 왜 뭐뭐 하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뭐 하는 게 어때 와 같이 뭐 하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why don't이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야 돼요. 자, 이 how about이나 why don't이나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안하고 있죠. 둘의 차이는 how about, what about 같은 경우는 명사, 동명사가 오고 why don't이는 동사원형이 온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예문 살펴보면 why don't you plant, 심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네 가지 표현 우리 다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스텝법에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 서로에게 인사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가진다입니다. 네, 첫 문장 읽어보니까 greeting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greeting 바로 인사죠. 각 나라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인사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글이 아닐까 하고 예상해봅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How about pressing noses together? 코를 서로 맞대는 것이 어떨까라는 뜻이죠. 네, 우리가 배운 How about 동명사 ing 제안문이 나왔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맞대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요. Press는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인데요. 코와 코를 누른다는 건 서로 맞댄다는 뜻이 되겠죠? 네, 지금 코를 맞대서 인사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이요. Does it sound too close? 그것이 너무 가깝게 들리지 않는가? 코와 코를 맞대는 그 인사법이 바로 이 is로 표현된 거죠? 네. 코와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끼리 아주 가까이 접촉하게 되니까 too close, 너무 가깝게 들리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네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가까운, 너무 친근한 인사법일까요? Actually, it is a Maori greeting from New Zealand. 사실은 그것은 마오리족의 인사이다. 어디로부터 온? 뉴질랜드로부터 온 마오리의 인사법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 쓰인 it은 역시 앞에서 말한 pressing noses, 코와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그 인사법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Maori greeting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오리는 우리 교재 밑에 설명되어 있죠? 마오리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 네, 마오리 원주민들이 하는 인사법이라고 해요. 코와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It is called the hongi. 이것은 불린다. 뭐라고? 홍이라고 불린다. 역시 it은 앞에 나온 pressing noses, 코를 맞대고 하는 인사법일 거고요. be called 하면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표현으로 그 불리는 이름이 이렇게 뒤에 나와요. 홍이라고 불린다. 네, 인사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홍이라고 해요. 다음 문장이요. It means sharing breath. 이것은 뜻한다. 호흡을 sharing, 나누는 것을. 역시 계속 이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대상은 홍이. 그렇죠? 코와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인사법이죠. 네, share 하면은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breath는 호흡, 숨이에요. 호흡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우리가 코로 숨을 쉬죠. 코로 호흡을 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코로 맞대는 것은, 코를 맞대는 것은 호흡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고개 끄덕끄덕 납득이 가요. The hongi is a special way to show friendship. 홍이는 특별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 우정을 to show.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이다. 네, 선생님이 여기 to show,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했죠? 앞에 나오는 way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했어요.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요. 자, 이때의 투부정사는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건가요? 맞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예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독해지문 해석하면서 지난 유닛에서 배운 내용도 복습해보는 거예요. 우정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And it connects with others. 그리고 이것은 연결한다. 누구와 연결되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네, it은 역시 계속 홍의를 말하는 거고요. connect, 연결하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홍의의 인사가 뜻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Isn't it a beautiful tradition?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가? 네, tradition 하면 전통이란 뜻입니다. 네, 우정을 보여주고 호흡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홍이라는 인사법은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가요, 여러분? 네. Why don't you try it next time we see each other? Why don't we 표현이 나왔네요.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Next time,

우리가 서로를 본 다음번에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안문이 나오고 있죠? Why don't we 다음에 try 이렇게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네, 그래서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Next time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란 뜻으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면 우리가 보는 다음번에 여기서 본다는 건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서로를 만나는 다음번에 홍의의 인사법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문은 culture, 문화 중에서도 마오리족의 특별한 인사법, 홍의에 관한 글이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1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은 중심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어야겠죠? 네, 우리말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네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무엇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특이한 호흡법? 자, 이 글은 호흡법에 관한 글인가요? 네, 여기서 지금 보면 sharing breath라는 표현이 있었죠. 호흡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자, 이것만 보고 호흡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호흡법에 대한 글이 아니었고요. 2번, 독특한 인사법. 어떤가요? 네, 이 표현이 맞겠죠. 그쵸? 계속 앞에서 People have interesting ways of greeting each other. 서로 인사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It is a Maori greeting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인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홍의 의미가 뒤에 쭉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마오리족의 독특한 인사법이고, 네, 제목도 그렇게 정해서 쓸수 있겠죠? 다음 3번, 특별한 치유법은 아닙니다. 네, 뭐를 치유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홍의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오답과 정답의 근거가 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대조해가면서 풀어볼게요. 1번, 서로 볼을 맞대는 것을 일컫는다. 네, 지금 홍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인사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서로 볼을 맞대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볼이 아니라 pressing noses, 코를 맞대는 거였어요. 따라서 1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2번, 호흡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 홍이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고 뒤에서 쭉 홍이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호흡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죠? 네, 찾아볼까요? 바로 나오죠? It means sharing breath. 이것은 뜻한다. 호흡을 공유하는 것, 나누는 것을. 2번 답에 대한 근거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고. 3번.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한다? 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한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자, 누구와 하는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The 홍이 is a special way to show friendship. 홍이는 우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이고, 그리고 it connect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꼭 가족만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게 되겠죠.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읽은 글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네, 홍이란 말이 나와야겠죠? The 홍이 is a special Maori greeting to show friendship and connection. 홍이는 특별한 마오리족의 인사이다. 어떠한 보여주는 바로 friendship, 우정과 연결을 보여주는 마오리족의 특별한 인사법이다. 홍이를 소개하는 글이었고요. 그에 대한 디테일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People have interesting ways of greeting each other. 사람들은 흥미로운 방법, 서로에게 인사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다 하고 greeting이라는 소재를 도입을 했고요. Maori people press noses together as a greeting. 마오리 사람들은 코를 맞댄다. 서로 뭘로써? 인사로써.
as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로서란 뜻이 되어 인사로서 코를 맞대는 인사를 한다. It is called a 홍이. 이 인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홍이라고 부른다. 네, be called 다음에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홍이 인사법에 대한 글을 정리해봤고요. 네, 우리가 읽은 지문에 나온 어떤 제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누르는 또는 맞대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문이 있었죠? pressing, 누르다, 맞대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의 동명사 ing 형태로 쓰여 있고요. 어떤가라는 의미가 되도록 네, 뭘 써야 되죠? how about을 써서 나타냅니다. how about pressing? 잘했어요. 다음,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네, 이 표현도 어떤가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How about, what about도 있고, why don't we 동사 원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try가 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네요.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은 why don't we try it?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제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안문도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지문은요, numbers, 숫자들입니다. 네, 지금 슬쩍 보니까 곱하기도 나와 있고 더하기도 나와 있어요. 영어 시간인데 웬 수학일까요? 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수학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다양한 수학적 용어를 영어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너무 겁내하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자신 있게 읽어봐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number 9 is a magic number because it has special tricks. 숫자 9는 마법의 숫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숫자 9가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네요. 숫자 9를 magic number, 마법의 숫자라고 부른대요. 그 이유를 because가 설명해주고 있죠?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특별한 tricks,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와 같이 해석되고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Let's multiply 9 by any whole number. 곱해보자. 9를 어떤 정수로. 네, let's multiply. 제안문이 나왔네요. Let's 다음에는 multiply와 같이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곱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multiply 같은 경우는 곱하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특히 by와 많이 쓰이거든요. Multiply A by B 하면 A에 B를 곱하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 by 나왔죠? 9에 뭘 곱하세요? Any whole number. Whole number는 전체 숫자? 이렇게 직역하시면 안 되고요. 정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0, 1, 2, 3, 4, 5와 같이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있죠? 뭐 1.5라든가, 뭐 2.3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whole number가 아니죠. 1, 2, 3, 4, 5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whole number라고 불러요. 9에다가 그런 숫자를 아무나 곱해보자. What is the sum of the digits? 합계, 무엇의 합계? 그 숫자들의 합은 무엇인가? Sum은요, 합계란 뜻의 단어고요. Digits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Digits의 뜻은 숫자인데 0부터 9까지의 개별적인 숫자를 말하고요. 특히 이렇게 큰 자릿수의 숫자가 있을 때 각각 개별적인 자릿수를 의미해요. 3, 5, 6. 이게 바로 이 숫자의 digits가 되겠죠? 그 자릿수의 합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You always get 9. 당신은 항상 9를 정답으로 얻을 것이다. 그 합을 구해보면 그 정답이 얼마라고요? 9라고요. 자, 여기까지 매직 넘버 9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글 쓰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9 times 4 equals 36 and 3 plus 6 is 9. 네. 자, 여기 9 곱하기 4는 뭐가 되죠? 36이 되죠? 저기서 개별적인 digit, 이 digit이 뭐가 되죠? 바로 3과 6입니다. 그래서 3과 6을 더하면 뭐가 되나요? 9가 나오죠? 항상 9를 정답으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해볼까요? 9 곱하기 any whole number. 5 해볼까요? 9
9 곱하기

9 times 5 equals 45. 그리고 이 디짓을 각자 더해볼게요. 4 plus 5 equals what? 9. 자, 실제로 정말 9라는 정답을 얻게 되네요. 여러분도 다른 숫자 해보세요. 이러한 special trick, 특별한 네, 비법이 있다고 해요. 자, 또 다른 성질이 있을까요? Now, pick any number and subtract the sum of its digit. 이제 아무 숫자나 pick, 고르고 subtract, 빼라. 그 자릿수의 합을. 자, pick은 고르다란 뜻이고요. 여기 subtract은 빼다란 뜻이에요. 네, 빼기 할 때 빼다란 뜻으로 쓰였고요. 또 sum, 합계가 나왔네요. 자릿수의 합계를 빼봐라. The result is always a multiple of 9. 그 결과는 항상 9의 multiple, 배수이다. 네, result란 단어는 결과란 뜻이고요. 또 수학적 용어 multiple, 배수란 표현이 나왔네요. 9의 배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의 배수 어떤 게 있죠? 9, 1은 9, 9, 2, 18, 9, 3, 27. 네, 이런 숫자들. 네, 27이죠. 자, 이런 숫자들이 multiple of 9, 9의 배수입니다. 자, 지금 아무 숫자나 골라서 그 자릿수의 합을 빼면 결과가 9의 배수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볼게요. Let's try it with 23. 그것을 시도해봐라. 뭘로? 23이라는 숫자로. Let's try. 시도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3으로 해보는 거예요. The sum of its digits is 5. 그 자릿수의 합은 5, 5다. 그런가요, 여러분? 2하고 3이 각각 자릿수죠. 2 더하기 3 하면 5잖아요.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3, 5니까 그 자릿수의 합이 나왔고요. Now subtract 5 from 23. 이제 5를 뭐뭐로부터? 23으로부터 subtract. 빼라. 그래서 23 minus 5 equals 하면 얼마가 되나요? The answer is 18. 네, 18이 됩니다. A multiple of 9. 9의 배수인 1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special trick. 9의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23이란 숫자를 들어 네, 설명한 글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자, 그럼 잘 이해했는지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은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어야 돼요. 1번, 숫자 9를 이용한 놀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9를 이용해서 어떤 놀이를 했나요? 게임을 했나요? 아니죠. 놀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2번, 숫자 9의 특별한 성질. 어떤가요? 네, 이 표현이 가장 좋겠죠. Number 9, 숫자 9는 is a magic number. 뭐라고 했어요? 마법의 숫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는 because it has special tricks.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두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 특별한 비법이 바로 특별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3번, 숫자 9의 유용한 쓰임. 네, 9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예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네, Let's multiply 9 by 8. Multiply가 뭐였죠, 여러분? 곱하다예요. Let's라는 제한문 표현을 이용해서 9에 8을 곱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네, 9 곱하기 8을 해보는 거예요. What is the sum of the digits? 그 자릿수의 sum, 합계는 무엇인가? It is 하고 그 정답이 나오겠죠. 같이 해볼까요? 네, 9 times 8 equals 뭐죠? 72. 그리고 이 72라는 숫자의 digits은 7과 2입니다. 2, 7 plus 2 equals what? 9. 항상 9를 정답으로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9입니다. 자,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네,

You always get nine 이라고 했잖아요. 9와 8의 곱으로도 한번더 확인해 봤어요. 다음, 2번. Let's pick 52 and subtract the sum of its digit. 51을 골라라. 골라보자. 그리고 빼자. 뭐를? 뭐를 빼는 거예요? 그 자릿수의 합계를. 그것은 무엇이다? And it is a multiple of 9. 그리고 이것은 9의 배수가 된다. 한번 해볼까요? 52의 디짓은 5하고 2입니다. 이두 개를 더한가. 즉, 5 plus 2 equals 7이죠. 그쵸? 그럼 52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 말해볼까요? 45. 그래서 정답은 45 이렇게 적고요. 자, 45는 9의 배수 맞나요? 네, 95, 45, 9의 배수 맞죠? 네, 정말로 특별한 성질이 모두 다 적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세 번째 지문, 3번 지문의 중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 number 9 is a magic number with special tricks. 숫자 9는 마법의 숫자이다. 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법,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다라는 말을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에 대한 디테일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죠? 두 개의 예가 나왔습니다. 그쵸? Multiply 9 by any whole number and the sum of the digits is always 9. 9의 어떤 정수를 곱하라. 그러면 그 자릿수의 합은 항상 9가 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9 times 4 equals 36 and 3 plus 6 equals 9. 9 곱하기 4가 36이죠? 그리고 각자 그 자릿수를 더하면 always get what? 9. 9라는 답을 얻습니다. 네, 다음이에요. Pick any number and subtract the sum of its digit. 아무 숫자나 골라서 그 자릿수의 합을 subtract, 빼봐라. The result is always a multiple of 9. 그 결과는 항상 9의 배수이다. For example, 23 minus 5 equals 18, a multiple of 9. 23이란 숫자에서 2와 3을 더한 5를 빼면, 네, 18이 나오죠? 이 숫자는 9의 multiple, 배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magic number 9에 대한 재밌는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으로 글에 쓰인 제안문 한번더 짚어볼게요. 9에 무엇을 곱해보자. 곱해보자 어떻게 말해요? Let's multiply 9 by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음, 그것을 시도해보자. 역시 뭐뭐 해보자 라는 의미로 Let's try 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풀어봐야겠죠? The 홍이 is a special way blank friendship. 홍이는 특별한 방법이다. 독특한 방법이다. 우정을 뭐하는? 보여주는 이라는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글들을 읽어보았죠? 꼭 소리 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힘차게 공부해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7강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조동사 must와 should인데요.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어휘들부터 모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오늘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쌤이랑 같이 중요한 표현들 한 번씩 읽어볼게요. 오늘은 좀 안전이나 규칙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어 볼까요? Seat belt. Seat belt. 자,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Wear your seat belt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이라는 단어는 rule, rule. 그리고 규칙을 따르다라고 할 때는 이 follow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follow, 따르다. 그리고 park 나와 있는데요. park 하면 공원도 되지만 차를 주차하다, 주차하다라는 의미 기억해 두세요. park, 주차하다. 그리고 우리 pictures 하면 사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입니다. take pictures 무슨 의미예요? 사진을 찍다. 그리고 uniform, uniform. 우리 유니폼이라는 말 많이 하죠. 학교에서 입는 유니폼은 교복입니다. school uniform 혹은 uniform이라고만 말해도 이 교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arrive by인데요. 이 by라는 애는요. 몇 시까지 혹은 언제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arrive by 시각하면 몇 시까지 도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arrive by 9 하면 9시까지 도착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계속 볼게요. cafeteria. cafeteria. 우리 친구들, 식사, 점심 식사 어디서 해요? 뭐, 급식실에서 할 수도 있고, 학급에서, 교실에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교 안에 급식실이나 교내 식당을 이 cafeteria라고 하니까 알아두세요. class. class는 수업이나 학급이고요. To heal 하면 우리 힐링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치유가 된다 할때 힐링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heal이 바로 치유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hide 하면 숨기다인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바로 다음 단어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emotion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예요. 이런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hide your emotions라고 말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cause. 알아두면 좋아요. cause는 유발하다입니다. 뭘 유발할 수 있을까요? 뭐 스트레스를 유발하다, 짜증을 유발하다라고 할때이 caus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어서 throw. throw 하면 던지다, 던지다예요. 그리고 shout, shout. 소리치다죠, 소리치다. 그리고 draw, draw. 그림을 그리다 혹은 낙서하다 할 때도 쓸수 있는 단어고요. 또 chew gum 하면 껌을 씹다입니다. 이 chew가 씹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chew gum 하면 껌을 씹다. 그리고 be on time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지키다. 즉,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오다. 이런 표현이에요. be on time. 그리고 order 하면 주문하다예요.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본 적 있나요? 그때도 order 써요. Let's order some pizza 하면 우리 피자 좀 주문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good for health 나와 있는데요. 이 health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good for health는 건강에 좋은이고요.
반대말은 bad for health. 건강에 안 좋은, 건강에 나쁜 bad for health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have to.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인데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I have to go 하면 나는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꼭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개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초 영문법 첫 번째 조동사 must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조동사 should 알아보겠습니다. 둘은 뭔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 조동사들이거든요. 각각의 차이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must인데요. 이 must는 굉장히 의미가 좀 강합니다. 필수 혹은 강한 충고를 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어른이 가면 안 된다,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뭔가 강하게 말할 때 우리 mus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must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이 must는 강한 충고나 명령의 뜻으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must의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The class bell rang. You must hurry. 수업종이 울렸어. 너는 서둘러야 해 라는 의미죠. 하나 더. The fire alarm went off. 여러분, fire alarm이라는 건 화재 경보예요. 그리고 go off 하면 울리다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문 쪽으로 서둘러서 가야 해라고 했어요. must를 활용했더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필수, 충고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ust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아까 봤던 have to인데요. have to도 무슨 의미라고 했죠?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도 must처럼 강한 의무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we have to go to school by 9 하면 우리는 9시까지 학교에 가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누구와 비슷해요? must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must와 have to의 부정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전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기 차가 들어왔어요. 차는 주차할 수 없겠죠. You must not park here. 여기서 주차하면 안 돼요. 강하게 금지할 때는 우리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must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must not은 무슨 의미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must not은 줄임말이 있습니다. 사실 줄임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우리 알고는 있어야겠죠? must not의 줄임말은 mustn't, mustn't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긴데요. 자, 별표할게요. 사실 이 must와 have to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을 부정형으로 바꾸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 must의 부정형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였어요. 그런데 have to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일단 형태가 have to 뒤에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don't나 doesn't를 붙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 must라는 애는 사실 조동사입니다. 우리 조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have to의 경우 의미만 조동사에 가까울 뿐 일반 동사에 더 가까운 애거든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앞에 don't나 doesn't를 붙여서 만들어주죠. 그래서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를 써서 부정문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You don't have to cook 하면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must not과 don't have to를 구분해서 쓰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럼 쌤이 두 가지 상황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must not을 써야 하는지 don't have to를 써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첫 번째, 친구를 때리면 안 됩니다. must not일까요? don't have to일까요? 친구를 때리면 안 됩니다. must not을 써주어야겠죠? 두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don't have to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명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꼭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죠. 대화 보겠습니다. Ready to go? 갈 준비 됐어? 라고 했는데 기다려 라고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야지 라고 말하겠죠. 따라서 가장 어울리는 것은 첫 번째, You must wear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규칙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A를 보니까 Can I text during the movie? 라고 했어요. text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영화 보는 동안 이 문자를 좀 보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죠. 왜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You must put your phone away가 가장 어울리겠죠? 너는 폰은 치워둬야 돼. 너는 전화기는 좀 안 보이게 넣어둬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You must put your phone away 했더니 Got it, sorry. 알겠어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합니다. 3번인데요. 지금 학교 앞에서 좀 늦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A가 When do I need to be at school? 이라고 해요. 제가 학교에 언제 가 있어야 하나요? 즉,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B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해?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You have to arrive by 8 a.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have to는 무슨 의미예요?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죠. 너는 8시까지 도착해야 해 라고 했더니 오전 8시라고? 빨리 뛰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신입생에게 학교 규칙을 설명하는 대화입니다. must와 have to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대화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must와 have to는 둘 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elcome to school. There are some important rules you need to follow 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규칙들이냐? 여러분들이 꼭 따라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규칙들일까요? What are they? 어떤 규칙이에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You 빈칸 your uniform. 뭔가 교복을 입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또 수업 시간에는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대사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Uniform, yes. Phone, no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복은 입어야 되고 폰은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교복은 입어야 합니다. Must wear 넣어주시고요. 또 전화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니까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must not us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은 8시 반까지 도착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뭐뭐 해야 한다가 두 칸이니까 우리 have to를 넣어줄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점심 식사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거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don't have to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읽어보며 대화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 2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hould라는 조동사입니다. 자, should는 언제 쓸까요? 제목을 보니까 의무나 충고를 할때 씁니다. 의무를 표현하거나 충고할 때 쓴대요.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e should help old people 하면 우리는 노인들을 도와야 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must와 비교했을 때 must보다 훨씬 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쓸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must는 훨씬 더 강한 해야 한다, 필수 이런 느낌이라면 should라는 애는 해야지, 뭐뭐 하는 게 좋지 정도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충고할 때도 쓸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게 좋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는 보통 you should 무엇 무엇 해서 당신은 뭐뭐 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충고의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you should speak quietly 하면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말해야 해요가 되는 겁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인 겁니다. should도 부정형이 있겠죠? 조동사 should는 뒤에 not을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줄이면 shouldn't가 되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지금 벽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지금 잔소리를 하시겠죠? 벽에 그림을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shouldn't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shouldn't는요, 언제 쓴대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you should not talk loudly on the subway 하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should not은 줄여서 shouldn't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You shouldn't eat too much 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practice 2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should와 should not을 사용해서 조언하는 말을 완성하여 말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조언 내용이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조언을 했는지 오른쪽에 이유가 나온 겁니다. 1번을 보면, talk to someone about your feelings 라고 했는데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래요. 털어놓으래요. 뭐에 대해서? Your feelings니까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왜 말을 하라고 조언을 하냐면, it helps to heal.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나 봅니다. 자, 하나 더. Don't hide your emotions.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이 hide your emotions라는 것은 감정을 숨기지 마라라는 것이죠. 왜 감정을 숨기지 말라고 하냐면, 감정을 숨기면 causes more stress. 스트레스를 더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should와 should not을 활용해서 빈칸 채워볼게요. 1번. 누군가에게 당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니까 should와 should not 중 should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대로 써줄게요. It helps to heal.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2번 보시면요, 또 어떤 조언을 하냐면, 당신은 감정을 숨기면 안 됩니다.
should not을 써주면 되겠죠?

You should not hide your emotions. 왜? 왜 그런 거예요? Because it causes more stress. 감정을 숨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생기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2번 볼게요. 빈칸에 should 혹은 should not 중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을 보면요. You eat more vegetables, they are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합니다. 자, good for your health는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You should가 되겠죠. 우리 you should라는 표현은요. 너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 혹은 충고해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B가 맞아요 라고 하면서 I should start eating more greens. 녹색 채소를 좀 더 많이 먹기 시작해야겠네요 라고 합니다. 이어서 2번인데요. A가 You stay up too late. It's bad for your health 라고 합니다. So bad for your health는 건강에 나쁘다는 거잖아요. Stay up 하면 잘 시간에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돼. 건강에 나빠 라고 한 것이죠. 따라서 should not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I know I will not stay up after bedtime anymore 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알아요. 라고 하면서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을게요. 라고 한 거죠. 언제? After bedtime. 잘 시간이 넘어서 더 이상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번입니다. Do you think I say sorry to her? 제가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가 되겠죠. 따라서 should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yes, you should. 그래야지. It's the right thing to do. 그게 옳은 일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I go through the forest인데요. 여러분, go through라는 것은 어디를 관통해서 지나가다 라는 의미예요. 제가 그 숲을 지나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므로 should를 넣어주시고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따라서 No, you shouldn't. It's too dangerous at night. 밤늦게 너무 위험하다, 그 숲은. 따라서 No, you shouldn't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Grammar in Real Life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Class Rules가 나와 있어요. 학급 규칙들이라는 의미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쌤이랑 하나씩 읽어볼까요? 먼저 Don't throw things in class라고 했어요. Throw는 물건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오른쪽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하지 말래요? Don't run, 뛰지 말래요. 그쵸? 세 번째, listen carefully to your teacher.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고요. 또 아래로 가보니까 don't shout in class. 수업 중에 소리치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don't chew gum in class 라고 합니다. 수업 중에 뭐 하지 말래요? chew gum, 껌을 씹지 말라고 하고요. 오른쪽, don't draw on the desks or walls. 벽이나 책상에 뭐 하지 마세요? 낙서하지 말래요. 자, 오른쪽 마지막입니다. Be on time.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지켜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라는 거죠. 지각하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위에 학급 규칙을 보고 다음 학생이 어긴 규칙이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두 가지 규칙이나 지금 어겼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아이가 지금 무엇을, 어떤 규칙을 어겼을까요? 지금 보면 껌을 씹고 있습니다. 그쵸? 껌 씹고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다. 낙서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어겼나요? 먼저 낙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규칙을 어겼고요.
또 껌을 씹고 있으니까 이 규칙도 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Don't chew gum in class 이 규칙과 Don't draw on the desks or walls 이 규칙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2번입니다. 위의 규칙들 중 1과 2를 must not을 이용하여 고쳐 쓰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must는 무슨 뜻이죠?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죠. must not은 무슨 표현일까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면 don't throw things in class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물건을 던지지 마세요죠. 그러면 must나 must not을 활용하면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던지면 안 됩니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must not을 활용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We must not throw things in class 하면 수업 중에 물건을 던지면 안 됩니다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요. 자, be on time이라고 했죠? 제 시간에 와야 합니다가 되겠죠? 뭐뭐 해야 한다니까 must를 활용해서 we must be on time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must와 must not을 활용해서 규칙을 다시 한번 써보았고요.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의 상황에 맞도록 must not을 써서 학급 규칙을 쓰세요라고 하였어요.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죠. 그림을 보니까요. 지금 수업 중인데 다른 친구한테 막 방해되게 휴대전화를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수업 중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We must not use our cell phones in class.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언제? 수업 시간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기초 영문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동사 must였습니다. must는 굉장히 강한 필수 혹은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뭐뭐 해야 한다 라고 강하게 말할 때쓸수 있어요. 또두 번째로 배웠던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 어때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지만 조금 더 must보다는 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교재 36쪽부터 40쪽을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자, 수요일 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을 지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론을 배웠을 때보다는 실제 문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활용해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좀 깊어지셨죠? 그리고 활용도 훨씬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쓰기를 통해서 분사구문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좀 다져보고자 합니다. 다섯 문장 함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반복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로운 태블릿 PC를 살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영어의 어구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문장의 골격이 어디죠? 바로 그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요? 새로운 태블릿 PC를요. 그리고 앞쪽에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살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럼 문장 맨 앞에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1번일 것이고 살 수 없었다가 뭐예요? Couldn't buy. 그 다음 뭘 살 수 없었죠? New tablet PC가 되니까 이것이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라고 해서 because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자 ing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뭐다?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장 꼬랑지에 가도 되고요. 맨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1번에 앞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재구성을 한글부터 먼저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어가 동사할 수 없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되는 어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영문으로 옮겨볼까요? 자, spending all the money,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이 문장 복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ending all the money, he could not buy a new tablet PC. 이렇게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 시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곡 쓰는 것을 그리고 기타 연습하는 것을 지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뼈대부터 먼저 세우셔야겠죠? 누가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지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들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어는 he. Oops, sorry. 이거가 아니라 1이겠죠? 자,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지속했습니다.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지속했다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자, 유지했다, 지속했다. kept로 여러분들 가시는 게 맞겠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요? 곡 쓰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keep은 ing만 주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투부정사와 ing 중에서.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곡 쓰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write song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3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and가 어딨나요? 이게 4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기타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곡 쓰는 것과 기타 연습하는 것을 지속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얘가 지금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녀석만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데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셉이에요? 동시 상황의 냄새가 나죠? 동시 상황의 느낌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A 하면서 뭐뭐를 지속했다의 개념이니까 이것은 동시 상황이고, 자,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은 주로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장 꼬랑지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에 6번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한글부터 먼저 다시 재배치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 and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이렇게 배열되는 어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영문으로 옮겨놓으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not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앞쪽에 K가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발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한국말로도 노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knock가 되겠어요. 자, 어디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뒤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붙어서 every door of opportunity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He kept. 그 사람은 지속했습니다. 뭐를요? 자, writing songs and practicing. 연습하다는 practice죠? Practicing his guita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하면서? 콤마 다음에 자, knocking on every door of opportunity. 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의 내용까지 자,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ing가 지금 여러 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ing가 어때요? 서로 정체가 다 다른 거예요. 요 ing는 타동사의 뒤에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인 것이고요. 요거는 컴마 뒤에 자, 끊어져서 나와 있으니까 분사 구문의 분사인 것이죠. 그래서 ing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문장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까먹어서 자, 추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수백 개의 새로운 별들을 발견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뼈대가 뭐죠?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아이는 어디 들어가요? 거기 머물러 있었을 때 발견한 시점이 언제죠? 요때 발견했다니까 부사적 수식어고요. 그럼 문장 맨 앞에 나와도 되고 맨 끝에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영문으로 여러분들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발견했다니까 he하고 discovered, 뭐 이거 found,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번에는 discovered,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바로 hundreds of new star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디다 넣을까요? 이거는 지금 3번 뒤에 넣어도 되고요. 1번 앞에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국어의 어순 요것에 근거해서 그냥 문장 맨 앞에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자,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영문들을 자, 다시 영문을 가지고 자, 이것을 다시 써봤더니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대여섯 번째쯤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께 아주 어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when staying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when은 없어져도 분사구문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stay가 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부사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별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 자 3번의 내용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셔야겠죠? When staying there, he discovered hundreds of new star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잘 하셨죠? 네 그러시면 자 3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대개 어린 아이들은 잠잘 때 읽어주는 동화에 귀를 기울이죠. 그렇죠? 잠잘 때 부모님들이 동화를 읽어주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 고고 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즐긴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옆에서 뭔가 동화를 좀 읽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편안했고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자, 영문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1번일까요? 자, 문장의 뼈대가 누구예요? 어린이들이 뭐 한다고요? 즐긴다고요. 뭐를요? 관심을요. 그럼 여러분들 영문으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Children 뭐 하죠? 즐긴대잖아요. enjoy. 뭘 즐기죠? 바로 their parents' atten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자, 대개는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 동사 앞에 와도 되고, 문장 꼬랑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사는 한국어 어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일 앞에다가 쓰려고요. 이렇게 써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어때요?

얘는 어 이거는 이제 while이 접속사거든요, 여러분들.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접속사 이하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고 또 뭐가 왔어요? 어머나, 또 ing가 왔네요. 동사는 없고요. 따라서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요. listen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학생들한테 뜻을 물어보면 listen이 뭐예요? 그럼 듣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사처럼 느껴져요? 타동사처럼 느껴져요? 자, 뭐뭐를 듣다니까 당연히 타동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야, 나한테 좀귀좀 기울여봐 라고 할때 뭐라 그래요? 내말좀 들어봐 라고 할때 뭐라 그래요?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 뭐라 그래요?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뭐뭐뭐를 귀 기울여서 듣다라고 하는 타동사이지만 원어민들은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의 자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listen 다음에는 전치사 to가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사용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listen이라고 하는 요 낱말만 외우지 마시고요. listen to A. 이런 말 뭉치를 아예 외워두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요 단어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함께 정확하게 기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잘 때 읽어주는 동화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 bedtime stories라고 얘기합니다. bedtime stories. 그래서 while listening to bedtime stori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또 문장의 맨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지금 이 usually를 맨 앞에다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뒤쪽으로 빼려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마지막에 3번 뒤에다가 저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을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글부터 먼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좀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사실은 MD가 문장 맨 끝에도 하나. 이렇게 두개 배치된 구조고요. 자, 그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영문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복기를 좀 해보시면, while 이하만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Usually, children enjoy their parents' attention. 이걸 즐기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listening to bedtime storie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다섯 번째 문장은 기쁨에 넘쳐서 고용주가 그에게 여행을 위해 많은 금과 은을 제공해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뼈대는 고용주가 제공해 주었다고요. 요거는 또 단서도 여러분께 드렸어요. 사형식의 문장으로 써보시라. 그럼 목적어가 두개 나올 거 아니에요. IO, DO. 사람, 사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금과 은을 줬다. 이게 지금 문장의 뼈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구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제공해준 이유는 바로 기쁨에 넘쳤기 때문에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니까 자, 일 앞으로 가도 되고 문장 끝으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1번의 앞에다가 문장의 맨 앞에다가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금과 은을 많이 제공해 줬는데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행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MD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이것도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맨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 맨 앞에다 하나를 집어넣어 놨으니까 자, 요거를 문장 맨 뒤로 좀 옮겨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여러분들 4번에 뒤쪽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옮겨 보시면 어때요? 자, 바로 고용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요. 무엇을요? 많은 금과 은.

0: 오늘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쁨에 넘쳐서 어머나 한 단어네요. 이디네요. 다시 말하면 빙이 생략돼 있네요. 분사 구문이네요. 그래서 요것을 일 앞에다 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4번의 뒤에다 넣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영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자 부사가 앞뒤에 배치되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가 배치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옮기시면 어때요? Overjoyed.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아,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고용주가 그 사람한테 금과 은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문장 한번 복기 한번 해볼까요? 자, Overjoyed. The employer gave him a lot of gold and silver for his trip.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적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대, 뭐, 지금 요즘 사회에서 금과 은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한 1, 200년, 3, 400년쯤 전에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죠.
1: Spending all the money, he couldn't buy the new tablet PC. He kept writing songs and practicing his guitar, knocking on every door of opportunity. When staying there, he discovered hundreds of new stars. Usually, children enjoy their parents' attention while listening to bedtime stories. Overjoyed, the employer gave him a lot of gold and silver for his trip.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쓰기까지 자, 분사 구문을 세 번째로 반복을 좀 해봤습니다. 자, 풍성해지는 자,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자, 잘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2: Oh,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싶겠죠? 그러면 또 더 잘하게 되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조지가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헬프의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0: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1: The Boy Who Cried Wolf,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이 again, 저 again이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실제로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에 가서 요 늑대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날씨도 좀 바뀌고 뭔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He didn't enjoy. 그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비가 오는데 밖에 있는 것을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양을 치려면 밖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And started to think about,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뭐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했냐면, trying his trick again. 아, 이거 비도 오고, 나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또 양치기, 이 양들 돌보기만 하려니까, 좀 뭔가 심심한데, 뭔가 좀 지루한데. 아, 한 번 더 해볼까? 그때 좀, 아, 거짓말 하니까 좀 마음은 찝찝했는데. 짜릿하던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자, 어쨌든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다시 그의 뭐예요? 다시 그의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때 좀 재밌었는데 한번 다시 해보자. 장난을 다시 치겠죠. So, the next morning.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he ran to the town again. 그는 다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Shouting, 소리 지르면서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늑대다! 늑대! There really is. 이번엔 진짜로 있어요. A wolf. 늑대가 진짜로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겠죠. 자,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늑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늑대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선은 많이 넘었지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라고 돼 있죠. 그는 어디로 불쑥 들어갔냐면 burst into, 불쑥 들어갔습니다. Into the courtroom. Courtroom이라는 것은 바로 법정입니다. 판사님과 변호사님들과 검사님들과 맞죠? 이런 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이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and ran up to the judge. Judge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 맞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바로 판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판사님께 갔습니다.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은 와야만 합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And help me. 와서 help me rescue the sheep. 그 양들을 구하는 걸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ll lose my flock. 저는 제 양떼를, 양무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선을 넘었다 싶죠. 자, 그런데, 여긴 우리 오늘 help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라는 게 도와주다라는 의미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 help 다음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올 수 있는지 이 문장 구조를 살짝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헷갈리는 help의 사용법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help는 기본적으로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I will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help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help 다음에 바로 you라는 대상이옵니다. 이 대상이 바로 목적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상은 목적어이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I will help you. 가장 간단하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뒤에 목적어, 대상이 온다라는 거.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목적어, 지금 여기에 있었던 you 자리에 이번에는 동작이 오는 거예요. 뭔가 행위나 행동이나 동작이 온다라는 것이죠. 운동은 도와준다. 무엇을 도와주냐 하면 keep you healthy.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운동, 제가 막 이렇게 운동, 발굽혀펴기 하고 막 이렇게 팔 벌려뛰기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도와주거든요.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 하면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elp가 뭐에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유지하는 것. 그럼 뭘 유지하냐?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그 다음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에 to가 들어갔습니다. 운동은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무엇을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대상이 바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help 다음에 그 대상이 오잖아요.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도와주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대상이 나올 때 여기에 만약에 동작이 오면은 그냥 keep을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to keep을 써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언제는 to가 있고 언제는 없는데 똑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He helped his mom cook dinner 이라고 하죠.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줬냐면 혹은 무엇을 도와주었냐면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대상이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어머니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뭘 하는 걸 도와드렸냐 하면 바로 cook dinner.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것을 도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걸 도와드렸다고요? 요리를 하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상, 목적어라고 하죠. 도와드린 대상이, 도와준 대상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냐? 이 목적어, 여기 있는 his mom의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cook dinner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있는 cook dinner은 바로 앞에 있는 his mom, 이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죠.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to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 he helped his mom. 이 문장 똑같이 있죠. 여기 아래 위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사람이든 혹은 뭐 무언가를 적어줬어요. 도와주는 대상을 적는데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목적격 보어에 오는 그 형태가 어떻다? 그냥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도 되고 아니면은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이제 help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의미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의미는 그 뭐 이 두 개 뭐 큰 차이가 없죠. 둘 사이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형태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우리 친구들이 작문을 하거나 혹은 문제로 접하거나 혹은 글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자, 이렇게 또 판사님한테까지 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Again, 다시 한번. The townspeople, 마을 사람들은 came rushing, 막 달려왔습니다.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라고 돼 있죠. But, 그러나, when they saw, 그들이 보았을 때,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즉, 늑대가 없다라는 걸 보았을 때,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

0: 얼마 전에 첫 번째 장난을 쳤잖아. 그때도 그랬잖아. 이번에 또 없다고.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 것처럼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They were very cross. 그들은 어땠다고요?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cross라는 것은 바로 짜증난, 화가 난, 혹은 매우 화가 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매우, 여기에 very가 붙어 있으니까,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또 거짓말했다고. 와, 이 친구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Soon after they left.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그런데 George noticed. Georg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죠. George는 알아차렸습니다.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나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George가 뭔가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무 쪽을 봤는데, 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나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것이 his eyes playing tricks. 그의 눈이 장난치는 건줄 알았습니다. 즉, 그의 눈, 조지의 눈이 장난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 본줄 알았다고요. 장난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데 뭔가 있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의 눈이 속이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아, 잘못 본줄 알았어요. 나무 안에 뭔가 움직이는 거 뭔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but then, 그런데, he saw. 그리고 나서, he saw. 그는 보았습니다. A furry body. furry라는 것은 털로 뒤덮인 몸. bright eyes. 이, 맞죠? 이 밝은 눈. 눈이, 밝은 눈들을 봤고요. and sharp teeth. 그리고 뭘 봤어요? 그 다음에 아주 뾰족한 이빨을 봤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해보세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rick. Trick. He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Judge. Judge. The judge listened carefully before making a decision. Courtroom. Courtroom.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Otherwise. Otherwis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Cross. Cross.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Notice. Notice.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ick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 속에서 항상 단어를 접해야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압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를 외울 때 단어, 그냥 단어만 딱 있고요. 의미만 딱 있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것을 참아주세요. 이게 가장 편해 보이고 이게 어휘력이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조금만 납니다. 그러나 예문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played a trick on his friend. 그는 뭘 했냐면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라는 것은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난을 쳤습니다. 어디에 장난을 쳤습니까? 그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trick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 유사한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장난이랑 유사한 의미인데 약간 품사가 다릅니다. The fox, 여우가 되겠죠. 여우는 trick 했다가 되겠죠. 자, 왜 제가 했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했냐 하면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사구나 라는 것,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과거형은 동사만 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ox는 여우는 trick했다. The hunter, 사냥꾼들을 trick했다. 즉, 사냥꾼들에게 막 놀면서 장난을 칠 수는 없겠죠. 그럼 뭘 했겠습니까? 사냥꾼들을 속였다. 속이다. 속임수를 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명사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어는 또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지금 trick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오늘 넓어졌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다가 지중해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9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찍을까 말까 한데요. 셀카를 찍다가 실족사를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의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역시 셀카를 찍다가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엄선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시간인데요. 그 시작은 역시 오늘도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이야기는 지중해로 가겠습니다.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듣다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2: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도 역시 몇 가지 단어 표현을 좀 봐야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1: To intercept.
2: To intercept.
1: Migrant.
2: Migrant.
1: Overboard.
2: Overboard.
1: To presume.
2: To presume.
1: To drown.
2: To drown.
0: 첫 번째 단어는 to intercept라는 단어인데요. 중간에 가로막다 혹은 가로채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migrant, 이주자라고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난민을 얘기할 때도 이제 migrants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난민이라고 얘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overboard, 배 바깥으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만 배 바깥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presume, 추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drown, 익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여기까지 볼까요? 주어는 당연히 Libya's Coast Guard, 우리말로 하면 리비아의 해안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intercept는 중간에 딱 낚아챈 겁니다. 지중해에서 배 내척을 낚아챘습니다. 나포하다라는 말 보통 쓰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seize, 요 말 쓰면 됩니다. 아이고, I인데 점이 묻어버려서. 그래서 seize라고 하면 뭔가를 압수하다, 압류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 경찰이 배를 seize라고 했다면 이거는 나포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이 배에는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유럽에 가고자 하는 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되었든 항공기가 되었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탑승한 이라고 할때 carry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carry의 의미상의 주어는 요 앞에 나왔던 boats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리비아의 해안 경찰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타고 있던 배 내척을 지중해에서 막아섰습니다. According to the migrants, 이 난민들에 따르면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총 내척 가운데 한 척에 타고 있던 19명이 had gone overboa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overboard. 여기서는 배 바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거형으로 써도 되는데 과거 완료로 쓴 이유는 뭘까요? 과거형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죠? 그냥 went overboard 괜찮은데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은 리비아의 해안 경찰이 이 내척을 나포한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혹시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과거로 쓰면 엄밀히 얘기했을 때 그 이전인지 아니면 나포 과정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나포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안으로 19명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had 같은 단어를 빨리 얘기하면 약간 먹히는 느낌만 들거든요.

0: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그리고 익사한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번 사건은 말입니다.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소위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연루된 가장 최근 재난 사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2: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0: 오늘 두 번째 토픽은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2: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0: 단어나 뭐 이런 표현이 어렵진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내용인데 딱 두 가지 표현만 살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take a selfie.
2: To take a selfie.
1: Lightning.
2: Lightning.
0: 첫 번째 표현은 to take a selfie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셀카라고 하잖아요. 셀프 카메라라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selfie가 맞습니다. 그래서 take a selfie 꼭 기억하시고요. Lightning. 이것이 벼락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일단 사망자의 이름은 소피아 청이라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소피아 청,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이제 influencer가 이제 일반 명사로 굳어지게 되었죠. 사실은. 자, 소피아 청이라고 하는 홍콩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되겠는데요. Fell to death. 우리말로 하면 추락사했습니다.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이게 문제가 되겠죠. 폭포에서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 와중에 실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32세고요. 그리고 그 나름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Something is nothing new. 새롭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이거 그렇게 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something is nothing new.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극적인 사고, 안타깝게도 요거 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요게 quotation mark를 써서 이렇게 쓰는군요. 요즘에 이렇게 신조어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Death by selfie라고 하면 셀카로 인한 사망이 되겠는데요. 셀카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According to Reuters,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8명이 낙뢰를 맞고 사망했는데요.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인도에서 셀카 찍다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놀랐어요. Last week, 지난주에 말이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0: 인도에서 셀카를 찍다가 낙뢰로만 사망한 사람이 18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믿어야 될까 할 정도로 저는 이게 좀 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도 같은 경우에 특히 셀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인도에서는 10몇 군데인가요? 셀카 금지 구역까지 만들 정도로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시죠.
1: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2: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살펴본 표현 혹은 패턴은 something is nothing new 혹은 something is hardly new라고 해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야.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 다른 말로 하면 고질병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nothing new는 전혀 새롭지 않다. hardly new는 거의 새롭지 않다라는 얘기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거의 그냥 같아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베이징에서 공기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요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chronic problem이라든가 아니면 the problem plague has plagued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표현을 봤는데요. Nothing new,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일단 뭐 공기오염 뻔하죠. Air pollu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r pollution is nothing new 혹은 air pollution is hardly new in Beijing 이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딱 더도 덜도 아닌 그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1: Air pollution is nothing new in Beijing.
2: Air pollution is nothing new in Beijing.
0: 사실은 뭐 요거는 다 바꾸셔도 돼요. 공기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패도 마찬가지죠. 부패 이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야. Corruption is nothing new in 어디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사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Yellow dust storms are nothing new in Korea. 그죠? They have flown from China. 뭐 그렇게 얘기 많이 쓰니까요. 자, 그런데 nothing new 말고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주어로 나오게 되죠. 문제가 nothing new인데 만약에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똑같이 베이징에서 공기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인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Beijing is no blank to air pollution. 이럴 때 베이징에게 있어서는 공기오염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베이징은 공기오염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익숙할 대로 익숙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죠. 이때 쓰는 표현은 stranger란 말입니다. Something 혹은 somebody is no stranger to 뭐. 이렇게 나오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합니다. 뭐뭐가 따라다닙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 배우에게 논란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우는 논란이 따라다녀. 이럴 때 the star, the movie star is no stranger to controvers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1: Beijing is no stranger to air pollution.
2: Beijing is no stranger to air pollution.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death by selfie라는 셀카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보통 death by overwork이라고 하면 과로사거든요. 이때 by를 쓰기도 하고 from을 쓰기도 해요. death from overwork 혹은 by overwork이라고 하면 과로사인데 여기서는 셀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명이 셀카를 찍다가 사망합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 숫자는 수천 명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익사로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문장이 되겠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다. 이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알면 쉬워지거든요. 셀카를 찍다, to take a selfie. 그래서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around the world, die while taking selfies every year. 라고 되어 있군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셀카로 인한 가장 심각한 사망 중에 하나는 중국의 역시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이제 좀 위험한 곳을 많이 가는 인플루언서였는데 고층 건물에서 그냥 난간에 매달렸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두 번째 내려왔다가 못 올라갔어요. 그냥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실황 중계가 됐고요.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익사고요. 그 뒤를 교통사고, 추락사고가 뒤를 따릅니다. 자, 뭐 익사는 drowning이라는 걸 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The blank cause is drowning.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인은 뭘까요? The blank cause is drowning. 이때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는? 예, the leading cause of death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leading cause is drowning. 이때 leading이라는 것이 선도에 있는 거예요. 이때 or을 쓰지 말고 더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 1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게 the leading cause고 만약에 all leading cause라고 하면 더가 아니니까 1위는 아니죠. 2위, 3위, 4위, 5위 수위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관사를 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Followed by 그 뒤를 잇는 것이 incidents involving transportation. 아 그렇습니다. 이때 accident로 쓸 건지 incident로 쓸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accident라고 보면 사고, incident라고 보면 사건인 거죠. 이걸 단순히 사고로만 볼 수 있을까? 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incident를 쓰시면 됩니다. 자, transportation. 교통이 포함된 그런 사고가 되겠고요. 그 세 번째는 and falling from heights.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떨어지는 추락이 역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Death by selfie.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die while taking selfies every year. The leading cause is drowning, followed by incidents involving transportation and falling from heights.
2: Death by selfie.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die while taking selfies every year. The leading cause is drowning, followed by incidents involving transportation and falling from heights.

0: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더 중요한 표현들을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go overboard.
2: To go overboard.
1: To take a selfie.
2: To take a selfie.
1: To be nothing new.
2: To be nothing new.
1: To be no stranger to.
2: To be no stranger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그램의 코치 표준편 제 생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램의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때요? 문법 괜찮아요? 할만해요? 제가요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저 믿고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법 레벨이 낮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소질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끝까지 가본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룰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문장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고양이가 오네요. 자, 문장의 패턴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랑 그 다음 강의가 이제 문장의 패턴에 대한 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제가 딱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시크릿은 이런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내용은요. 문법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문장의 1형식, 3형식, 4형식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2랑 5는 어디 갔냐고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요. 요 네모들 있죠, 네모들. 그 빈칸들을 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딱 집중하시면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는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명쾌한 개념을 딱 펴주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명쾌한 개념이 굉장히 표준편이 길죠. 그 내용들을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목적어 부호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겁니다. 얘가 이제 문장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것부터 명쾌하게 이제 잡고 가겠다라는 건데 아마 기초편을 저와 함께한 친구들은 그런 분들은 좀 수월하게 따라오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초 벼락 한번 치고 갈까요? 벼락치기 갑니다. 그 문장의 재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요, 재료를 먼저 딱 모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영어의 문장을 만들려면은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영어로는 주어는 subject, 동사는 verb, 동사, 목적어는 object, 보어는 compleme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줄여가지고요, 첫 글자를 따서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그리고 보어는 C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별거 아닙니다. 떡볶이 만들 때 떡이랑 저기 오뎅이랑 고추장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게 문장 만들려면 이렇게 네 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러면은 요 재료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한눈에 딱 보겠습니다. 지금 뭐 글자 빽빽하다고 긴장할 거 전혀 없어요. 문장은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 약속입니다.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로 가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만드는데 1형식부터 5형식이 있죠. 뭘로 만들었는지 잘 봐봐요. 잘 보면 네 개밖에 안 보여 지금. SVOC밖에 없죠. 근데 걔네들을 요렇게도 저렇게도 이제 합쳐주면서 우리가 문장을 다섯 가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명쾌한 개념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목적어랑 보어를 한다 그랬잖아. 왜냐면 주어 동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만 잡으면은 우리가 문장을 잡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목적어 보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살살 가볼게요. 재미난 거랍니다. 이게 목적어 하면은 바로 밖에 나오지 않고요. 이거를요, 한번 해석해 보고요. 거기서 부족한 걸 한번 찾아보래요. 해볼까요? 1번에 은행은요, close 문 닫는다. 오후 4시입니다. PM이 오후죠. 근데 요새 생각하실 건요. 항상 문장이 완성됐느냐, 완성됐지 않느냐는 뭘 보시면 되냐면은 동사를 보는 거예요. 뭐 이상한데 이런 데 보면 안 돼요. 이런 데 보면 안 되고 여기를 딱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close 문 닫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은행이 문을 닫죠. 4시에 됐죠.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나는요, visit 방문한대요.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방문한대요. 여기 뭐를 방문하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부족하다. 그 다음, 그는요, died 봐요. died.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입니다.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죽음은 죽은 거죠. 그대로 끝입니다. 완성이에요. 괜찮아요, 얘도. 자, 그 다음에. 4번, 너는요, waste 한다는요, 낭비하다거든요. 하나 적어 놓을까요? 낭비하다. 근데 뭐를 낭비하는데요? During vacation은 방학 동안입니다. 뭐를 낭비하는지가 없습니다. 부족하고요. 속도를 좀 내볼까요?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요, grow는 기르답니다. 우리의 정원에서 기르십니다. 뭐를 기르시는데요? 뭐를 기르는지가 안 나와 있죠? 부족합니다. 그 나이든 남자가요, the old man이요, collect 수집합니다. Early in the morning은 아침 일찍인데요. 뭐를 수집하는데요? collect에 대해서요, 다음에 뭐가 좀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족한 거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어봅니다. A1 다시로 가가지고요. 아까 그 문장들이에요. 부족한 거 자리에다가 쏙쏙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자, 2번부터 한번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I visit day죠. 나는 방문한다, 였잖아요. 매 주말마다 어디 방문하겠습니까? 나 한번 넣어봅니다. My grandparents 넣으니까는 나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한다. 딱 넣고 나니까는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하죠. 말이 잘 되는 겁니다. 4번은요.

너는요, waste 낭비하는 건데요. During vacation 방학 동안에 뭘 낭비할까요? 위에서 적절한 것은 your time, 너의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죠? 방학 때막 빈둥빈둥거리면서 너의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계속 갑니다. 가볼까요? 우리 부모님이요, 이제 grow 길렀었잖아요. 뭘 길렀습니까? 딱 넣어봤더니 vegetables가 적절하죠. 채소들을 기르시는.

수집합니다. 모읍니다. 이른 아침에 뭘 모으실까요? Bottles. Bottles 하면 병들이에요. 병들. 병들 있잖아요. 그걸 모으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집어넣는 거고, 이 부족한 거 집어넣는 이 하늘색들. 얘네들이 뭔지는 잠시 후에, 한 2분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답답함을 느낄 건데요. 또 부족한 게 나옵니다. 그 부족한 걸 찾아낼 건데, 이런 느낌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게 돼야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The weather was in Canada. 진짜 말도 안 됩니다. Weather는 날씨고요. 날씨가요. was 뭐뭐였대요. 캐나다에서요. 못됐는데요. was 다음에요. 분명히 뭔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장 말이 안 통하고요. 그 다음 my mom, 우리 어머니가요. became, 되셨습니다. 25세의 나이에요. age 하면 나이인데 25세의 나이에 뭐가 되셨는지가 없죠. 문장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3번. They felt sad. felt 하면 fee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들은 느꼈습니다. sad. 슬픈 감정 느꼈어요. 괜찮은데요? 무엇에? 그 뉴스에. 그 소식에요.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4번은 어때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명쾌한 개념은요.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울 내용들을요. 압축해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은 우리 문법 레벨이 한3 정도라면은, 요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한 7이나 8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레벨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레벨업을 해야죠.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Your smile, 너의 미소가요. makes가 되게 어려운 동사입니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5번 어떻습니까? 똑같은 make인데요. 얘는 좀 다른 make입니다. 그녀는요, 그녀 자신의 clothes가 옷입니다. 옷을요, 그냥 만든대요. 전 그냥 진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완성된 문장. 6번도 어렵네요. 나는요, found가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고요, 알게 되었다, 또는 느꼈다,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문법이네요. 영문법이 어떻다고 생각을 했는지가 없습니다. 부족한 문장. 7번은, 요것도 똑같은데, 나는요, 이거는 find, 찾다, 발견하다의 과거입니다. 나는 발견했어요. 나의 잃어버린 셀폰, 휴대폰을요, 발견했대요. 이거는 또 완성된 문장입니다. 자, 헷갈리시죠?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조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걸 채워놓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해도 됩니다. 1번에 뭐 넣을까요? 날씨니까 cold 했대요. 캐나다의 날씨가 아주 적절하죠. 근데 우리 엄마 25살에 뭐가 되셨을까요? a nurse, 간호사가 되셨대요. 네 미소는 날 어떻게 만들까요? happy, 행복하게 만든다. 됐어. 그 다음에 나는요, 영문법을 어떻다고 느끼느냐? easy, 오, 쉽다고 느낍니다. 아주 좋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거 넣어봤잖아요. 걔네가 뭐냐? 두 개입니다. 약간 두번 부족한 걸 느꼈잖아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목적어라는 겁니다. 근데 다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번 강 그리고 다음 강에 다 배울 거니까는 너무 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으로만 쭉 봐봐요. 목적어라는 게 있죠. 동사의 대상이고요. 해석은 뭐뭐을,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를 쓰는데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목적어는 동사 다음에 뭐뭐을, 뭐뭐를. 1번 보세요. 얘는 뒤에 필요한 게 없었어요. 은행들은 문을 닫는다 해서 을르를 붙일 수가 없었고요. 나는 방문한다. 요게 목적어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한다.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 다음에 그는요. 죽었다 다음에도 뭐뭐를 죽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목적어를 안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는요, waste, 낭비한대요. 무엇을? 너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목적어. 그 다음, 나의 부모님은요, 채소들을 기르시는 거잖아요? 을을 붙이면은 요거 목적어.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이요, 수집합니다. 무엇을? 병들을 수집하시잖아요? 목적어. 쌤이 밑줄 그은 것은 전부 다 목적어. 어때요? 필요했었죠. 이거 없으니까 말이 안 됐었죠. 그래서 넣어줬죠. 근데 넣어줬더니 을누리 해석이 잘 맞아.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입니다. 보어는요. 이름에 딱 답이 있어요. 보충하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를 보충할

수도 있고요. 문장에서 목적어를 보충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쟤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한두강 정도 쌤이랑 같이 하시고 나면은 알겠다라는 그런 느낌 오실 겁니다. 일단은 쌤 따라와야 돼요. 정코씨를 따라오세요. 갑니다. 요거 요거 날씨가요. 추웠잖아요. cold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날씨를 꾸며주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원대 주어를 보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엄마가요, 되셨는데요. 간호사가 되셨잖아요. 간호사가 엄마를 보충해 줍니다. 엄마가 뭐가 됐는지를, 되셨는지를 보충해 주는 얘가 보어. 그다음 요 sad도요.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잖아요. 그들은 슬픈 감정 느꼈죠? sad도 day에 대한 보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요. happy가 문제. happy. happy가 누가 happy예요? 너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자리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배우고 나면 이게 목적어 자리입니다. 하나 적어는 두세요. 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인 me를 꾸며주니까는 얘가 이제 목적어를 보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그 다음, 그녀는요, 그녀의 그냥 옷을 만든다. 얘는 보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녀의 옷을요, 만드는 거잖아요.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는 거. 똑같은 메이크라도 다를 수 있다. 그 정도의 교훈. 그 다음에 나는요, 알게 되었어요. 영문법이 어떻다고요? 요거 보호입니다. 뭐가 쉬워요? 영문법이 쉽죠. 근데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를 보충한다. 느낌만, 느낌만. 그 이거는요, 이거 뒤에 거 목적어예요.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은 거잖아요. 이거는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할 만합니까? 어렵죠. 근데 강의에서 다 다룰 거라고요. 우리 연습 조금만 해볼까요? A번에서요. 1, 2, 90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픽픽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마이 그래머 코치의 가장 큰 장점이 풍부한 문제와 해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시험 대비라던가 막 문법 문제를 푼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를 접한다. 이다 영어 문장들 아닙니까?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요, 뭐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옛날식의 그런 구식의 문법을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걸 도구 삼아서 이 문장 해석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동사는 뭐 여기 다 있죠. 뭐이 동사고, 뭐 동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 찾아요.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잖아요. 우리 정도 클래스 되면은 동사는 금방 찾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거. 동사 다음에 있는 그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해석해보면 돼요. 그는요, 열었어요. 근데 뭐를 열었어요? 그의 눈을 열었잖아요. 이거 목적어네요. 그의 눈을 이제 떴다 이렇게 되겠죠. Slowly, 천천히 떴다.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그 음식점은요, restaurant는요, opens, 열어요. 동사 됐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늦게거든요. 성분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그 음식점은 문 연다, 늦게, 끝. 그 다음에 그녀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느냐? A mother, 엄마가 되었네요. 아이를 출산한 거죠. 이거는 엄마가 된 거니까 보충해 주니까는 보어. 어젯밤에 그렇게 됐고요. 그녀의 아기는요, 이거 동사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합니다. healthy합니다. 보어입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못 따라올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맛만 봤고, 이 모든 내용은요,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정신 없었죠. 하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딱 기억할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문장의 재료는, 문장 만드는 재료는 4개입니다. 주어, 동사, 기본이고요. 목적어, 보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구나. 아, 얘네가 문장의 재료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유닛 7입니다. 이제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목적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요 차이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요. 문장을 요리하는 방법은, 만드는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배우겠다라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배울 것은요.
무엇이 무엇하다 일형식 문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문장 만드는 재료 네 가지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얘네들은요, 일형식 문장은요, 뭐만 필요하냐면은 주어랑 동사만 필요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주어 하나 딱 써주고요, 동사 하나 딱 써주고요, 뒤에 필요 없어요. 목적어 보어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일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장 만드는 첫 번째 법칙. 제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요, 문법 용어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사라고 적혀 있죠? 와, 저 정도 되면은 막,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본막 그런 어떤 영어 책에도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동사가 뭐냐면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을을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필요가 없어요. 요 자자가. 혼자서 할수 있다라는 자자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서 된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근데 봐봐요. 일형식 문장은 주어랑 동사만 쓴다면서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자동사다라고 문법적으로 멋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일형식 문장은요. 다시 쓰면은 주어 다음에 자동사를 쓰는 것이다라고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만 있으면 너무 이게 좀 문장이 썰렁하니까 뒤에다가 이 부사구라 그래서요. 어떻게, 어디서, 언제, 요런 식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건 일종의 뭐 양념, 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봅니다. 일형식 문장.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문장 완성. The wind, 바람이, blows, 분다, 끝. 주어 하나, 동사 써서요. 얘도 완성된 문장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아, 물론 뭐, 막 그런 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문장이 짧잖아요. 세상에, 누가 저렇게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주황색이 하나 들어오죠. hard가 들어옵니다. 이때의 hard는, 원래 보통은 저 hard를 열심히로 알고 있는데, 심하게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 오! 좀 괜찮아졌죠? 그때 얘는요, 문장 성분은 아닙니다. 그냥 양념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해볼게요. 바람이요. blows, 불어요. hard, 심하게 불어요. from the north, 북쪽으로부터요. from the north and winter, 겨울에요. 오, 겨울에는 북으로부터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러면은 정말 풍부한 문장이 됐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는 뼈대는 얘두 개예요. 하얀색, 노란색.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걸로 문장은 다 완성이 된 거고 요거는 그냥 양념으로 붙었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문장의 일형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더 가볼게요. 기본은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얀색, 노란색에서 tomatoes, 토마토들이요. grow, 자랍니다. 끝. 근데 fast가 붙어서 빨리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dry wood는요. 건조한 나무네요. burns는 타요. 문장 끝. 근데 very 붙어서 잘 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리를 다한 다음에요. 약간 케찹 색깔이네요. 케찹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다 완성된 문장에다가 살짝살짝 그냥 양념만 더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요. move 하면요. 원래 이동하다잖아요. 근데 이사하다라고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요. 이사를 했네요. 문장 완성이에요. 근데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새로운 아파트먼트로 이사를 했고요. 언제요? Last month, 지난달에 이사했다. 요런 식으로 뒤에다가 케첩 좀 많이 뿌렸다, 그죠? 케첩. 맛있으니까 좀 많이 뿌릴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많이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있으면 된다. 또 갑니다. 영어 문장 많이 내 걸로 만들어요. Oil prices, 기름의 가격이요. Rise는 올라가답니다. 올라가다 됐어요. 근데 겨울에는 올라갑니다. 붙일 수 있죠. 그 다음, the accident, 그 사고가요. happen 하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근데 일어났고 발생했죠. 과거니까. 언제요? midnight 하면요.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 되셨나요? 그 다음, 나는요. stayed, 머물렀다. 문장 완성해요. 근데 얘야말로 나는 머물렀다 그러면은, 아, 너무 뒤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는가? 이 장소를 더해줍니다. 이 홈은요, 장소입니다. 집에 머물렀어요. All day, 하루 종일요. Today, 오늘요. 이런 식으로. I stayed로 문장 완성했습니다. 나는 머물렀다 해서 괜찮은데, 아, 약간 좀 싱거운데? 그러면서 케찹 한번 쫙 뿌리고, 아, 또 싱거운데? 케찹 한번 또 뿌리고, 아, 케찹 뿌린 김에 더 뿌릴까? 한번더 뿌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이게 다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에 양념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삼형식 문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1, 2, 3, 4, 5로 안 가냐면은 이 삼형식 문장이 쉬워요. 1 다음에 3이 쉬워요. 그래서 3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형식은요. 재료가 3개입니다. 주어 다음에요. 일단 동사 다음에요. 목적어 3개인데 타동사라고 돼 있죠? 와. 아까 자동사 했죠? 자동사랑 타동사 2개밖에 없어요. 겁먹지 말아요. 뭐 사동사도 있고 뭐 랑동사도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입니다.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는 뭐였느냐? 목적어가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은 타동사는 뭐가 했어요? 우리 이 정도 눈치가 있어요. 그쵸?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요 타라는 말이요. 타인의 도움을 받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혼자서 잘하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얘는 좀 도와줘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라고 하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타를 붙일 수가 있죠. 타동사, 목적어로 되는 거죠. 목적어 해석은요, 뭐뭐을, 뭐뭐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세 덩어리로 가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해볼까요? 그는 grows, 기른다, 토마토를 뗐어요. 핵심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요, 양념을 조금 칠 수가 있는 거죠. He, in his backyard, 그의 뒷뜰에 기른다, 뒷마당에 기른다. 요 정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장소만 더해줬고요. The hot sun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요, burns, 태웁니다. 무엇을? Your skin, 너의 피부를. 지금 피부를 붙었죠?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the company, 그 회사가요, moved, 옮겼습니다. 무엇을요? 그것에, 그 회사에, factories, 공장들을요. 어디로요? 베트남으로요. 자, 여기서. 뭔가 공부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이거 아까 무브 일형식 할때 했었는데 왜또 나오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했어요? 완전 진짜 엄청난 건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야 돼요. 동사가요. 딱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일형식, 어떨 때는 뭐 삼형식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make 같은 애 있잖아요. 그냥 만들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걔가요, 뭐 형식 뭐 엄청 많이 쓰입니다. 아, 그래서 move가 여기서는 무엇을 옮기다 요렇게 가는 거죠. 아까는 이사하다였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가요, raised 하면요, 이제 들었다 이겁니다. 뭘 들었는데요? 그의 손을 들었죠.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To ask a question은요, 나중에 to 부정사란 걸 배워야 돼요. 일단 별표하고 넘어가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해석만 하고 넘어갑니다.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문장의 일형식과 문장의 삼형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만들더라. 그리고 이제 진짜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할 법한 자동사, 타동사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목적어가 필요하면은 타동사, 목적어 없어도 되면 자동사 끝. 그리고 코칭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의 영어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동사를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게 만약에 오늘 이정 코치와 문법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 책을 펼치다가 이런 말을 봤다면 이 이해가 될까요? 자동사, 타동사 둘다 가능한 동사래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알지.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애예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되는 애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자기 혼자서 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뒤에 목적어랑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동사도요. 요렇게도 저렇게도 쓰입니다. 그때그때 알맞게 유연하게 해석합니다. 해볼게요. 토마토가요. 토마토즈가요. grow 한대요. 이거는 그냥 자라답니다. fast, 빠르게 자라다. 아. 형식으로 따지면 일형식. fast는 성분 아니니까. 그 다음, 그는요, 이때의 grows는 키우답니다. 재배하답니다. 토마토들을요, 어디서요? 이거 성분 아니죠? 그의 뒷마당에서요. 이건 삼형식. 아, 그렇지.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유연하게 그때그때 덩어리들 보면서 가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말도 이해되세요?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이거 무슨 말 같아요?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 자동사로만 쓰인다라는 것은 목적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필요 없고 얘들 혼자서 그냥 의미가 완성되는 애들이죠. 오히려 을르를 붙이면 말이 안 돼요. rise 하면 올라가다거든요. 올라가다. 뭐 뭐뭐를 올 말이 안 돼요. stay는 머무르다, happen 일어나다, appear 나타나다. 이 work에 주의하겠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이거 일하다 아닙니다. 효과가 있답니다. 효과가 있다. 아, 효과가 있다. 왜 알약 같은 거 먹었는데 두통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work를 쓸 수가 있어요. It worked. 효과가 있었다.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의미로 쓰일 때에는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한번 가겠습니다. 문장의 첫 번째 거, 일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배웠거든요. 제가 픽한 문제는 A번에 8번, 9번인데요. 얘가 지금 봐봐요.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동사 혹은 동사 목적어라고 쓰라는 얘기는 일형식 아니면은 삼형식 문장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하라는 거잖아요. 일형식은 덩어리가 좀 작겠죠. 삼형식은 좀 많겠죠. 해볼까요?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를 여러분. 핵심은 동사를 보는 겁니다. 그들은요, raised. 이게 올리답니다. 들어올리다. 무엇을 들어올렸거든요. 이게 동사고요. 무엇을 들어올렸나요? 그들의 national flag 하면 이게 국기예요, 국기. 그들의 국기를, 우리 이제, 우리로 따지면 태극기죠. 국기를이니까 목적어가 되고요. high는요, 그냥 높게, 높이 들어올렸다. 이렇게 갑니다. 동사 목적어. 더 멋지게는 삼형식 문장. 그 다음, miracles입니다. 기적이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기적은요, happen 갑니다. 근데 영어를 많이 공부하면은 보자마자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이고요. 기적은요, 일어납니다. 끝났어요. 생각해봐. 일어나다 다음에 을룰이 어울려요?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뭐뭐를, 뭐뭐를. 안 맞죠? 필요 없어요. 끝입니다. In life, 삶에서요, now and then은요, 수거입니다. 때때로라고 적어두세요. 때때로. 조금 어려운 수거예요. Now and then, 때때로 기적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갑니다. 일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일형식, 삼형식.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야옹 하면서 이제 쌤이 옵니다.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고요. 자, 우리 방금 배운 거 뭡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법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 두 개를 봤어요. 일형식은요,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The wind blows. 바람이 분다. 끝. 일단 끝. 자,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와줘야 됩니다. The hot sun. 그 뜨거운 태양이요. Burns. 태운다. 무엇을? Your skin. 너의 피부를 태운다. 여기까지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목적어와 문형 두 번째 시간,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결국 영문법은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장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고 있는 건데요. 문장 만드는 재료가요, S, V, O, C, 요렇게. 아, 네 개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요,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가 요 재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요, 일형식은요, 주어랑 동사, 요렇게만 썼습니다. 영어로 써도 알아볼 수 있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삼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요렇게 하나 갖다 썼습니다. 근데 사형식은요, 여기 약간 계란 닮았잖아요, 계란. 삶은 달걀, 이런 것처럼. 계란이 두 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은 SV 다음에 하나하고 하나 더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사형식은 막 이렇게 조금 뭔가 길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사형식의 핵심적인 동사들은요 전부 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다. Give는 대표적으로 주다잖아요. 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주다라는 건요. 뒤에 두 개가 더 나와줘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래야 의미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두 덩어리를 차례대로 어떻게 쓰냐면은 힘을 딱 적어줍니다. 그럼 이거는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거는요. 홈워크가 숙제잖아요. 뭐뭐을.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얘랑 요 뒤에 있는 애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둘다 목적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간접 직접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팁으로 딱 알려드려야죠. 왜냐면 문법책에 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제가 알려드리고 써요. 기본적으로는 둘다 목적어니까요. 목적어 해도 되고요. 영어로는 오오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적혀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 있는 거는 뭐뭐에게였고요. 뒤에 있는 거는 뭐뭐을을이었잖아요. 어떤 게더 목적어스럽느냐? 원래 목적어가 을을이잖아요. 얘가 더 목적어스러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목적어다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간접적으로만 목적어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해석이 을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간접 목적어, 요것이 직접 목적어. 해석하는 연습까지 갈게요. 리듬이요. 타타타.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하다 가는 겁니다. 해볼까요? Ask. 물어봐요. him 그에게요. questions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send 보냅니다. 보내줍니다. him 그에게요. 이메일을 한통 보내주는 거죠. make 만들어줘요. him 그에게요. 카드 한장 만들어주고요. tell 말해줍니다. him 그에게요. joke 조크라 그러죠. 농담 하나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게 4형식의 느낌입니다. 좀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한번 문장들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는 게 4형식인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되는 거고요. 좀 길지만,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가면 돼요.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이요. gives, 주십니다. us, 우리에게요. 아, 많은 숙제를 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he, 그녀는요, asks, 물어봐요. us,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many questions 많은 질문을 수업 동안에 물어보십니다. 얘는 핵심 성분은 아닙니다. 하나 꺼줄게요. Amy가요. showed 보여줬어요. Daniel에게요. her pictures 그녀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리듬감을 느껴요. Jacob은요. sent 보내줬어요. me 나에게요.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은 시간만 더해주고 있죠. 핵심 성분 아닙니다. 스미스 선생님은요, 미시스 스미스는요, teaches,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문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게 4형식입니다. 할수 있겠어요? 또 갑니다. 연습 계속해요. 앤드류는요, made, 만들어줬어요. 엠마에게 a birthday card, 생일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는요, 또한은 그냥 사이 낀 거고,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거든요. 사주었습니다. 뭘 사주었는데요? by, bought her, 그녀에게, present, 선물을 하나 사주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위에 있는 건요, 우리가 방금 본 겁니다. 그는요, 줬어요. me, 나에게 선물 하나 줬다. 이거를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요, present를 앞으로 빼고요, 이거를 뒤로 빼면서 to me,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그는 줬다. 선물을. 나에게. 요렇게 가는 거죠. 참고로요, 위에 있는 거는 4형식 문장이고요, 밑에 있는 건 3형식 문장입니다. 요게 성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딱 나옵니다. 해볼게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아까 to me로 바꿨잖아요. 근데 무조건 to냐? 아닙니다. 이때 이제 정코치가 팁을 딱 드리는 거죠. 이거요. 잘 적어 놓으세요. 전치사 세 개를 쓸수 있어요. to, for, of.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동사 따라갑니다. give, bring, teach, show, send, lend, pas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o를 쓰고요. buy랑 make요. 사주는 거랑 만들어주는 거는 for를 쓰고요. ask는 of를 씁니다.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 수준에서는 하나만 물어봅니다. of 쓰는 건 ask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약간 동작이 두 번이야. 사서 주고,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for를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to다. 요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gives 주시는데요. 아까 문장 바꿔요. 많은 숙제를요. 근데 투어 씁니다. 누구 때문에? give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Amy가요, showed, 보여줬죠. 그녀의 사진을 to Daniel에게요. 데니엘에게요. 왜 투죠? 쇼 때문에요. 얘 때문에요.
제이콥은요, 센트 보내줬습니다. 이메일을요, to me, 나에게요. 오늘 아침에 보내줍니다. 왜 to죠? 이 send라는 동사가 원래 to를 쓰기 때문에 요렇다. 자, 앤드류는요, 메일 만들어줬어요. 생일 카드를요, for aim입니다. 왜 for를 썼나요? Emma를 위해서요. Emma를 위해서. 왜? make는 for를 쓰기 때문이죠. 그는요, 또한, bought, 샀어요. present, 선물 하나 샀습니다. 또 for입니다. 왜요? buy라는 동사는 for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까다롭겠죠? 동사를 외우면 된다. 자, 엑서사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문장의 사형식 문장 보신 건데요. 제가 픽한 문제는 요거렇게 이제 풀라는 건데, 6번과 8번을 가지고 왔고요. 동사 목적어 찾아서 밑줄 표시하고 의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한국말이니까 제가 할게요. 앤드류의 girlfriend, 여자친구는요, 동사 made입니다. 만들어줬죠. him, 그에게요.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만들어줬다. 전형적인 사형식. 자, 이 책은요, 동사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children, 아이들에게요.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전형적인 사형식.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되셨나요? 자,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거는 사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이게 이제 주로 주다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입니다. 해석해 보면은 he bought, 그는 사주었다. her, 그녀에게 a cute doll, 귀여운 인형을 하나 사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된 겁니다. 자, 잘 왔습니다. secret 해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보이죠? 일형식, 삼형식, 사형식을 오늘 배웠는데, 삼형식은 요절이 뭡니까? 목적어 필요하고, 사형식은 목적어. 사실은 전부 다 목적어 넣으면 되는 그런 secret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장의 재료였습니다. 네 개가 있었죠? 이네 개로 문장 만듭니다. 일형식은 주어동사, 삼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계란 두개 먹고 싶어서 목적어 두개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 마칩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태그를 달아주시면요. 제가 땡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전코치가 처음과 끝 함께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우리 지금 대입학 문제의 코어로 들어왔어요. 요지파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독해를 그냥 대충 감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방식들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단어만 가지고 이렇겠지 라고 짐작하지 말고 확실한 단서화되는 부분의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확실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 안에 있는 것과 연결한다. 이걸 꼭 마인드로 머릿속으로 딱 입력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입학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배웠던 것들이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unlearn, 배웠던 것들을 조금 버리고 그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and relaunch,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학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용기가 뭐냐면

아, 내가 뭔가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용기예요. 그리고 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unlearn 할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죠. 오늘 요세 가지의 단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요지파악 문제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다음 글의 주제로,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계속해서 이어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재에 집중해 반복되는 이 집중이 되는 핵심 업구, 키워드, 핵심 소재에 집중을 해서 그 키워드랑 선택지하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지 파악이나 주장, 주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키워드나 키 익스프레션스가 반드시 선택지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것만 잘 선별해내도 관련 없는 것들은 지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핵심적인 표현들만 잘 기억해서 찾아내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답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처음 앞부분의 도입부와 그리고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똑같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후반부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전 부분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이 표현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죠. In fact, in reality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실제로도 그래요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야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에 반전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반전의 느낌으로 일단 in fact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in reality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고요. Instead라는 것도 앞에 것 해야 됐다, 대신에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앞에 걸 해야 됐지만 하지만 나는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했어라는 의미로 앞에 내용에 반전해 줄수 있다. Rather도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볼 거니까 첫 번째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5학년도 6월달의 모평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뭐 스피치가 나오고 혹은 여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의사소통, 말 이런 것들과 뭐와의 관계일까요? 네, 맞아요. values, 가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말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도 바로 the diffusion of speech, 언어의 말에서의 이 diffuse라는 게 원래 확산이죠. 예, 말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다? 예, 가치를 형성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말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와 뭐와의 관계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다. 어떤 것이 무엇에 미치는 영향인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보스가 나오면 뭐 보스 뭐뭐뭐라고 해서 뒤에 복수형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AB 둘 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보스 A and B 이렇게 하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와 어느 때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현대 시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무엇과 Hunter Gatherer Band,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Hunter Gatherer라고 부르죠. 수렵 채집의 무리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intimate speech communities, 정말 친밀한 말을 나누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말의 공동체 둘 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the diffusion of speech,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말의 분포 혹은 말의 확산은 이 말의 확산은 shape values, 뭘 만들어냈다? 가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speech,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전달을 하잖아. 이 speech, the diffusion of speech가 바로 뭘 만들어냈다? 사람들 간의 어떤 가치들을, 가치관, 가치체계, 신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The fact that, 어떻단 사실은 이라는 뜻입니다. fact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명사를 또 다른 명사절로 설명하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그치, 명사가 명사의 의미를 그대로 동일하게 설명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격절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봤더니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은 이란 얘기야. 즉, 공동체 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다 말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들을 수도 있는 존재들, 즉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평등한 거죠. 그죠? 그러한 사실은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했어요? 맞아요. ethically.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as via. 뭘 통해서 가능했어요? via or via. 둘 다 발음 가능하고요. 뭐뭘 통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 rough egalitarianism. egalitarianism 하면 인류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equal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equal의 그 eagle이라는 표현이 이제 equal을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평등주의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즉 이것은 대략적인 이런 평등주의,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통해서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에 기준한다? 맞아. 인류 평등주의에 기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뭘 기반으로? 인류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n terms of라는 표현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더라? 맞아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요. 어떤 점에서요? communications,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 면에서는 사람들이 were equal, 어떻대요? 동등하고 평등하대요. 평등주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말하고 듣고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평등했으며 and therefore, 따라서 뭐라고 믿어졌죠? They should be equal.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했고 혹은 at least 적어도 relatively so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러했다 라는 믿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는 다 평등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By this code,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고대의 big man, 이란 게 지금 big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물이죠. 굉장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통치가, 예, 혹은 여기서 부족장, 뭐 이런 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거물들도 역시요, were not allowed to, 뭐하라고 허가되지가 않았으며, 그리고 오늘날의 office managers, 관리자들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평등해야 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고대에 굉장히 뭐 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물들 역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Act controllingly.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락되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도록 너 그거 말하지 마. 너 그만 말해. 너 말해봐.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 이 사무실 관리자들도 역시 그 누구도 at will 마음대로 will이라는 게 의지죠. 의지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누구도 silence라는 것은 동사로 쓰인 겁니다. 침묵시키다. 즉 조용하게 할 수, 조용하게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나 고대나 다 마찬가지로 어땠다? 그렇지. egalitarianism. 이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oreover, 더욱이요.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motivate the notion. 뭐 하자는 이 평등한 접근법이요. 어디에 대한? 말과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한 평등한 접근법도 역시 더욱이 promoted the notion that 이하라는 이념을 촉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역시 평등성, 평등주의에 입각했을 때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생각이 역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지금 보시면 노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시 동격절의 that이 되겠습니다. 개념이나 생각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냐?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Property라는 건 재산이죠. 재산이 공통적으로 소유돼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 되십니다. 동격절의 두 번째 동격절이 되겠죠. 자, 어떤 재화나 이런 식품, 그죠? 음식, 특히 재화나 식품이 should be shared.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지. 공유돼야 되고, 공통적으로 소유돼야 되고, 이거 전부 다 동등하다라는 입장에서 나온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어떤 개념이야? 세 번째 동격절이 됐습니다. Everyone has a duty. 모든 사람이 다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예, duty니까 의무가 되겠죠? 뭘 의무가 있다?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끔
돌봐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인류 평등주의에 입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뭐겠어요? 평등주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소유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은요 아마도 more true, 더 사실이었을 겁니다. 누구들 사이에서는요? 현대인들보다는 이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사실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더 해당이 됐을 거란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현대 가족이나 혹은 친구 관계나 아니면 직장에서보다 과거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더 의미가 컸던 이 관계 의미가 컸던 이 수렵 채집인들한테는 더 강하게 느껴졌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더 해당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even in these cases 이런 경우에서도요. We believe that 우리는 daddy라고 생각하죠. Sharing and mutual aid. 공유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mutual 서로 상호 도와주는 것이 right and proper 옳은 일이며 and proper 적절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If you bring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온다면 어떤 공동체 안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가져와요. 그렇다면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여러분들 모든 일을 위해서 충분할 정도의 양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몇 명이나 너만 먹으려고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공통적으로 다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평등주의. 이 평등주의라는 건 바로 어떤 가치관이에요? Sharing. 뭔가를 공유하고. 그리고 held in common.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소유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다 여기는 sharing이라는 단어 하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접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꼭 나와줘야 돼요? 수렵 채집인과 현대인들의 공통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둘 다, 즉 현대든 과거든 고대든 둘 다 뭐가? 언어라는 것이 언어, 그죠? 말, 의사소통, 의사소통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3번, 2번, 4번, 5번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 봤더니 언어를 사용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고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랑 공조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했다. 공유를 해서 같이 살아가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가치체계 적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의사소통이라는 거 speech or communication 그리고 평등성, 평등주의가 어떻게 어떤 가치를 만들었다? 바로 sharing 하는 가치. 서로가 도와주는 공조의 가치 체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만 잘 잡아서 연결해도 선택지와 연결해도 정답을 잘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예, 바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갈까요?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데 지금 얘는 첫 문장부터 이렇게 하트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필자의 뭔가 마음을 확실하게 담아준 주제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Prioritize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들 prior라는 단어 아세요? 앞의, 전의라는 뜻이죠. 그럼 무언가를 앞서서 둔다라는 뜻이요. 동사 형태 IZ가 됐죠. 그러면 얘는 우선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대응을 우선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을 하거나 혹은 응답을 할 때 그걸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allows you, 여러분들로 하여금 to ER을 allows, 가능하게 합니다. 뭘 할 수 있도록 해줘요?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개별 소비자들과 더 깊은 연관을 맺게끔, 깊은 관계를 맺게끔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Response. 응답에 어떤 응답을 우선시할 것인가? A라는 응답, B라는 응답,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우선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 대한 response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뭘 할 수 있게끔 한다? Customers, 고객들과 어떻게? Deeply connected,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준다. Disconnect가 아니라 connected, 그죠? 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뒤에 있는 구조가 도대체 뭐예요?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되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순서가 바뀐 도치가 일어난 거고요. 얘는 지금 요 사이에 weather 정도가 생략이 된 겁니다. 보통은 이제 whether it be A or B.
A든 B든 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상으로는 귀에 거든 혹은 뒤에 거든 이라고 해서 A or B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or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든 뭐든지 간에 one-off interaction, 일회성의 관계든 혹은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elationship. 지금 A와 B를 찾았어요. 일회성의 그런 관계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의 관계의 발전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일회성의 관계라는 건 바로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특히나 뭔가 기분 좋은 그런 경험이나 혹은 언짢은 경험과 같이 그냥 일회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됐든 아니면 누구와 오랜 기간의 장기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드는 거래요. 자, 그럼 이 관계는 누구랑 만드는 거냐?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여러분들의 그 고객의 기반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거나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는 이런 고객 기반에서 기반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과 아주 장기간의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이런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response를 prioritize 하는 것이 바로 그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ther it be라는 이 표현은 뒤에 있는 부분은 이거든 이거든지 간에 이게 중요해요 라는 뜻이니까 사실 무게중심은 이 문장에서는 이 앞부분에 실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자른 거예요. 알겠죠? 문장 전체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if you're ever posted. 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시를 했어요. 어떤 게시물을? 어떤 게시물을? 의견을 게시했어요. 근데 그게 favorable. 뭔가 우호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을 게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Or any comment for that matter.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를 했다면 그게 브랜드일 수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내용일 수도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용하고 나서 그 해당 사이트에다가 좋은 커멘트든 어쨌든 그 브랜드에 대한 커멘트든 남긴 거예요. 자, 그랬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명령문입니다. 뭐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What it would feel like. 어떤 기분이 들지요?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By the brand manager, for example,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그 브랜드 관리자한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인정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글을 남겼는데 사실은 뭐 코멘트를 바라고 남긴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브랜드 관리자가 아 고객님 이런 의견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결과적으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되게 맞아요. 인정받고 있구나. 내 말이 잘 통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 고객과 deeply connected 잘 연결이 될 거야. 이런 의미인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People post. 사람들은 게시물을 게시하죠. 왜요? Because. 이것 때문에 게시하며. And because. 이것 때문에 게시합니다. 그래서 because의 이유를 이렇게 두 개를 연이어서 보여준 거예요. They have something to say.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게시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모이기도 해요. 모이기 때문에. They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that.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아 맞아요. 고객님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인정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글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끔 그 대응을 해주면 즉 반응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고객과 긴밀한,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가 있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요. 뭐 했을 때 When people post positive comments, they ar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자, 그들이 특히 뭐 했을 때? 긍정적인 comments를 했을 때,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을 때 그들은요. 그것들은 내가 가리키는 건 바로 positive comments가 되겠네요. 그죠? 긍정적인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표현입니다. 뭐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의 표현이죠. 뭐에 대한? For the experience that led to the post. 그렇게 글을 쓰게끔 만든, 글로 이어지게 한 그 경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샀는데 여태까지 내가 쓰던 물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너무너무 유용해서 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고마워라는 표시에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란 얘기예요. 긍정적인 말인 경우에.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좋은
브랜드의 그 담당자가 좋은 그 감사의 표시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 소비자에서는 입장에서 어떻게 충성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아, 역시 이 브랜드는 뭔가 다르구나. 야, 브랜드 관리자도 이런 것들을

나까지 잘 관리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while이라는 또 절이 나옵니다. 뭐뭐하는 반면에라고 해서 앞뒤 내용이 반전이 있겠죠? 자, 뭐하는 반면에요? 어떤 칭찬, 누구에 대한 칭찬? 사람에 대한 칭찬이야.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옆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은 is typically answered. 일반적으로 응답을 받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우, 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아니면 너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감사함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겠죠. With the response like thank you. Thank you와 같은 그런 응답을요. 야, 너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인다. 고마워. 라는 응답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the sad fact. 참 슬픈 사실은요. is that. 야입니다. 대부분의 이 브랜드의 이 칭찬, 브랜드를 칭찬하는 이 칭찬은요, go no unanswered.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면 그 고객과 굉장히 어떤 관계를 맺는데? deeply connected.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뭐할 기회? To understand what drove the comments. 그러한 칭찬을, compliment. 그러한 칭찬을 이끈, 그러한 칭찬을 하게끔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and create a solid fan base on them.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탄탄한 팬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할수 있다? 그렇지. Prioritize your responses. 여러분들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특히 고객들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칭찬을 하게끔 만든 건지를 강점을 알수 있어서, 그런 다음에 또 solid fan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앞에 첫 문장에서는 deeply connected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뭘 하는 것이 고객과 고객의 뭘 통해서 responses 응대를 통해서 고객의 대응을 통해서 이건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feedback은 아니죠.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일단 보시면 브랜드의 칭찬이라고 한건 바로 response가 되겠죠. 그죠? 고객들의 커멘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 리스폰스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 중요하지? 바로 고객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앞에 첫 문, 이 문장의 앞부분에 여기서 지금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될것 같죠. 자, 3번 여기 우리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속한 고객 응대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빨리빨리 반응하면 긍정적인 반응 얻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대응을 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원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증진이라는 게 바로 deeply connected라는 표현이 되겠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 증진이 되겠죠. 팬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칭찬에 응답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comments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비슷한 듯 보이면서 확실하게 답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앞부분에서 중요한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글감이 지금 뭐야? 라고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도입부가 될 텐데,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need to, 뭐할 필요성이에요? To assimilate values and lifestyle. 여러분들, assimilation이라는 표현 혹시 아나요? 얘는 동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동화가 된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조직에, 어떤 분위기에 내가 동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었다. 예, 정말 하나와 조화롭게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울림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할 필요성? 바로 가치와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야 되는 필요성이에요. 근데 누구의 생활 방식과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Of the host culture. 호스트라는 건 원래 주최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주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흐름의 문화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류 문화, 호스트 컬처가 있죠. 그죠? 원래 그 나라의 문화가 바로 호스트 컬처, 주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문화의 가치와 가치관과 그리고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요,
has become a growing conflict.

점차 무엇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 왔어요? 점차 증가하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만의 우리나라에서 잘 알게 된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완전히 익숙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고 해서 바로 그 나라화 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야, 이렇게 해야

힘들다라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왜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주류 문화의 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 호스트 컬처의 동화가 되는 것이 무엇을 유발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죠, 사실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갈등이라는 거 사실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주류 문화의 동화될 필요성이 너무 강하게 주어지는 것이,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갈등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multiculturalist가 나와요. multi나multi가 되면 얘는 다, 많은이라는 뜻이죠. 다문화, 다문화주의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문화주의자들은요, suggest that, that, 이하라고 제안합니다. There should be,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부분적인 동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체 동화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적인 동화 내에서는요, immigrants,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retain some of their customs, beliefs, and language. 그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민자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혹은 이 신념이나 혹은 언어를 retain, 보유하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적인 동화가, 동화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다 우리 문화처럼 바꿔야 돼 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 문화의 갈등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분적인 동화가 필요하다. 모든 걸 다 바꾸라고 하면은 어려우니 일부는 너의 것을 가지고 일부는 바꾸고 부분 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계속 볼게요. There's pressure. 뭐가 있어요? 압박감이 있대요. To conform. 자, 여러분들 conform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요거 마지막에 똑똑복화로 빼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긴 할 텐데요. conform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형태를 따르다라는 의미로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순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Rather than to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ies. 자신들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유지하지 않고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Rather than은요. 유지하지 않고 순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Assimilate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되겠죠. 다 바꿔야 돼? 우리한테 다 맞춰야 돼? 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만, 하지만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며, 그리고 이러한 갈등, conflicts는요, are greatly determined by, 뭐에 따라서 크게 결정이 됩니까? 대개는 결정이 돼요. 바로 공동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공동체에 있어서 one migrates, 즉 어떤 사람이 이주해가는 그 공동체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다 동화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어떤 공동체도 좀 그렇지 않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동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어떤 문화를,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라기보다는 순응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 동화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더 강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근데 그 갈등의 정도는 그 이민을 가는 공동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경험들은요, are not you.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새롭지 않다는 얘기야. 과거에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은요, 경험했어요. 뭐를요? 배제와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배제도 당하고, 가난해서 빈곤을 겪기도 하고, 그 기간이 언제였는데 많은 유럽인들이 겪은 게 during the first two waves. 두 차례, 처음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걸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언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민을 갔을 때, 이민의 그 첫 번째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 동안에 이런 배제와 그리고 빈곤을 겪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conflict, 갈등을 겪었다. 자, 결국에는요, these immigrants, 이러한 이주민들이 transform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똑똑포카로 했었습니다. 얘는 완전히 형태를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주민들이 완전히 탈바꿈을 이 나라를 시켰죠. With significant changes. 상당한 변화로요. 이게 어느 나라 얘기겠어요? 미국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배제와 빈곤과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그들이 이 나라, 즉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탈바꿈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요, 뭘 포함하죠? 바로 계몽과, 그리고 다양성의 수용,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래도 조화롭게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people of color, however, 하지만 유색인종인들이죠. 유색인종들은 계속해서 struggle, 고문분투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수용을 위해서, 즉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계속 고문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색인종들이 많이 힘듦을 겪고 있다, 여전히, 라는 의미예요. Once again, 다시 한번 말하지만 the challenge, 정말 어려운 과업은요, is to recognize that, 내 이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Other cultures think and act differently. 다른 문화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이며, 또 무엇을 인정하는 것?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권리, 그들이 권리가 있다. 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절과 대절이 recognize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사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갈등을 겪지만 이 주류 문화에 꼭 반드시 동화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문화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한다? 다르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요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마도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immigrant, 이주민들은 will no longer, 더 이상은 be strangers among us, 우리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잘 적응해서 나중에는 다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민자, 그죠? 이민자의 적응을 도와준다는 거 아니죠?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그게 바로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정체성에 대한 권리, 공동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동체가 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우리 걸 너무 강요하면 안 돼. 특정 주류 집단의 걸 강요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도, 8번도 잘 해결했는데요. 자,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이민자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민자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거 보세요. 완전히 transform. 확실하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곤 했지만 이민자들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된 내용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부의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요지 전체 내용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은 나오지 않았고요. 문화적 동화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결국에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떠한 뭐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요지 내용으로는 벗어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도 잘 해결해봤어요. 자, 이제 9번 갈까요? 네, 9번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표시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꼭 표시를 안 했어도, 내가 생각하는 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면 괜찮습니다. 특히 선택지를 그 부분이 잘, 보여주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 잘 내포하고 있다면, 그 문장도 좋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 무슨 표현이요? 자, 뭐뭐에 있어서는,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뜻입니다. 자, 뭐 있어서는?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어서는요. 자, 인터넷은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터넷에 있어서는 it's a space to be a little paranoid. 뭐 하는 것이 단지 peace, 효과가 있고 그게 그럴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돼요. pay라는 게 어떠어떠한 것에 뭐 지불하다의 뜻도 있지만 pay off 같은 경우에는 이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이롭고 뭐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To be a little paranoid. Paranoid라는 표현이 편집성이라는 표현이에요. 편집성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셔도 뒤에 분명히 설명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어도 약간은 편집성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 paranoid만 아니었으면 선생님이 사실 여기에다가 하트를 넣으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문장에다가 하트를 넣었거든요. 자, 일단 인터넷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 이제 좀 더 볼게요. Given the level of anonymity with all that reside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anonymity라고 하면 얘는 익명성입니다. 익명. 즉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름도 뭐 당연히 감출 수가 있고 자신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 다 모르게 할 수 있죠. 그죠? 자신의 것이 아닌 걸로 해서. 그죠? 야,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언가를 고려할 때. 원래는 보통은 given that 대절로도 나오고요. 이렇게 given이라는 얘가 단독으로 뒤에 명사구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익명성 때문에 it is sensible to 뭐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sensible, 타당한, 이치에 맞는 현명한 이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뭐 하는 것이 현명해요? to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이라는 게 뭐 질문을 하다의 뜻이니까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의미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왜 이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 The validity of any data that you may receive.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그 어떠한 자료, 어떠한 그 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맞아요.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ing.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요? 타당성에 대해서요. 뭐의 타당성? 데이터의 타당성이 되겠죠. Validity for data. 그죠? 정보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타당하게 우리가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을 제기해서. 이해됐죠?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요. 자, 그걸 가지고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It is to our natural instinct.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적인 본능이냐? to이야 하는 것입니다. is이 형식상의 가주어이시 되겠고 to이야가 내용상의 진주어,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 타당해요? 우리의 자연적인 정말 자연스러운 본능입니까? When you meet someone coming down a sidewalk, 인도에서 즉 뭐 이렇게 사람이 coming down 내려오는 누군가가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특히나 when they introduce themselves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As having known you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고. Much to your surprise 여러분들이 진짜 놀랍게도 누군가가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만난 사람이 나 당신 알아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경계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럴 때 뭐 하는 것이? Place yourself in some manner of protective position. 여러분들 스스로를 protective position이에요. 그러면 보호하는 그런 위치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그런 입장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까요? 저를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 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익명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있을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by design. 의도적으로요. We set up challenges. 우리는 어떤 도전 과업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도전 과업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the individual, 그 나를 아는 척했던 그 사람이 must validate, 반드시 타당성을 입증해야 돼요. 어떤 타당성? How they know us,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요. 뭐함으로써 우리한테 그걸 입증할까? By presenting scenarios, 어떤 이야기를 제시한다거나 그때 저희 어떤 행사에서 그때 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name, 제 이름이 뭡니다. 아니면 acquaintances, 지인을 댄다거나 제가 누구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지인을 댄다던가 아니면 evidence by watch to validate,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것? 사진과 같은 그런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타당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과업들을 설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 상황에서는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 인터넷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찾던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상황을 찾고 있어요? 인터넷 상황에서 익명성이 나타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Once we have received, 우리가 일단 받으면은요. 그 정보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보를 일단 받으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정보를 받으면 그러면 그것은 gone through, 뭘 거치게 되죠? 얘가 맞는 얘기 하는 거야, 틀린 얘기 하는 거야. 인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accept that person, 그 사람을 검증을 다 거쳤어. 맞네. 이 사람이 나 아는 거 맞네. 라는 그런 검증을 거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As more trustworthy. 좀 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all this happens,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In a matter of minutes. 단지 몇 분 만에 일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처리 과정, 인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is a natural defense.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defense mechanism, 방어 기제가 되죠. 이 방어 기제는 바로 뭔데? We perform in the real world.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수행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virtual world에서는 그렇지가 않겠지. 하지만 in the virtual world, 이 가상 세계에서는요. We have a tendency.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지? To be less defensive.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이거든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 물리적인 위협이 우리 행복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인터넷 혹은 가상세계 뭐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세계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남용 관련 없습니다. 바로 아웃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가상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자유로운 정보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관련 없죠.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less defensive 한 어떤 상황? 가상 세계 혹은 인터넷 상황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 이게 바로 뭔데? validate, validity. 그래서 questioning 하는 게 중요하다. 뭐에 대해서? 바로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서요. valid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효한, 타당한, validity, 타당성, validate,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형용사, 명사, 동사까지 쭉 여기 지문에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 5번이죠. 그죠?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징이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키워드들도 있지만 지금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이 관련이 없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확딱딱 여러분들 오답을 쳐서 지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딱 보니까 첫 문장부터 확실한 소재가 나오네요. 그죠? urban이 뭐야? urban. 맞아요. 도시라는 뜻이요. delivery가 뭐죠? 배달이라는 뜻이죠. 우리 왜 딜리버리 서비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력한 나라 없잖아요. 그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벽에도 뭐 그냥 24시간 정말 풀 가동이 돼서 딜리버리 서비스. 그죠? 새벽 배송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자, 그럼 vehicle은 뭘까요? 탈 것. 보통은 자동차를 많이 가리키는데 여기서 운송 수단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배달 운송 수단이라고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도시에서 배달을 하는 운송수단 딱 떠오르는 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뭐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맞아요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요 트럭 그죠? 밴의 형태로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rban delivery vehicles 이런 운송수단은요 can be adapted 자, 그런데 adapt라는 단어가 적응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적응시킨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 맞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개조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래서 개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도록? To better suit. 더 잘 어울리도록요. 어디에 어울리도록? The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도시 배치에. distribute가 사실은 얘는 나눠주고 배부하는 거죠. 도시 배치의 그 밀도에 적절하게 더 적절하게 적합하도록 개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서울같이 굉장히 만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붐비는 도시, 차가 많은 도시,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은 이런 도시들. 여기에서는 사실은 큰 자동차로, 큰 차로 트럭 같은 거, 엄청나게 큰 트럭으로 운송을 계속 이렇게
여러 곳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배치의 밀도에 더 맞게끔, 그럼 어떻게? 더 작은 수준으로, 그죠? 작은 부피의 운송수단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좁은 공간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가 될 수 있고. 자, 이것은요, often involves 뭘 더 포함하게 돼요? 더 작은 운송수단이요. 이를테면 뭐와 같은? 밴과 같은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높이가 낮은 밴들이 많더라고요. 자, 뭐 또 포함해서요? bicycles. 자전거를 포함해서요. 근데 왜 선생님이 자전거에 표시를 해놨을까요? 맞아요. 얘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쭉 뒤에도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 소재는 많은 작은 운송수단 가운데서도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가 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Delivery vehicle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송 운송수단으로서, 도심의 운송수단으로서 뭐에 대한 거? 자전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The latter, 후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전자 말고 후자. 인 자전거는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할 잠재력? To become a preferred last mile vehicle. 마지막 최종 운송수단, 선호되어는 운송수단에 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High density and congested areas. 밀도가 높은 지역, congested, 혼잡한이란 뜻입니다. 혼잡한 지역에서는 특히 정말 최후의 가장 선호가 되어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남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바로 자전거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한테 이 자전거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것도 도시 혼잡이 있고, 혼잡한 도시, 밀도가 높은, 그런 어디에? 지역에서는 특히나 자전거만한 게 없다. 사람들이 마지막 수준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선택할 애는 바로 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자전거는 특별한 연료가 없어도 사실은 갈 수 있잖아요. 인간의 힘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죠? 전기자전거나 이런 거 말고도. In locations, 어떤 지역에서는요? Where bicycle use is high. 자전거의 사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는데, 맞아, 네덜란드가 되게 유명하죠? 그죠? 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도시에서, 이런 지역에서는 delivery bicycles, 예, 운송수단으로서의 이 자전거가 are also used to, 또한 뭘로 사용이 되죠? carry personal cargo. cargo라는 게 짐입니다. 개인적인 짐. 개인들이 짐을 뭘 가지고 다니는데, 아, 식료품과 같은 그런 짐을 나르는 데 특히 이용을 합니다. Due to their low acquisition cost and maintenance co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들의 그 자전거의 낮은 뭐 때문에? 습득, 매입의 비용과 그리고 유지의 비용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죠? 정말 비싼 자전거도 있다 하지만. 그죠?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매입의 비용, 습득의 그런 비용도, 관리의 비용도 상대적으로도 낮아요. 그죠?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짐을 운반하는 이런 자전거가 convey much potential, 많은 잠재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둘 다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개발도상국에는 뭐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백합이라고 부르나요? 세 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 그리고 이거 원동력을 뭐 이렇게 가스인가 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는 이런 많은 세 발로 이렇게 세 개의 그 바퀴로 가는 운송수단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 둘 다 굉장히 큰 잠재력을 누가 갖고 있다? 자전거가 가지고 있어요.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Services using electrically assisted delivery tricycles. Tricycle이 세 개의 바퀴가 달린 겁니다. 그러면 뭐를 보조로 한? 전기를 보조로 한 운송 세 발 달린 운송 자전거를 이용한 서비스는요,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France.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죠. 유럽 전역에서요. 뭘 위한 서비스로? As varied as parcel and carrying deliveries. 뭐, catering delivery 같은 경우는 음식 배달이 되겠고, parcel 이라고 하면 소포가 되겠죠. 소포와 음식 배달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
대화를 위해서 유럽 전역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잠재력을, 무한한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Using bicycles as cargo vehicles. 이렇게 짐을

물건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건 특히나 권장이 됩니다. 뭐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특히 어떻게 권장이 되느냐. With 이것과 함께 결합이 되었을 때 그리고 with 혹은 이것과 함께 결합이 되었을 때요. 자, 그러면 보니까 뭐랑 결합됐을 때 정책과 결합이 되면은요. 어떤 정책? 자전거 타! 뭐 하지 말고? 자동차! 화석연료 이용하는 자동차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그죠? 그래서 왜 각 큰 도시마다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따릉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그러니까 정책과 같이 결합이 될 때 특히나 권장이 됩니다. 이런 그 카고를 나누는 짐을 나누는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이 정책과 같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권장이 많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정책은 어떤 정책인데? They restrict motor vehicles access to specific areas of a city. 어떤 도시에, 어느 도시와 같은? 어떤 부분과 같은 도시에? 도심이라든가 상업적인 지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가 다니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시에 특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이 그 자동차,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된 그런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과 결합이 되었을 때 더 많이 권장이 되고 그리고 또 뭐와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The extension of dedicated bike lanes. Dedicated bike lanes는 뭐 얘가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인데 자전거의 레인에 바친다.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의 extension, 확장, 연장과 함께 이것들은 더 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혹은 정책상으로 이게 권장이 될 때 필요할 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의 사용이 훨씬 이게 봤을 때는 우호적인 그 하나의 해결책이 될 때 이럴 때 이것과 결합이 되게 되면 특히나 이런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사용은 특히나 권장이 된다.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뭐예요? 자전거. 특히 뭐로서? 운송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뭐에 대한 거? 잠재력.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자전거 한번 볼까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 자전거, 자전거. 없는 선택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매력적인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뭐야? 운송수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에서 urban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효율적인 배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 관련 없습니다. 배송수단으로서 경제적인 장단점 모두 단점이 나왔나요, 여러분? 뭐는 단점이에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아웃시켜주시면 되겠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개발. 다양한 용도. 근데 여기서는 특히는 이제 카고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양한 용도 모두 있고 다양한 용도를 각각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아까 전기를 보조로 하는 뭐 이런 동력을 보조로 하는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전 세계에서 이걸 다 장려하고 있다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일부의 하나의 예시를 갖다 잘못된 표현들과 같이 넣어서 마치 일반화된 요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전형적인 오답의 패턴입니다. 5번은 아웃이 되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urban settings, 다시 말하면 이 도시의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좁고 인구 밀도가 높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자전거만한 자전거의 그 운송선으로서의 자전거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번 잘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단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con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confirm과는 달라요. confirm은 이 중간에 여기 있는 모음이 다릅니다.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firm이라는 것 자체가 단단한이라는 뜻이요. con이라는 표현은 사실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가 강한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를 지닌다. 함께 형태를
만든다라는 거니까 아, 내가 우리가 이런 지금 동그란 형태를 만들고 있어. 너도 들어오면 우리랑 같이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순응해줘야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confirm보다는 conform이라는 단어가 수능 독해에서는 훨씬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응하다, 따르다, conformity, 순응이라는 명사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까먹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conform, conformity, 그리고 confirm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혼동할 만한 단어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상하게 해석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비슷한 단어로 혼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어까지 잘 챙겼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발전한 여러분들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지찾기 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갈 텐데요. 역시 단서 찾아서 만나도록 할게요. 잘하고 오시죠?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이러면서 어떤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러겠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쵸?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
0: 할게요.

0: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1: 도전!
0: 도전!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1: Sorry?
0: I want to see your 그 play.
1: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Free ticket?
1: Yeah.
0: 오!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You.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0: Don't laugh?
1: Don't laugh.
0: Don't laugh?
1: No. Don't
0: Oh,
1: laugh at me.
0: really?
1: No.
0: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1: What?
0: I'll be your fan.
1: Oh.
0: I think.
1: You think?
0: I think I'll be your fan.
1: Thank you.
0: Yes. 기대하세요.
2: 네. 아니, 오늘은요.
0: 네.
2: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0: 그래야겠네요.
2: 제가 뭐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0: 오.
2: 아,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0: 아, 절대
2: 되잖아요.
0: 놓치면 안 되겠다.
2: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0: 네.
2: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4: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3: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0: 응.
2: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0: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2: 연극?
0: 예.
2: 연극 영어로
0: 당신의
2: 볼까요?
0: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2: 네.
0: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플레이.
2: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 봐
0: 네.
2: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0: 아.
2: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0: 그쵸.
2: 무조건 알아야 돼요.
0: 그럼요.
2: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0: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2: 아, 좀
0: 아이돌들이
2: 알려져
0: 연기하는,
2: 있네.
0: 그쵸.
2: 오케이, 오케이.
0: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2: 아,
0: 연극,
2: 슬기 씨
0: 뮤지컬은,
2: 또 있잖아요. 이제
0: 티켓 파워가, 예, 있어야죠. 앞으로.
2: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play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0: 네.
2: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I want to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I'd
0: I'd like to.
2: like to, right?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0: I'd love
2: I'd
0: to.
2: love to가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I'd
0: I'd
2: love
0: love
2: to
0: to.
2: 써주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0: would.
2: would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0: 네.
2: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d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 do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때 어떻게 쓸까요?
0: I'd love to dance with
2: 그렇죠.
0: you.
2: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데요.
0: participate?
2: Participate.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0: 네.
2: 텐데요. 저 정말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0: I'd love to participate.
2: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 love to, I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 보셔야 돼요.
0: 네.
2: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dance with you.
0: I'd love to dance with you.
2: I'd love to participate.
0: I'd love to participate.
2: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

0: your play.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1: 우와.
0: 이렇게 말합니다.
1: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0: 아.
1: 네,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그것도 사실은 네.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0: Right.
1: I can hook. 나는
0: hook.
1: 나는 걸 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후크 선장.
0: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1: 이 너를.
0: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1: 너를
0: up
1: 너를
0: with.
1: up with 아 free 티켓. 예, 무료 티켓이니까. 오.
0: 오케이. 자, free 티켓과 당신을 훅 걸어줄 수 있다.
1: 오.
0: 뭐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1: 예.
0: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1: 자,
0: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ok이에요, hook.
1: 예.
0: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Alright, 자, hook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맞습니다. hook 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예를 들어 슬기 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네네.
0: 제가 A와 B를 후크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둘이 하면서 연결을 시켜줄게.
1: 생각만 해도
0: 후크로.
1: 좋은데요.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스가 생겼는데
1: 네.
0: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1: 연결시켜준다.
0: 연결해준다.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 씨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0: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1: 네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1: 비싸죠.
0: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 몇 개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날 연결시켜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연결시켜 hook me up.
0: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hook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1: 좀 챙겨줘요.
0: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With some 충전기.
0: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1: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0: chargers.
1: chargers.
0: chargers.
1: Yeah.
0: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1: 예.
0: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좀 챙겨달라.
1: 챙겨주세요.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줄 수 있대요.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0: 그렇죠. With a free cable. Okay. 느낌 와요?
1: 네.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That
0: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1: 네.
0: 느낌 왔죠?
1: 오케이.
0: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너,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해,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1: Can you hook me up with
0: with some 무료 양말?
1: With some free socks.
0: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0: 아유, 예. 나쁘진 않죠.
1: 네,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내가 너 연결해 줄수 있다. 누구랑?
1: 내
0: 내
1: 사촌이랑
0: 사촌이랑.
1: 좋다.
0: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왠지
1: 어허.
0: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쵸.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와서
1: 네.
0: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약간,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0: 마소사.
1: 친구였어요.
0: 그또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Right.
1: 예.
0: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1: 네,
0: 거.
1: just promise. 여기서 끊어.
0: Alright.
1: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웃다 laugh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날때
0: 아, 그럴
1: 있어요.
0: 때 있어요.
1: 예, L-A-U-G-H.
0: L-A-U-G-H.
1: 네.
0: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1: Laugh.
0: laugh. 해서 아랫 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Laugh.
0: 좋아요. So, laugh하지 않을 것을 promise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해줘.
1: 약속해줘.
0: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죠 promise you won't lie 자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미.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미.
1: 예.
0: 이거는 좀.
1: 하나씩
0: 오케이.
1: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꼭 발음하시길
1: won't.
0: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 네.
0: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I'll
0: I
1: promise.
0: promise. 오케이? Okay? 내가 웃지 않겠다고.
1: I don't.
0: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1: I
0: Right?
1: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 네.
0: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1: 네.
0: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막
1: I have a feeling.

0: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1: Okay.
0: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1: 자,
0: 그러면은
1: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뭐
1: 최고다.
0: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biggest죠. 비기스트? 아닌데,
1: 와우.
0: 베스트인데.
1: Okay.
0: Your best fan.
1: Okay.
0: 예.
1: 자, 지금 와우 제가 하려다가 약간
0: 최상급이니까 you're the best fan.
1: 어.
0: You're the best fan.
1: 역시
0: 당신의 최고의 팬.
1: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0: 어?
1: 예.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비기스트 하려다가 베스트로 바꿨고,
0: 예.
1: 아, 베스트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더까지 넣어줘야 된다
0: 네.
1: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0: 예.
1: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0: You're the best fan.
1: 아, 아닙니다.
0: 좋은데요? 네.
1: 오케이. 자, 순수합니다. 그냥 biggest입니다. Okay, let me just tell you, okay?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0: 들어봤어요.
1: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쳤던 것
0: 누가
1: 같은데,
0: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1: 없지만.
0: 근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1: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0: 오.
1: 뭐냐면, big fan of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0: 네.
1: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오케이?
0: 신기해요.
1: 그래서 best, 무슨 quality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0: Huge.
1: huge. 이런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이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0: 맞아요.
1: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당신의 이런 거
0: 네.
1: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0: 네.
1: 당신의, 그리고 그, 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0: 네.
1: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 때, 지금 제가 big하고 huge 이거 들었죠?
0: 네.
1: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0: 네. 아는 단어인가요?
1: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0: 예.
1: 이거 보여드릴까요?
0: 그게
1: 아마
0: 낫겠어요.
1: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0: 예.
1: 굉장히 좀, 바로 Die
0: 아,
1: Hard Fan.
0: Die Hard?
1: Die Hard Fan. 영화
0: 지금?
1: 제목에서 봤죠?
0: 예.
1: 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쉽게
0: 아.
1: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네.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0: 완전 코어 팬 같은.
1: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oh, you know, I'm a die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0: I have a feeling.
1: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 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0: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1: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0: 네.
1: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아, 괜히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0: I have a feeling.
1: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0: She has a boyfriend.
1: O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0: I have a feeling.
1: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것 같은.
0: He
1: will.
0: will say yes.
1: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0: 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1: 네,
0: yes.
1: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0: 내
1: 느낌.
0: 와이프가 될것 같은.
1: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Al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3: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Ne,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P로 네.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2: I'd love to participate.
1: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2: I'd love to dance with you.
1: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play였죠.
2: 네.
1: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Very, very good.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2: 네.
1: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2: I have a feeling.
1: 그가 yes라고 말할.
2: He will say yes.
1: 그렇죠. 걔가, 이번에 그녀가로 해볼게요.
2: 네.
1: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2: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2: I have a feeling.
1: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2: I'll be your biggest fan.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3: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Mm-hmm.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7: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6: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7: Really?
6: Yeah!
7: Thank you so much.
6: Thank you.
1: Yay. Oh, great job, you guys.
2: Yeah.
1: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1: There you go.

0: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마.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And anything that makes you, go to the ER or A&E is serious,
1: It is
0: right?
1: very serious indeed.
0: 네, 응급실은 아무튼 뭐 많이 안 갈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1: Of course.
0: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괜찮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공부를 해 볼게요. 굉장히 좋은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 주세요.
1: Let's take a look.
2: Have you ever been to Annie? I have, and it wasn't fun. Annie stands for Accidents and Emergencies, or simply a place in a hospital where you get taken if you suddenly get hurt.
1: Have you ever been to Annie? I have, and it wasn't fun.
0: A&E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1: Yeah.
0: 물론 응급실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왜냐면 다음 주에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1: Yes.
0: 그래서 A&E 가본 적이 있나요? 하면서 I have라고 하는 건 I have been to one, I have been there,
1: Yes.
0: and it wasn't fun. 즐거운 경험, 재밌는 경험은 아니었어요.
1: So what is A&E? She says, A&E stands for Accidents and Emergencies, or simply a place in a hospital where you get taken if you suddenly get hurt.
0: A&E stands for라고 했잖아요. Stand for가 무엇을 의미하다, 가리키다. 특히 이제
1: What
0: 약자,
1: does it mean?
0: 네, 약어를 가리키면서 그 stands for라고 많이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1: LOL stands for laugh out loud.
0: 그렇죠, laugh out loud 등등 어떤 줄임말을 풀어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A&E는 accidents and emergencies, 사고와 응급 상황을 가리키는데 or simply, 쉽게 말하면 a place in a hospital, 병원의 어떤 장소예요. where you get taken, 그, 거기로 실려가는 곳이죠. 데려가는 곳이죠. if you suddenly get hurt. 갑자기 다치면 가는 병원의 어떤 장소입니다.
1: All right, let's keep watching.
2: My most memorable time in an A&E was in my first year of uni, a few months after I joined a cheerleading squad. We were preparing for a competition, and I was a flyer.
1: My most memorable time in an A&E was in my first year of uni.
0: My most memorable time in an A&E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재밌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보통 memorable 하면
1: It's a good one.
0: 좋은 거잖아요.
1: Yeah.
0: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인데요. 기억에 남는 시간은 때는 뭐냐면 It was in my first year in 아니면 first year of uni. uni는?
1: University.
0: University. 보통 대학교라고 그냥 다 풀어서 말할 때는 university의 강세가 있는데
1: yeah.
0: 줄일 때는 uni로 와요.
1: uni.
0: 네.
1: Yeah.
0: 그래서
1: uni.
0: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1: What happened is a few months after I joined a cheerleading squad.
0: Squad 하면은 선수단이나 한 무리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 squad.
0: 네, squad. 제가 cheerleading team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cheerleading. She could have said cheerleading team.
1: For cheerleading, we always say squad.
0: Why? Why is that?
1: I don't know. But cheerleaders, they're a squad.
0: Okay.
1: Yeah.
0: 그러면 한국어로는 일단 cheerleading 팀이 가능하니까
1: yeah.
0: 팀 개념인데 영어에서는
1: If you said cheerleading team, it's kind of weird. Yeah.
0: I see. So it's always a squad. Is there any other sport that's like that?
1: No.
0: 그러면,
1: Most of the other sports are team, except cheerleaders are squads. Like police officers can be in squads.
0: 그건 좀 네, 그렇죠.
1: It's different.
0: 네, 다르죠.
1: But for sports, cheerleading.
0: Okay. 그래서 cheerleading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스쿼드를 팀 대신에 쓰는데 그래도 It's the same thing as a team, but they call it
1: yeah.
0: a squad. 그리고 cheerleading 팀에 들어간 지 몇 달 되었을 때였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스쿼드는 또 이렇게 선수단이나 cheerleading 팀 말하는 거 말고 친구들을 가리키는 영어로 요즘에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1: yeah.
0: 만약에
1: squad goals.
0: 만약에 메간 선생님이 서 있고 옆에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으면 코멘트로 방금
1: yeah.
0: 말씀하신 걸 달 거예요.
1: Squad goals.
0: Squad goals. 이렇게 서로 멋진 사람들이 친구 맺어서 사진 찍으니까 멋진데 이렇게 올릴 때 squad goals. 아주 흔한 댓글입니다. 그리고
1: She says next. We were preparing for a competition and I was a flyer.
0: 저는 competition, 우리는 competition,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and I was a
1: Flyer.
0: 플라이어였어요. 실제로 한국어로도 우리말로도 플라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뒀습니다. 이 설명이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1: That's right.
2: Which is somebody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and then caught.

0: all goes well. One time, I wasn't caught, so I hurt my neck.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1: So what is a flyer, she says, which is somebody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and then caught, hopefully, if all goes well.
2: 던지다.
1: Toss. Toss.
2: 네, toss up. 던지는데 위로 사실 up 이거는 보조해 주는 느낌이죠. Mm-hmm. 그래서 which is flyer는 누구냐면 flyer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면 is somebody or someone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Mm-hmm. 공중으로 던져지는 사람이에요. Mm-hmm. And then caught, 받아지는 사람이죠. Mm-hmm. 던진 다음에 받는 그 하늘로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오르는 사람을 mm-hmm. flyer라고 하는데 mm-hmm. 이제 caught 부분에서 약간의 유머로 mm-hmm. hopefully, 네, mm-hmm. if all goes well, mm-hmm. 뭐 순조롭게 된다면요. Mm-hm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Uh-huh. And so in her experience, she has this. One time, I wasn't caught, so I hurt my neck.
2: 네, 한 번은 I wasn't caught. Mm-hmm. 그러니까 caught by her
1: squad members.
2: Squad members, other mm-hmm. people on the squad. Mm-hmm. 그래서 그 저를 사람들이 못 받은 거예요. Mm-hmm. So I hurt my neck. Mm-hmm. 제가 목을 다쳤습니다.
1: And then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2: 저는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앰뷸런스에 mm-hmm. in an ambulance니까 mm-hmm.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and I was mm-hmm. scheduled for an x-ray. Mm-hmm. x-ray 촬영 일정이 잡혔어요.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But of course, the A&E was super busy. So I was left in a corridor,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stabilizing neck brace. This was so claustrophobic, so I panicked. And the rest is history.
1: But of course, the A&E was super busy.
2: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갔더니 응급실은 super busy, 정말 붐볐어요.
1: Super busy,
2: 네,
1: super, very busy.
2: Super crowded 이런 의미죠.
1: So what happened? So I was left in a corridor,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stabilizing neck brace.
2: 핵심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I was left in a
1: corridor.
2: Corridor. Mm-hmm. 복도 통로에 남겨졌고, mm-hmm. 그런데 laying on a
1: stretcher.
2: 네, 그 들 것 위에 누워 있었어요. Mm-hmm. 이제 사실은 lying on a stretcher인데
1: 그것에서 그냥
2: lay를 많이 쓰죠. 이 가장 사실 표준과 다르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Laying and lying.
2: Technically, you should never say laying,
1: laying.
2: somewhere.
1: You're always lying,
2: lying
1: somewhere.
2: But everybody says
1: you lay down something, but 네. you lie somewhere.
2: 네, 모두가 다 lay라고 잘못 쓰는 yeah. 것 같은데 이것도 규칙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1: stabilizing neck brace to stabilize.
2: 이게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목 보호대인데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정시키는 거니까 neck brace, 목 보호대를 큰 걸 끼고 들 것 위에 누워서 복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1: Did she like the neck stabilizer? No. Next, she says, this was so claustrophobic, so I panicked, and the rest is history.
2: 이건 정말
1: claustrophobic.
2: 클로스트로포빅 하면은 밀실 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Mm-hmm. 그래서 이때 정말 밀실 공포를 느껴서 사실 밀실 공포라고 번역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도 쓰지만 mm-hmm. 요즘엔 그냥 너무 좁다라고 할 때도 가볍게 쓰는 사람들이
1: yeah,
2: 많아졌어요.
1: Small, it's like, oh, your place is so small. I'm getting claustrophobic.
2: 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1: yeah.
2: 영어에서 요즘에 좀 가볍게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1: yes.
2: 여기서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So I panicked.
1: panicked.
2: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mm-hmm. 막 식은땀 나고 하는 건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The rest is history.
1: Yeah.
2: 일반적으로 the rest is history라고 하면은 역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1: Yeah, you already know. So if we already knew what happened afterwards, then you would use it.
2: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그레타 씨가 결국엔 괜찮았잖아요.
1: Yeah.
2: She was fine.
1: She was fine and 그, she knows what happened, so I think she was thinking from her point of view.
2: 그럴 수도 있어요.
1: Yeah.
2: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추측을 해 봐야 되겠지만 mm-hmm.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뭐 굳이 말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요.
1: Yeah.
2: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진짜 우리가 뒤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을 때 더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0: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는 I waited for about 3 hours. 3시간 정도 기다렸대요. The waiting period, 기다리는 시간은 is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severity,
1: Severity.
0: 심각성을 기반으로 한대요. And who is most in need of immediate care? 사실 응급실이 항상 그렇죠.
1: Of
0: 누가
1: course.
0: 가장 먼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기반을 두지 not first come, first serve.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기도 하고,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착순을 말합니다. Alright,
1: All
0: 선착순 기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1: right. Right. All 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 관계대명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분명 이해가 되는 때가 오니까 오늘도 제가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What was the way in which you studied English? 라고 적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죠. In which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과연 또 무슨 뜻이려나? 에 집중해서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냐.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부터 시작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의 동사의 목적어, 목적어로서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예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painting which I painted. The painting 하면 그림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이죠? Which I painted. 내가 그린 그림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I painted 뒤에 선행사였던 the painting을 가져오면 I painted the painting. 내가 그렸다 그 그림을. 목적어로서 이 선행사가 하나의 문장을 딱 이루는 거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름도 목적격인 거예요. 선행사가 목적어의 뉘앙스로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자 목적어를 무언가 동사가 취한다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고 이런 경우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나 근데 종종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선행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의 동사의 목적어로서 활용됐던 게 아니라 원래 문장을 따져보자면 부사구 정도의 뉘앙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가 어쩔 수 없이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있는 이유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한번 이해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 해서 앞으로 또 예문을 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요 방법과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선행사들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내용들에 한번 국한지어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의미들을 구별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문들이 나중에 관계 부사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부사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내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machine works in the way. 자, the machine, 그 기계는요, works. 동작한다는 거죠.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In the way. 그 방식으로요. 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볼 것은 동사 work예요. 이 친구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in the way를 보시면 자, 이 the way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친구를 선행사로 만들어줄 건데 in the way, 지금의 형태를 보면 부사구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전치사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 원래 문장에 이걸 원래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건데 그냥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지 않은 문장에서 work와 the way 목적어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사고 그래서 전치사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the way를 앞에 선행사로 빼요. the way를 앞에 선행사로 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완성이 되죠. the way which the machine works in. 인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해보자면 방식. 근데 어떤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계가
동작하는, 작동하는 방식. 요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문장 속에다가 넣어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I know the way which the machine works in. 해석해보자면 나는 안다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나는 압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in, 전치사 in 저 뒤에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라는 어떤 그 방식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행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스텝이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져가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그 논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요? 뭔가 내가 만드는 치즈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비법을 궁금해해. 이런 상황이다 생각해보시면서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Do you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to know? 근데 뭘 알고 싶은 겁니까? 방법이죠. 방식인 거예요. 해서 Do you want to know the way?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뭐 방법 하면은 method 이런 거 이런 단어 써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관계 부사와 관련 지어서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은 우리 그냥 방식 방법 다 way를 쓰는 걸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 이유는 관계부사 때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해서 Do you want to know the way? 기본기는 먼저 갖춰놨죠. 그래놓고 그 방법, 어떤 방법인지를 추가 설명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어떻게 말해주면 된다? In which 써서 무엇을 해나가는 방식, 요거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In which, 그 다음에 말해주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 해서 In which I make my cheese sandwiches.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 you want to know the way in which I make my cheese sandwiches? 좋아요. 첫 번째 문장 완성이 됐고요. 약간 어색해 보이실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관계부사 편에서 다음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어색함들 조금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문장 더 해볼게요. 나는 존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시작 이렇게 하면 되죠? I don't understand.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The reason.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난 이유죠? 이것도 약간 그 부사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전치사 for 씁니다. for가 위에서란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 때문에란 뜻도 있거든요. The reason for which John is mad 라고 말해주면 존이 화가 난 이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for which John is mad. 어색하게 역시나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the way in which you studied English?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What was the way? 방식이 뭐였나요? 근데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In which you studied English. 당신이 영어를 공부했었던 그 방식이 뭔가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물어보는 거죠. 아주 간단히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일 것 같은데 많은 반복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 예문들 보면서 또 내가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서 이것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게 또 이해가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제 마지막 짧은 조언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is it the third day already to do some workouts in your office? Yes, it is.
1: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요가 있죠? 직장인들 몰래 할 수 있는 사무실 요가 세 번째 날입니다. 일단 하기 전에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2: Man, I am screwed.
3: Again? What is it this time?
2: I borrowed Jimmy's shoes, and I stepped on dog poop again. What is it with you and dog poop?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am screwed라는 표현이에요. I am screw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대화 통해서 무슨 뜻인지 하면 보러 가도록 할게요.
2: Man, I am screwed.
1: 이렇게 시작해요. Man, 야, 나 진짜 I am screwed. 무슨 뜻일까요? 나 진짜... 나 큰일 났어. 나 망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 진짜 나 너무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am screw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gain 이러죠. 아, 또? What is it this time? 이러죠. 이번엔 또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I borrowed Jimmy's shoes. 지미의 신발을 내가 빌렸는데 And I stepped on dog poop again. 이러면서 또 내가 개똥 밟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is it with you and dog poop? 이러죠. 도대체 너는 개똥과의 그 인연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What is it with you?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왜 항상 개똥하고 그렇게 엮이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What is it with you and 어쩌고저쩌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am screwed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에서도 같은 표현 보도록 할게요.
2: Oh no, I don't think Sean should go in right now.
3: Is the boss pissed?
2: Very, very much. Man, he is screwed.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Oh no, 아이고, I don't think Sean should go in right now. 그래서 Sean이
1: 지금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s the boss pissed? 이러죠. 혹시 상사가 화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pissed 살펴봤잖아요. 혹시 상사가 화났니? 그랬더니 very, very much죠. 정말 정말 많이 분노한 상태래요. 그랬더니 man, 야, he is screwed. Sean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ean is screwed. He is, Sean이 굉장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 am screwed. Someone is screwed.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운동하러 갑시다.
0: All right, for our third day.

All right, that was the sphincter strengthener. I bet you guys did really well. It's so good, so keep on doing it, okay? 네, 오늘 괄약근 운동 좀 해봤습니다.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정말 정말 사실은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자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I am screwed 표현 배워봤어요. 조금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혹시 어디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나 저거 알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잘 활용해 주세요. 아,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고 I will miss you guys, okay?

0: 금액 때문에 20분요. 진학김의 고고 리스팅.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기적의 치유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즉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이 된다면 몇 가지의 향신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priests. Below the temple, a fierce fight is taking place in order to grab a good spot to catch Mashiach Majinu.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41가지의 향신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Here comes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치료제는요, 계피와 생강을 포함한 41가지 향신료로 만들어진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거였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됐겠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종이로 쌓여서 기도를 거치는 신성한 치유음식. 이것만 딱 떼어서 보자니 내용이 이상하죠. 문장에서 연결됐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2: 2.
3: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이 기적적인 치료제는요, 계피와 생강을 포함한 41가지 향신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던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종이를 싼 그것이 이제 그 치료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

41가지의 향신료로 만들어졌는데요. 뭐를 포함하여? Including cinnamon, 계피죠. And ginger, 생강입니다. It is a blank healing food. 이것은 무엇이래요? Sacred healing food라고 해서 신성한 healing, 치유하는

0: 라는 의미예요. 즉 누구의 기도를 거쳐서 by the priest 바로 성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직자들의 기도를 받은 기도를 거친 종이로 쌓여진 그 신성한 치료의 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Below the temple, 자, 그 사찰 또는 뭐 어떤 그 기도 예배당 이런 의미죠. 그 아래에 빈칸 이어집니다. 여기 a fierce fighting is taking place 했는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그 교회 아래에 in order to 근데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빈칸 grab a good spot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to catch blank 마지막 빈칸에 Messier Macunu 바로 메시르 마주누를 잡기 위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번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1: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priests. Below the temple, a fierce fight is taking place in order to grab a good spot to catch Mashiach Mejuni.
0: 놓치지 않고 캐치하셨다면 한번더 들어보세요. 100% 도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at the office. 자, 우리가 요새 많이 이렇게 그 뭐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다 경기도로 가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you know, taking commuting, going to work back and forth, you know, riding the subwa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o let's first check out the dialogue. Here we go. 자동차로 출퇴근하세요? Do you commute by car?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좋은 아이디어예요. Good idea. 시내 교통은 끔찍해요. 끔찍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lright, let's find out. 네, 이 교통 상황, 이 차들이 너무 많고 항상 차가 막히고, 네,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it takes so long to get there, right? So we're talking a little bit about that. Let's look at the dialogue. Do you commute by car? Okay, do you commute by car? 자, commute, 출퇴근이죠. So 자동차로 출퇴근하세요? 네. Commute by car. 이 commute 단어는 조금 뭔가 거리가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동네에서가 아니라 뭐 한 시간, 뭐 저는 어쨌든 두 시간도 걸려요. 사실 it's true. 일산이 여기 EBS 일산 is very far from my house. So it's a very long commute. 이렇게도 말을 하죠. So commute means 출퇴근, but a little bit far. All right.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네, 우리 다 동감하죠? Right. Sometimes cars can be convenient, but sometimes, most of the time, public transportation, especially subway and trains, are the fastest. So, public transportation, 자, 대중교통이죠. So, that's a good phrase to know, and it's much faster. 그러니까

It's faster. No, 아니고 훨씬. It's much faster. Okay. Next, good idea. 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에요. 시내 교통은 끔찍해요. Okay. So 끔찍해요. How do we say this?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네, 아주 원어민다운 표현을 썼는데 nightmare. Downtown traffic. 그러니까 한 도시죠. 한 뭐 그 어떤 중심이죠. 그러니까 시내 교통, 변두리 아니라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네, 이 단어 아시나요? 이거는 우리 꿈을 꿀 때 이게 뭐 악몽 이런 말 아닌가요? 네, 사실 그러기는 하지만 뭔가 정말 terrible하고 그럴 때 nightmare를 사실 많이 씁니다. So I'll show you how we can use that.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Do you commute by ca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Good idea.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Commute. Very important word for 출근 용어. 다 아셔야죠. Commute. 출퇴근.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뭔가 거리감이 좀 있는 거예요. It's not, your house is not so close to your workplace. 자, it takes me an hour to commute to work. It takes me an hour to commute to work. 자, 출근하는데 한 1시간 걸려요. 네, 그거는 사실 not bad. Especially in Seoul. 뭐 1시간 반, 차 막히면은 뭐 2시간도 걸리고요. It takes me 2 hours sometimes to commute to work. So to commute to work. Next one. I commute from Ilsan every day. I commute from Ilsan every day. So, 일산이 집이죠. 그러니까 일산에서 뭐 강남으로 간다. 그러면은 I commute from 일산 every day. 자, 저는 매일 일산에서 출근해요. Right. So, it's a little far. You get the feeling that it is a little bit far. I commute. So, how lo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ow long is your commute? 네, 명사로 출퇴근 시간이 얼마 걸려? 그럴 때 how long is your commut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Okay, so you can use it as a verb and as a noun. Next, nightmare. 자, 원래 nightmare는 악몽이에요. 꿈을 안 좋은 꿈인데 아주 끔찍한 뭐 힘든 일을 할 때 이 nightmare를 사실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like this. The old boss was a nightmare. The old boss was a nightmare. 자, 제 이전 상사는 악몽이었어. 네, 여기서는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악이었어.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terrible 했다는 거죠. 이 상사가 너무 끔찍했다. 너무 싫었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Sorry. All right. This new project is a nightmare. This new project is a nightmare. 자,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니면 최악이었다. 너무 정말 너무 싫었어. 그럴 때 그냥 과장하면서 nightmare. It's a nightmare. The trip was a nightmare. 어떤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오고 막 사고 나고 it's a nightmar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We're going to practice these dialogues out loud and we're going to do it at kind of a quick speed. So let's begin. Do you commute by ca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Good idea.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자, 강조해야 되죠? Nightmare is terrible.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Do you commute by ca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Good idea.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Okay. So remember, nightmare 할 때 감정을 넣어야 돼요. It's a nightmare. Okay. All right, let's take a quick quiz.
자동차로 출퇴근하세요?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Heal versus cure. Heal versus cur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eal 그리고 cure입니다. 네, heal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뭐 healing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cure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치료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하는데 차이점이 커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heal 이거는 간단하게 다시 건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EA 발음은 E 발음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힐, 힐링처럼 힐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영어로는 heal 이렇게 고무줄 당기는 느낌으로 heal. heal. Okay, very good. 이 E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자, 국소 부위에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heal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o when you have like a wound on a topical area of your body and it gets better naturally, we use the word heal.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거나 아픈 곳을 치료할 때도 heal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We also use the word heal when we're talking about pain or suffering or getting recovering from sort of pain and suffering. Okay, especially like a heartach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The wound on my arm healed. Time heals everything. Heal. 다시 건강하게 되다. Heal.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여기서 my cut는 상처인데요. 여기서는 어감이 뭔가 칼이나 가위에서 이제 벨 때 이거를 cut라고 말합니다.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내 상처는 며칠 후에 아물었어.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okay? So here we're talking about a topical area like on your skin, right? 그래서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두 번째 문장은요. 내 팔에 난 상처가 치료되었어. 자, 상처는 wound라고 합니다. The wound on my arm. 자, 치료되었어. Healed. The wound on my arm. Healed. Okay?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거죠. The wound on my arm heale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간이 약이야. 자,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거는 뭔가 인간관계로 뭔가 상처를 받거나 뭐 아픔을 받을 때 야, 시간이 약이야. 괜찮아.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이제 치료할 때도 heal 단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똑같이 직역을 해서 time is medicine 이런 거는 많이 안 쓰고요. 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표현이 있어요. Time heals everything. Time heals everything. 모든 것은 시간 통해서 다 치료가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Time heals everything. Okay,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ime heals everything. Time heals everything. 네, heal은 뭔가 피부 아니면 마음의 그 아픔을 이제 치유하다고 하면 cure는 조금 달라요. 자, cure는 병을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 R 있습니다.
R는 힘을 주시고 R 발음이 혀가 이제 당기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QR 이게 아니고요. Cure 혀가 이제 꼬부린 느낌 나야 돼요. Cure Cur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네, 병을 치료하거나 완치된 경우를 cure라고 합니다. So cure refers to recovering from a disease. That's why we often hear the word cure with cancer. 그래서 암 관련된 얘기할 때는 cure라는 단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약물이나 병원 진료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때 cure 단어를 사용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cure when we're talking about recovering at a hospital through medicine or through the doctor's help,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was cured of cancer.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Cure, 병을 치료하다. Cur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암에서 완치되었어. She was cured of cancer. 네, 암이 나왔으니까 heal보다는 cure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치될 때도 cu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이제 회복을 100% 해가지고 완치될 때도 cure 단어 많이 사용해요. She was cured of cancer. 다시 한번요. She was cured of canc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병을 알면 반은 치료된 것이지. Okay?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Okay? 그래서 아는 것만 해도 이게 반은 치료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네, 특히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right? The food that you eat, 아니면 운동, 이럴 때 예방이 치료보다 낫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그래서 나중에 병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해서 건강하게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치료하는 거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모바일 상에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든가, 뭔가 공부를 한다든가 학습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음악, 영상, 또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이 뭔가 좀 영상 공유 플랫폼 같은 데서 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돈을 내고 일정 금액을 매달 연도에 회원이 되면 영화를 또 무제한으로 본다든가,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그렇죠? 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무수한 상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 간단하게나마 너무 깊게 못 들어가죠? 우리 10분이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영어 표현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어 단어죠? 이거 발음 좀 해봅시다. 스트리밍, 좀 길게. 스트리밍 서비스. 복수를 붙여볼게요. 왜냐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반화시켜가지고, We use a lot of streaming services에요. Services에요. Services, right? 얘네들이 좀 일반화됐다는 얘기도, Streaming services have become very common. Services. Services. 끝에 복수형 들어가야 돼요. 자, 발음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1: Streaming services. Streaming services.
0: 오케이. 자, 전화기로, 전화기로 지난 시간에 했죠? on 누구누구의 phone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 듣다, 영상 보다.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음악은 쉽잖아요.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요즘에 음악을 뭐로 거의 다 재생해요? 휴대폰으로 재생하잖아요. 그쵸? 그 음원 스트리밍 하는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접속해서 음악을 틉니다. 그러면 what do? You listen to music on your phone, right?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alright?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0: 이것만 살짝 바꾸면 돼요. 영상보다. Watch videos. Watch videos. 뭐 짧은 영상은 video clips 할 텐데 뭐 2시간, 3시간짜리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watch videos. 영상을 본다. On one's phone. 살짝 바꿔주면 되죠.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정리라고 입에 붙여놓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Watch videos on one's phone. Watch videos on one's phone.
0: 사람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화기로 영상을 시청한다. 그쵸? 스트리밍 되잖아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복수 붙여줘야 되죠?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there가 나오면 복수예요.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자, 여기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냐? 뭐뭐 하면서라는 말을 붙일 때 여러분, 전치사 필요 없고요. 그냥 ing 확 붙이면 돼요. 그쵸? using streaming services 하면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ing 붙여버리잖아요.

0: 그러면 뭐뭐 하면서의 의미예요.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Using streaming services. 여기 대해서 붙여야 되겠죠.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using streaming services.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using streaming services.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using streaming services.
0: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플랫폼 자체가 영상 공유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냥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죠. 플랫폼 자체가. 거기서는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채널 자체에 구독을 할 수가 있겠죠. TV 같은 경우는 그냥 채널이 쭉 나오죠. 본인이 딱 그 구독한 채널이 아니라 그냥 TV 서비스를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골라서 하면 다 나오는데 이 영상 공유 플랫폼 본인이 들어가서 각각 내가 이런 이런 채널이 좋아서 구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무료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영상 공유 플랫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유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Share라고 하죠. 그걸 ing로 만들면 돼요. Video sharing platforms. Video sharing platforms.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가 되겠고, 뭐 틱톡 같은 사이트 있고, 다 뭐예요? Video sharing platforms, right? 뭔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야. 수없이 많죠, 이제 그런 플랫폼은. 자, 들어볼게요.
1: Video sharing platforms. Video sharing platforms.
0: Okay? I'm sure you're using some of them. Video sharing platforms. Okay. 구독하다는 뭐예요? 구독 영어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subscribe. 자, 다 좋은데 강세가 중요하죠? Subscribe. 뒤에 힘. Subscribe to a channel. 어디 어디에 구독한다고 할 땐 to를 넣어야 돼요. Subscribe to a channel. 특정 채널에 구독을 하다예요. 자, 들어볼게요.
1: Subscribe to a channel. Subscribe to a channel.
0: 자, 그 다음에 이런 영상 공유 플랫폼엔 영상 자체를 보는데 돈을 내진 않아요. 그죠? 유료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영상 공유 플랫폼 대부분 다 무료로 뭔가 시청하는 콘텐츠죠. 그러니까 무료, for free를 붙여볼까요? Watch content for free. 자, 콘텐츠는 명사를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콘텐츠라고도 합니다. 콘텐츠에서 S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단수 형태 이 단어가 복수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약간 복수의 의미라고 생각합시다.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content. 개념으로 그냥 만들어요. 개념으로. Watch content for free. You can watch content for free 한 뭐예요? 무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볼게요.
1: Watch content for free. Watch content for free.
0: Okay, very good. 문제 내볼게요.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는 여러 채널에 구독을 할 수가 있다. 하나의 채널이 아니죠. 여러 개의 채널을 본인이 원하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몇십 개의 채널을 구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 자체가 여러 개를 구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U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할 때 여러분이 주어를 U를 잡아주면 돼요.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on video sharing websites. 이렇게니까 그냥 channels에서 복수형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여러 개의 채널에 구독할 수 있다. On video sharing platforms. 해서 S 붙여주고, S 붙여주고. 오케이? 들어볼게요.
1: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on video sharing platforms.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on video sharing platforms.
0: 오케이? 그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OTT. Over the top. 그죠? Over the top의 약자죠? Over the top.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탑이 그 셋탑박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케이블 TV처럼 위성 TV는 뭐가 수신기가 필요한데 이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인터넷 접속만 되면 들어오는 그 버추얼 공간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It's called an OTT service. A lot of people subscribe to OTT services like Netflix, Disney+, whole bunch of other stuff out there, right? So OTT service,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OTT service, over the top. OTT service, over the top.
0: Okay. 구독료는 그럼 뭐라 합니까? 구독료. Subscription fee라고 하죠. Subscribe는 구독하다. Subscription 하면 구독 자체고 거기다 fee 붙이면 요금이죠.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다.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구독료를 내다.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0: 이런 단어는 뭐 요즘 세태에 워낙 많이 써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연습을 좀 해주세요. 외국 사람한테 구독이란 단어를 자꾸 외워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월 이용료를 내다. 월 이용료 뭐라 하면 돼요? Monthly fee 하면 되죠?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월 구독료를 내다.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0: 자, 그러면 나는 OTT 서비스를 위해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월 정액으로 얼마를 내잖아요. 그러면 납부한다는 내용을 앞에다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난 돈을 내. I pay a monthly fee. 자, 뭘 위해서니까 for죠. 전치사는 뭐 저거 말고 다른 전치사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for my OTT service. 집에 OTT 서비스를 뭘 받는지 그걸 대체해서 줘도 됩니다. 그렇죠? 상호명을 그냥 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상호명을 안 밝히고 그냥 이제 얘기한다면 집에 OTT 서비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내거든. I pay a monthly fee for my OTT servi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1: I pay a monthly fee for my OTT service. I pay a monthly fee for my OTT service.
0: Okay, very good.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모바일로 보는 음원과 영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영상 시청이나 음원 듣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시청하는데 전화기로만 붙이면 됩니다. 자, what do you do? You watch videos on your phone. 그렇죠? 소유권 그때그때 바꾸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Watch videos on one's phone. Watch videos on one's phone.
0: 그 다음에 공유란 말만 잘 생각하면 돼요. Sharing, 그죠? Video sharing platforms. 연습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들어볼게요.
1: Video sharing platforms. Video sharing platforms.
0: 자, 마지막으로 월 이용료를 내다. 그렇죠? Monthly fee였었죠? 그걸 pay하면 되죠. Pay a monthly fee. I pay a monthly fee. 힘을 여기 주고 여기 주고. 들어볼게요.
1: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바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음원이라든가 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옛날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 E 앱 설치해서 저희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할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너무 과하게 할 때 아우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don't go overboard 라고 얘기를 하면 오버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with 무엇까지 넣으면은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우 너무 일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일단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넘어서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overboar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unboard 라고 얘기를 하면 탑승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overboard 니까 그 탑승한 거를 너무 추가해서 탑승을 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적이 된 거죠. 과적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Don't go overboard. 아우 과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가지고 너무 과적하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땐 전치사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돼서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아우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오버해서 하지 마, Don't go overboard 뒤에 with 무엇까지 붙여서 요거를 집중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우 엄마 너무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음식을 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해서 음식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우 향수 냄새, 향수 너무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는 포괄적으로 되게 perfum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향수 너무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해서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아우 칭찬을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칭찬이라는 건 바로 phras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우 너무 칭찬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바로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바로 칭찬, 아우 칭찬이 너무 많으시네요, 아우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거꾸로 얘기를 해서 야 걔한테 너무 칭찬 많이 하지 마, 우쭐해져, 그렇게도 얘기를 할 때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너무 돈 과하게 쓰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하게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바로 spending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소비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결국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해서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너무 어떠한 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거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했다 라고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I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ent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해서 go overboard를 이렇게도 여러분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I went overboard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문장으로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ent overboard with th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ent overboard with 무엇.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라는 표현도 Don't go overboard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거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뭘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tend to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tend to go overboard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좀 그렇게 오버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I tend to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with 무엇까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돈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tend to go overboard with spending. 너는 좀 돈을 좀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여기 나오는 문장처럼 You tend to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나온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 tend to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end to go overboard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오버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don't go overboard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with 무엇까지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일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루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도 올리고, 그렇죠? 행복감도 올리고,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즐거움도 얻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말 문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영장을 해야 되겠다.

필요한가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이 표현입니다. 꼭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해? 자, 영어로는요. Is it necessary? 근데 그걸 꼭이란 단어 강조를 하시려면 Is it really necessa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이제 어떤 동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어떤 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이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응용해 보실까요? 필요가 있어고요. 앞에 거는 구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Is it really necessary?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글자가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거 진짜 필요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Is it really necessary? 꼭 필요한 거야? To get it? 좋습니다.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it? 그걸 꼭 구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꼭쓸 필요가 있어. 쓰다가 뭐예요? 그렇죠. use겠죠, use. 그래서, is it really necessary to use it? 해서 use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꼭 거기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전화로 해결 안 돼? 이렇게 상황을 떠올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글자 외워봐야 단 며칠을 가지 못하니까요. Put yourself in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Is it really necessary to go there? 그렇죠? 예,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녀를 비난하는 거, 그 남자를 비난하는 게꼭 필요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악플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그냥 정당하지 못한 그렇죠,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is it really necessary to blame her? 아니면 blame him?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읽으시는 건 전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ll be given a chance to try it out. 아시겠죠? 한번 해보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걸 꼭 구해야만 되는 거야? Okay, your turn. 네.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it? 됐죠? 그걸 꼭 사용해야 되는 거야? 예, 네, 꼭 그걸 써야 돼? 이런 얘기였죠. 자, your turn. 네. Is it really necessary to use it? 사용하는 거죠. 자, 거기에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your turn. 네, is it really necessary to go there?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는요. 누구를 비난하다라는 뜻으로 blame 있죠? 이용해 보세요. 꼭그 여자를 비난해야 되는 거야. Okay, your turn. 네, 이렇게 일부 동작을 해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영상은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외운 글자는 사라지기 쉽지만 장면을 연상하면 굉장히 금방 나오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Is it really necessary to blame her? 그쵸? Blame her. Hey, is it really necessary to blame me? 이런 식으로 뒤에 것만 바꿔도 엄청나게 연습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step into step 2. 자, 두 번째 스텝은요. 감기 예방 주사를 꼭 매년 맞을 필요가 있어? 물론 요 감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감기 예방 주사보다는 독감 예방 주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꼭 필요가 있나? Is it really necessary? Is it really necessary? 뭐 하는 것이요? To get이죠. 맞는 거 주사를 맞다 할때 바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To get a flu shot이에요. FLU는 독감이죠. 물론 엄밀히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심하고 예, 그다음에 증상이 좀더 일반적인 감기와 다른 것이 독감, 플루죠, 플루.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보단 덜 심한 것이 감기인데 이럴 때 every year만 붙이면은 매년이란 뜻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every year,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a flu shot every ye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lu, 예, 인플루엔자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감이란 뜻이고요. 모발을 위해서 샴푸를 꼭쓸 필요가 있나? 네. 그러면 샴푸를 꼭쓸 필요가 있어? 그러면 is it necessary to use까지는 아까 다 나왔던 거죠. Use what? Shampoo. 그렇죠? Use shampoo. 샴푸는 머리 감단 뜻의 동작도 있고요.
샴푸란 뜻의 대상도 됩니다. 뭘 위해서요? For your hair.

간단하죠? 그래서 모발을 위해 샴푸를 꼭 쓸 필요가 있나? 예. 특히 surfactant, 우리가 active surface agent라고 하는데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샴푸는 안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반 정도 지금 물로만 이렇게 샴푸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저 더럽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깨끗합니다, 저. 예. 자, 미래에 대학교에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자, is it necessary to go to?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대학교를 가다, go to college. 예, 그 다음에 in the future. 이렇게 알아보시면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그 어떤 과목들이요, 통폐합이 되거나, 그리고 온라인 강좌가 좋아지면서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 내에 대학교의 시스템이 확 바뀐다고 하죠.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바로 두 번 확인해 볼게요.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독감 예방 주사를 매년 그렇게 꼭 맞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반응이 뭐예요? 나 개인적으로 인생 동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그렇죠?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a flu shot every year?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나는 결코 인생에서 맞아본 적이 없다. I've never gotten any flu shot이에요. 그렇죠? In my entire life. In my whole life 하면은요, 그럼 더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좀 더 공식적으로 쓰시고 싶으면 entire라는 단어 쓰시면 전체의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 그게 바로 발효된 음식이고요. 한국 음식이 거의 다 발효된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So,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 다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Live with love and passion.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베이식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up in the sky for salvation.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r Maj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사람들은요, 우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내용 이어지는 속에서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볼까요?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아마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각각 이어지는 소리들 연결해서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봐주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3: 2.
2: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이제 뜻을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바로 이 사원의 벽을 올라타는 거죠. 사람들은 우산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원 벽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었네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죠.
4: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메시르 마주누를 잡는 것이요,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좀 길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잘못 들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용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up in the sky for salvation.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r Maj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All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자, 여기서는요, 네, the, 그리고 but they, 이렇게만 기능하고 모두 다 내용을 해서 강세를 정확하게 빡, 정확하게 탁탁탁탁 주셔야 돼요.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동사 use는 쓰가 아니라 z로 발음된다는 거 아시죠?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Climb의 b 사운드 묵음인 거 당연히 아실 테고, climb의 b 소리 안 나니까 climb up이라고 해서 사운드 자음과 up의 어라는 모음이 연결돼서 들리기 때문에 climb up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네. Google listening 2.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0: 되셨나요? 네.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Give a shot.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한 번 더.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모두 다, 네, 내용어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각각의 단어의 음절에, 네, 정해진 위치에 강세를 가거든요. supposedly, 들리보다는 뒷사운드 거의 안 들리고 supposedly,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죠. makes wishes, wishes come true. true로 들리지 않고 추추추 이렇게 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t 사운드와 r 사운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트보다는 true, true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Google listening 2.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Google listening 3.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s as well.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onsieur Mu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한 번 더.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onsieur Mu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2.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onsieur Mu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onsieur Mu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자, 내용 볼게요.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자, 사람들이 우산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사원의 벽을 기어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의미죠.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Are putting their hands, 빈칸 for 빈칸 했는데 자, 첫 번째 빈칸에 up in the sky 하면은 상공에 이 하늘로 이런 의미죠. 하늘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For 뭐를 위해서요? For salvation. Salvation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구제나 어떤 구원을 뜻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치료제를 먹고 치유제를 먹고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를 받아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상공에 막 손을 뻗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이어졌는데 여기 understandable은 앞에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is understandable. 자, 이해 가능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Considering, 고려할 때. That 이하.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 Catching Monsieur Mukunu. 메리스 마주누를 잡는 것이요. Supposedly 빈칸. 마지막 빈칸에 makes wishes come true라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여겨져 볼 때 이 메시로 마주누를 잡는 것을 잡는 것 자체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해 가능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문장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2: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up in the sky for salvation.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onsieur Mu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 시청을 통해서 청취력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Yes, we have another great show ahead of us,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very useful and practical English expressions that we can use in the office. All right, so shall we take a look at today's main dialogue? Let's do it. All right, let's take a look. 무슨 이유인지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아,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제 것을 쓰세요. Oh,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Use mine. 감사합니다. 하나 등록해야겠어요.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Alright,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need to download something. 근데 이게 어떤 for security reasons, you need like a password or something, a security check. 그래서 여기에서 옆에서 도와주죠. Okay, let's look at this dialogue. 자, 무슨 이유인지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어요. I can't download this file는 이해하겠지만, for some reason, I can't download this file. 자, for some reason is actually our key expression for today.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뭔가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for some reason.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 다운로드가 안 돼요. For some reason, I don't know why, but I can't download the file. So, the other person says, Oh,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Use mine. 새롭게 직장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뭐 password도 없고 그래서 내 거 써, alright?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자, 아,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Use mine. 제 것을 쓰세요. You can use mine. 이런 것도 없네요. Just use mine. 아주 간단하죠? Actually,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Okay, you need a password. 자, 비밀번호 하면은 뭐 secret가 들어갈 것 같은데 password이에요. Password. So remember that and use mine.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Okay? 자, 감사합니다. 하나 등록해야겠어요. I should, 뭐뭐 해야 되겠죠? Sign up means 등록하다. Alright. 그냥 어떻게 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이렇게 줘야 돼요. Alright? So you need a password. Or I guess you can make a password as well to sign up. Alright, we'll give you more examples in just a bi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For some reason, I can't download this file. Oh,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Use mine.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Okay, so I need my own password.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for some reason. For some reason. So,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Like, I don't know, but there is a reason, but I don't know the reason. For some reason, let's see how it's used. For some reason, this isn't working properly. For some reason, this isn't working properly. 자,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네, I don't know the reason. For some reason, it isn't working properly. 이게 돼야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저도 몰라요. Alright, next one. For some reason, she's been avoiding me. Ah, for some reason, she's been avoiding me. 자,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어요. When 이제 이렇게 눈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So you're, 뭔가 문제는 있는데, That's for some reason. For some reason, she's not like very friendly. 저한테 별로 그렇게 친절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라요. For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Tired versus exhausted. Tired versus exhaust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tired 그리고 exhausted입니다. 네, 둘 다 피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tired부터 볼게요. tired, 피곤한. 이거는 tired. tired, okay? 그래서 조금 모음 길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tiring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tired. 이거는 주어가 느끼는 그 피곤함이에요. tire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휴식이나 잠이 부족해 피곤할 때는 tired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ired when we are in need of rest and in need of sleep.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You look pretty tired today. I'm too tired to even think. Tired, 피곤한. Tired, 네, R 발음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나는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했어. I was tired. 자, tired는 형용사라서 비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I was tired. 긴 하루를 보낸 후. After a long day.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아, 피곤해. 두 번째 문장이요. You look pretty tired today. 너 오늘 꽤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pretty tired today. 여기 pretty는 예쁜 아니고요. 여기서는 꽤라는 뜻이죠. You look, 당신은 보여요. Pretty tired, 꽤 피곤해. Today, 오늘. You look pretty tired today. You should get some sleep. You look pretty tired today. Maybe you should go hom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too tired to even think. Okay, too tired. 이거는 너무 피곤한. I'm too tired to even think. 나는 너무 피곤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too tired to even think. I'm too tired to even think. 네, tired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exhausted. exhausted는 간단하게 기진, 맥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천천히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exhausted. exhausted. 여기는 스펠링하고 다르게 발음이 정말 달라요. 여기서는 exhausted. 여기서는 약간 가벼운 G 발음에다가 Z로 넘어가요. exhausted. 해볼게요. exhausted. I'm exhausted. exhausted. 강세는 두 번째 음절이에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볼게요. 네. tired는 그냥 일반적으로 피곤한, 휴식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한 게 tired. 근데 exhausted는 극도로 피곤한, 진이 다 빠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ired가 여기 있으면 exhausted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극도로 피곤해요. Okay? So, exhausted means you're really, really tired. Okay? You are about to pass ou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You must be exhausted after your move. What an exhausting day.
exhausted. 기진맥진한. Exhauste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했더니 녹초가 되었어. I was exhausted. 녹초가 되었어. 너무너무 피곤해요. 언제요? After the intense workout. 격렬하게 운동을 했더니 한 이유로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몸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exhausted. 두 번째 문장입니다. You must be exhausted after your move. 자, 친구가 이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피곤해 보여. 너 이사하고 나서 완전히 녹초가 되었겠네. You must be exhausted. 당신은 녹초가 되었겠네. After your move. 이사하고 나서. You must be exhausted after your mov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 an exhausting day. 이거는 감탄사로. 정말 진이 다 빠진 하루네. What an exhausting day. What an exhausting day.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너무 지친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머리도 지치고 몸도 지친 거예요. Exhausting. Okay? 여기서는 그 하루가 진이 빠지게 만드는 거라서 exhausting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an exhausting day. What an exhausting day. 네, 정리해 드릴게요. Tired, 피곤할 때. Exhausted, 기진맥진할 때. 그러니까 정말 많이 피곤할 때. Exhauste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Great job,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ll for fre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요,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상에서 뭔가 교통편을 이용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든가 음원이나 영상 같은 걸 우리가 듣고 본다든가 하는 등의 것들을 우리가 아주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만큼이나 또 자주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길찾기. 와, 저는 좀 길눈이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갈 때 이렇게 지도 보면서 찾아가는 거. 외국 나가서도 여러분, 맵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종이 지도 쓰던 시대랑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화면으로 옮겨가면서 키우고 줄이고 더 보고 이러면서. 그죠? 자, 오늘은요, 그래서 모바일상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지도, 내비게이션에 그냥 심취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된 핵심 문구 좀 뽑아보고, 영작도 좀 해보고,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는 모바일상의 지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모바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동하면서 쓰는 어떤 휴대용 기기상의 지도가 있어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 맵스 하면 됩니다. 사용한다는 별거 없어요. Use mobile maps. People use mobile maps these days. 요즘에 모바일상의 지도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엄청 쓰죠? People use mobile maps these days. 들어볼게요.
1: Use mobile maps. Use mobile maps.
0: 자, 그러면 장소 검색이 쉽잖아요. 그쵸?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어디 어디 검색하면 나와. 몇 군데인지 나와. 그럼 여기인지 여기인지 다 이렇게 딱딱딱 눌러서 볼 수도 있고 장소 찾기가 그래서 더 쉬워졌습니다. 자, 검색하는 거 뭐라고 할까요? 뭐 번지수로 검색해야 되고 상호로 검색해야 되고 search 하던 거잖아요. You search for location. 이게 뭐예요? 장소잖아요. 그쵸? 친구들이 어디 음식점에서 만나지. 그럼 그 location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You search for it, right? Search for a location.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저희 10분 영상에서 어려운 말을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콜로케이션이라 이 단어의 조합을 여러 번 얘기해봐야 입에 붙어요. 안 그러면 생영작을 매번 해야 돼요. 이걸 덩어리로 잡고 연습해서 입에 붙여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Search for a location. Search for a location.
0: Right. 자, 장소 찾기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더 쉬워졌네. 그죠? Easy의 비교급. Easier. To locate places. 왜 이 동사 썼냐면 요것에 동사형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ocation 자체는 장소인데 locate 하면 찾다가 돼요. 위치를 찾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장소를 찾기가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모바일에서 보면 되니까. 그죠? 링크만 있으면 클릭하면 지도로 넘어가고 키우면 옆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니까. 그죠?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길찾기 해가지고 버스를 못 타야 되는 이유가 다 알려주죠? Easier to locate places.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Easier to locate places. Easier to locate places.
0: 자, 그러면 영작을 모바일 지도를 이용하면 장소 찾기가 더 쉽다. 방금 전에 한 말. Easier. 쉽죠? 그쵸? 모바일 지도만 이용하면. Use mobile apps 하면. It's easier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apps. 그쵸? 네. 이용하면니까 여기 if 해도 되고. if 하면 약간 조건같이 느껴지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그쵸? when은 뭐뭐 할 때의 느낌이지만 사실 비슷한 느낌이죠. It's easier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apps.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상황이면 훨씬 더 찾기 쉬워요.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if가 들어가도 when이 들어가도 사실 의미상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살짝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들어볼게요.
1: It's easy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maps. It's easy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maps.
0: Okay.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부르냐 이거죠.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이라고는 잘 안 하고 그 자체는 그냥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그 근본 기술이 필요하죠. 그걸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GPS 앱이라고 많이 불러요. 내비게이션 앱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뭐 지도 같은 것도 사실 GPS가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GPS 앱,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입니다. 지구 위치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뭐 요즘에는 또 이제 Satellite Navigation에서 줄여서 SatNav, SatNav 이런 단어도 종종 들리긴 하는데 너무 헷갈리시면 여러분 그것도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쓰세요 그냥. GPS 앱도 없애도 돼요. 그냥 GPS 써도 되는데 이게 앱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GPS 앱이 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GPS 앱, GPS 앱.
0: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 입력이죠. 아, 나 어디 갈 거야? 목적지 입력해야지. 그래야만 찾아줍니다. 우리 이제 you punch in the destination. 자, 선생님, 펀치가 왜 나온 겁니까? 펀치가 이렇게 막 주먹으로 이렇게 치다라는 얘기인데, 요게요, 꼭꼭 눌러서 입력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punch in. 구동사니까 힘을 쥐어줘야 됩니다. punch in. punch in. 특이하죠? 주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one's destination. destination 같은 경우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부르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 커피숍에 가고 싶어. 커피숍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뭐뭐 커피숍 쳐서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You punch in your destination. 자, 요 소유격은 그때그때 바꿔주면 돼요. My, your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Punch in one's destination. Punch in one's destination.
0: 자,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넣어놓으면 이 앱이 좌회전, 우회전, 500m에서 우측길, 좌측길 다 얘기해줘. 이렇게 세부적인 길 안내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세부적인, 뭐 detailed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Turn by turn directions. Turn은 뭐예요? 좌회전도 turn이고 우회전도 turn이거든.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돼 뭐예요? Turn by turn. Turn by turn. 자, 어디서 꺾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길 안내를 directions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directions에서는 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찾아가는 방법 같은 느낌이에요. directions 그러면 약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turn by turn directions 하면 자세한 길 안내. 요걸 길 안내로 그냥 보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turn by turn directions. turn by turn directions.
0: 문장에 넣어봅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세부적인 길 안내를 해준다. 그럼 아까 GPS 앱 자체가 turn by turn directions를 준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The GPS app gives us. 우리한테 준다. 얘가 우리한테 준다. 됐죠? The GPS app gives us turn by turn directions. S 끝에 꼭 붙여야 돼요.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The GPS app gives us turn by turn directions. The GPS app gives us turn by turn directions.
0: 자, 기준이 어디 온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배울게요. Bad with directions. I am bad with directions. 이거 그대로 쓰셔야 돼요. 관용구입니다. S 붙여야 돼요. 들어볼게요.
1: Bad with directions. Bad with directions.
0: 약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방향 감각 같은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길을 잃다는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길을 잃다. 가다가 나 길 잃었다? 이거 어디야? 이거 뭐라고 그래요? Get lost라고 하죠. 근데 do not get lost. 내비게이션을 쓰면 길눈이 어두워도 가라는 대로 가면 되니까 길을 잃을 위험이 없어. Do not get lost. 부정어의 강세 주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1: Do not get lost. Do not get lost.
0: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정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의지를 하는 애에 대한 형용사는 reliable입니다. 저거 참 좋은 형용사예요. 오늘 꼭 외울게요. Reliable. Reliable. The GPS app is very reliable. Reliable.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Reliable. Reliable.
0: 자, 얘네 갖고 영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제 그다지 길을 자주 잃지 않아요. 자, 길을 잃지 않아요 안에 그다지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GPS를 이용하면, 그쵸? 길을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해볼게요. I do not get lost. 여기까지 좋아요. That often. 그다지가 어떻게 나와요? That이 그다지예요. That often. 그러면 그닥 자주 길을 잃지 않는다. When I use the GPS. When I use the GPS. 내가 GPS를 이용하면 지정을 하는 의미로 너를 붙였어요. When I use the GPS. GPS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 내가 저기 내비게이션 이용하면 길을 잘 안 잃어. I do not get lost that often when I use the GPS. 들어볼게요.
1: I do not get lost that often when I use the GPS. I do not get lost that often when I use the GPS.
0: 오케이.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앱상의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모바일 서비스였었습니다. 장소 찾기가 더 쉬워졌죠? Easier to locate places. 들어볼게요.
1: Easier to locate places. Easier to locate places.
0: 모바일 지도 이용하면 세부적인 길 안내를 내비게이션에 해줍니다. Turn by turn directions. 이것도 꼭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에요. 들어볼게요.
1: Turn by turn directions. Turn by turn directions.
0: 마지막으로 길을 잃지 않다. Do not get lost. 잃지 않는다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1: Do not get lost. Do not get lost.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실 수 있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 혹시 감독님 마이크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걸 혹시 못 보셨어요?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요, 바로 Have you seen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스크 많이 끼니까 혹시 제 마스크 못 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바로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뭔가 어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I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질문으로 얘기를 해서요, 그 행동을 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그렇죠, have you 과거분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법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이 과거분사를 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죠? 현재 완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have you 과거분사, I have 과거분사는 경험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I have 과거분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have you 과거분사를 통해서 그 행동을 쭉 해오셨나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서 그 시점 중에서 그 물건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실물, 이 물건 자리에 분실물을 넣어서요, 혹시 그 물건 못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혹시 제차키 못 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제차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Have you seen my car ke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제 전화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전화기는, 그쵸, my phone이니까 Have you seen my phone?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해서 제 혹시 전화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냥 운동화가 아니고 검정색 운동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물건을 조금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운동화는요, 바로 black sneaker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seen my sneak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엄마 내 운동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엄마 내 운동화 못 봤어요? 이런 질문이라면, 엄마 내 검정색 운동화 있잖아 그거 못 봤어요?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이렇게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색깔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해서 검정색 운동화 혹시 못 봤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혹시 제 마스크 못 보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0: Have you seen my mask?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발음이 마스크가 아니고 마스크라고 매 소리가 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mask?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mask? 제 마스크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는 물건을 혹시 상대방이 언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그걸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물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이런 질문들 얘기를 할 때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Have you seen my mask? Have you seen my mas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차 키 못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Have you seen my car ke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우리는 제 차 키 못 보셨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혹시 어디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디서라는 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넣어서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느냐라고까지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그렇죠. 조금 더 귀한 정보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혹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ave you seen my car key? 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라는 거를 anywhere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anywhere까지 넣으면은요. 혹시 어디에서 혹시 어딘가에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anywher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anywhere? 해서 Have you seen my 혹은 Have you seen 무엇 anywhe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혹시 그 물건 어디에서 어딘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랑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으로 일단은 제 전화 못 보셨어요? Have you seen my phone?으로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여기 근처에서 그 물건 못 보셨어요? 어딘가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Anywhere 해서 혹시 어디서 혹시 어디서라도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 근처에서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 근처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around her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here이지만 여러분이 분실한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round here, 여기 부근에서, 여기 근처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Have you seen 무엇 around here?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그 물건 여기 근처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My phone을 넣으세요.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around her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around here? 요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배운 네 가지 문장을요. 혹시 어디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땐 anywhere. 혹시 여기 근처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Around here까지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했을 때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하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program. It's really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It's not your homework. 숙제도 아니고요. 예,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박관념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시 한번 좋은 에너지를 채운 느낌으로 try again. 시도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딱 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처음에는 도전입니다. 우리말을 보시고요.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떤 부분은 알고 어떤 부분은 모르는지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 방금 나왔던 문장을 보시면서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것도 뭐 나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와, 이탈리아, 알리탈리아 하면서 이태리를 떠올리시고요. 이탈리아를 떠올리시고 동시에 내가 거기를 여행을 했구나. 장면이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탈리아를 차로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뭐 하면서 즐거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have a good time 있으니까 보냈다니까 we had a good time. 빨리 하면 we had a good time. had a 처음 들립니다. 어떻게 응용되는지 기본 문장부터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응용을 해볼 텐데요. 아, 이런 문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외워야 되겠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마치 뷔페 가서 음식을 잔뜩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재미있을 리 없겠죠. 즐거울 리도 없겠고요. 자, 그런 점에서 얘가 왜 쓰이는지를 보세요. 즐거웠어는 다 있고 앞에 보니까 하면서 나누며 부르며 하면서 아, 내가 즐거운 시간을 과거에 보냈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즐거웠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여행을 하면서 즐거웠어. 그러면 즐거웠어는 had a good time. 지나간 일이니까 we had a good time. 그 다음에 뒤에 뭐뭐 하면서니까 진행된다는 의미의 ing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traveling. L이 두 개 혹은 하나 다 쓰실 수 있고요. 뭐 두 개면 영국식, L이 하나면 미국식이기도 한데요. 서로 개인에 따라서 섞어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즐거웠어. 이제 너무 쉽겠죠? We had a good time. 맨 뒤에 talking. 자,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웠어.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We had a good time sing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즐거웠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We had a good time. Having lunch. 아니면 이 단어도 한번 배워보세요. 바로 lunching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길게 발음하시면 배를 진수시키는 뜻의 lunch가 되겠고요. 얘는 lunch죠. lunch. 그래서 lunching. 그러면은 바로 포인트가 점심을 먹다라는 다소 포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having lunch라고 하셔도 자연스럽습니다. 네 가지의 연습 방법은 보고 읽으시면 you're wasting your time. 자, 시간 낭비니까요. 하나 하면서 즐거움을 가져보세요. 철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뭔가요? 여행을 하면서 즐거웠어요. Your turn. 맞습니다. We had a good time traveling.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어. Your turn. 네, we had a good time talking. 자, 노래를 부르면 즐거웠어. 이제

마셨겠죠? Your turn? 네, we had a good time singing. 점심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니까. Your turn. 네, we had a good time lunching. 됐죠? 아니면 having lunch까지 다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동사에 ing만 붙여서 we had a good time swimming, we had a good time 그 다음에 뭐 dancing, we had a good time watching movies 여러 편을 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한 100번, 1000번 이상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없이도요. Even without me, right? Step 2. 우리는 차로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어 라고 할 때요. 그죠? 자, 뭐라고 할까요? We had a good time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행하다는 뭐였어요? Traveling. 그런데 어디예요?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around 쓰시면 돼요. Traveling around Italy.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예, 이탈리아를 예, Italy라고 합니다. Italy. 어? 누구한테 이를 건데요? 자, Italy. 물론 이게 Italian 하고 뒤에 이제 IAN이 붙으면은 발음이 Italian이 되지만 이 국가명은 발음을 거의 미국식 발음은 Italy로 들립니다. 그래서 보냈다라는 얘기죠. 예, 차로 여행했다는 얘기니까 by car. 자,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traveling around Italy by car. 장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가 나왔네요. 우리는 이탈리아로 갔던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거웠어. 핵심은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다. 그러면 we had a good time. 그럼 talking이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talking about our trip. 우리의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어디로 갔던 거예요?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탈리아가 있으면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멀리. 그래서 그때는 다녀온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to Italy라고 씁니다. 우리는 파리로, 파리 그러면 to Paris. 아니면 런던으로 to London. 이런 식으로 trip to 어디 어디로 가는 여행 연결되니까 보시고요. 자, 우리는 지난밤에 가물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똑같습니다. We had a good time. 뭐 하면서요? 자, 가무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singing and dancing. 자, 어렵지 않죠? 바로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나왔던 중요 표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도 행복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를 차로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와, 어디 갔었어? 뭐, 그렇지, 나도 다음번에 같이 갈게.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다 좋겠죠, 그쵸?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뭐 피렌체, 밀라노도 있고요.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뭐 했어요? Traveling around Italy by car. 그랬더니 야, 나 이미 너한테 너희들하고 같이 가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I'll join you가 아니고 I'll be joining 하고 쓴 이유는 소위 말하는 미래 진행시제지만 이거의 어감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I'll be joining you guys next time. Guys은 너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늘도 멋지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조금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아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내용은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자, 오늘의 메인 센텐스 문장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보죠. The hall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was far from my home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요 친구가 바로 관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나보고 재밌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라는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이 쭉 모두 다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자, 관계대명사랑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별해서 많은 예문들을 살펴봤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 플러스 그 뒤에는 뭐 on이나 at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in 같은 전치사와 함께 위치가 붙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또 시간 관련해서도 시간 관련된 선행사 쓰인 다음에 전치사 on, at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치사 in이 또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맨날 두 단어씩 말하는 게 나중엔 귀찮아진 거라. 그래서 뭔가 장소와 관련된 선행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것 같으면 그걸 그냥 우리 where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요.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 있고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으면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when이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를 자 물론 조건이 있죠. 장소 관련된 선행사, 시간 관련된 선행사 어느 정도 조건은 있지만서도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where 또는 when으로 말이죠. 조금 이따 예문을 더 볼 테지만, 자,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건, where, when 다 좋은데요. 이마저도 우리 대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자체도 따져보면, 뭐 선행사가 사람이며 후나 훔 쓰고, 동물이나 사물이며 위치 쓰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아무 때나 우리 대쓸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물론, 비격식이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When do where도 귀찮으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대수로 또 교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야,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사실 대 하나면 해결되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셨다면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전에 봤던 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진짜 간단하죠. I sleep in the room. I sleep. 나는 잔다. 어디서 자요? In the room. 방에서 자요. 방에서. 자, 여기서 the room을 선행사로 톡 떼서 앞에다 던져 놓을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거든요. The room. 그리고 관계대명사 들어가요. Which. I sleep in. 여기 in이 왜 남았는지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 이해를 해보자면 the room 방인데 어떤 방인 거예요? 내가 자는 방, 즉 내가 안에서 잠드는 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문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죠. 예전에 다 봤던 거예요. I like the room which I sleep in. 나는 좋아한다는 거죠.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는 방을 좋아해요. 뭐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 침실이 마음에 들어요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in을 그리고 전치사 in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전치사든 끝에 있는 거 관계되면서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I like the room in which
I sleep.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자 우리 어디에 집중할 거냐? In which에 집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쓰인 이런 케이스예요. 요 in which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 부사 뭐? 장소니까 where. Where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 말하지 말고 한 단어만에 똑같은 의미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최종 버전을 보자면 I like the room where I sleep 이란 문장이 완성되고 아까 봤던 in which가 쓰였던 케이스랑 뜻이 전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두 개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꿔줬고 요 where 같은 것을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이해가 됐으면 관계 부사 이해가 어렵지 않은 이유 아마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그가 작곡을 하는 장소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나는 보고 싶어요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I wanna see. 근데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장소를 보고 싶죠?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보고 싶어요. I wanna see the place. 그리고 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 관계대명사 쓰지 말고 장소 말하는 거고 그게 뭐 하는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관계부사 자연스럽게 뭐를? Where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I wanna see the place. Where 하고 나서 그 뒤에 절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He writes his songs. 그가 그의 노래들을 쓰는, 즉 그가 작곡을 하는 그 장소, 거기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도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 부사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여러분들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뭐 in which 이런 게 나왔을 때 되게 어색한데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렇게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를 알아두셔야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작하실 때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긴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해드렸던 거예요. 이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ant to see the place where he writes his songs. 재밌는 거는 여기 where, 대수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엄청 대시 유용합니다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장도 볼게요. 당신이 태어난 날에는 날씨가 어땠나요?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What was the weather like? Like 여기서 전치사예요. 같은. 날씨가 뭐와 같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무엇이었나요?가 아니라 날씨가 무엇과 같았나요? 비슷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날씨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On the day, 그 날이요. 그래놓고 그게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날인 경우에, 시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부사 when 쓰면 된다는 거죠. When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난 바로 그날. The day when you were born. 그때 날씨 어땠나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at was the weather like on the day when you were born?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장이었어요. 여기 when도 대수로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서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The hall.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무슨 홀,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홀이요. 근데 어떤 홀이에요?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그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던 그 콘서트장이요. Was far from my home. 내 집에서부터 멀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사용된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관계 부사로서 the hall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봤고요. 관계부사 근데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 통해서 내가 관계부사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새로운 관계부사, 아직 알아보지 않은 관계부사 두 개도 추가해서 공부할 거구나. 꼭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ell, hello guys. Are you ready to work out in your favorite chair? I am.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사무실 또는 책상 의자에서 운동할 건데 준비되셨나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How was your road trip? I almost died. What? Are you okay? We hit a reindeer, but luckily nobody got hurt, including the deer.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I almost died라는 표현이요.
0: I almost died.
1: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 뜻 맞고요. 그런데 이따가 조금 더 다른 의미도 보러 갈게요.
0: How was your road trip? 이렇게 시작을 해요. Road trip.
1: 이 어땠네요. 좀 장시간 운전해서 다니는 그런 도로 여행이랄까요? 그런 거를 road trip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how was your road trip? 물어봤더니 I almost died 이러죠.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정말 거의 나 죽었어. 거의 죽을 뻔했어. 이런 의미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0: What? Are you okay?
1: 그래서 뭐 너 괜찮아? 이러니까
0: We hit a reindeer.
1: 아, 사슴을 치웠대요, 실수로.
0: But luckily, nobody got hurt.
1: 그죠? 근데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요.
0: Including the deer.
1: 사슴 포함해서. 아, 아무도 다친 사람이, 그리고 다친 동물도 없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I almost died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대화에서는 같은 뜻, 같은 표현, 다른 뜻 보러 가겠습니다.
0: Did you see the look on Patrick's face? I almost died. He looked so embarrassed. Well, he always corrects other people. Yes, somebody had to point it out.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이런 뜻도 되지만 다른 의미 보기로 했었죠. 볼게요.
0: Did you see the look on Patrick's face?
1: 이럽니다. 야, 너 패트릭 표정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0: Did you see the look on Patrick's face?
1: 아, 그랬더니 I almost died. 이러죠. 나 죽을 뻔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말 할 때도 우리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너무너무 무엇무엇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표현하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0: He looked so embarrassed.
1: 정말 창피해하더라. 이게 너무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정말 정말 그 감정이 강하면 죽을 것만 같았어. 아니면은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almost died.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랬더니
0: He always corrects other people. 이러죠.
1: 걔는 항상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려고 하잖아. 그랬더니
0: Yes, somebody had to point it out.
1: 이러면서 아, 누군가는 패트릭한테 조금 따끔하게 충고를 한마디 했었어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트릭의 표정이 되게 고소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I almost died 표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실게요.
0: Okay, I think we should open up our hips today. You ready? All right. Sit down in your favorite chair to start. Or just your office chai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it down in your favorite chair to start. Or just your office chair. Good. This stretch works better if you sit on the edge of your seat.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stretch works better if you sit on the edge of your seat. Good. Pick up one foot and place the ankle on top of the other knee.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ick up one foot. And place the ankle on top of the other knee. Good. Remember, the bottom foot rests completely on the floor and the top foot is flexe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remember, the bottom foot rests completely on the floor and the top foot is flexed. Good. You will already start to feel the stretch on your side glute. Enjoy the stretch,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0: Yes, I think you should do the hip openers right now at any time in your office. Please do it for me, okay?
1: 아, 오늘 우리 고관절 스트레칭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우리 I almost died 표현 같이 해봤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 이런 말 그대로 의미도 있지만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상황이 너무너무 무엇무엇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표현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꼭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emergency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0: emergency, emergencies라고 하면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말하는데요. 뭔가 급한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Everyone should have an emergency plan.
0: 네, everyone should have an emergency plan이라고 하면

0: To make sure it was still up to date mm-hmm. and working.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고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제 up to date라는 것은 outdated 하지 않은 거.
1: Yeah.
0: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걸 말해요.
1: Yeah, or some things need repairs every like 5 years 네. or checkups to make sure it's still working. You know,
0: 네.
1: that 그래서, could be out of date as well.
0: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 것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최근에 새 것으로 바꾼 상태여서 작동을 잘 하는 상태, up to date하고 여기서 working이라는 것은 같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죠.
1: Yeah, I think so.
0: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나머지 하루를 보냈습니다.
1: And he asks us next, but what's your emergency plan and what would you do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0: 빌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emergency plan은 무엇인가요? 비상시 계획은 무엇인가요? Mm-hmm. 그리고 what would you do?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n the event of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시. Mm-hmm.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1: And then he gives us some recommendations. So let's see what he has to say.
2: For starters, I recommend that you have an emergency kit with water and supplies, but you'll probably also want a few other things too. For example,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especially near the kitchen.
1: For starters, I recommend that you have an emergency kit with water and supplies.
0: 이 문장의 맨 앞부분에 for starters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For starters, 이게 잘못 이제 해석이 되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 no.
0: for beginners가 yeah. 아니고 아니면 for people who are starting이 아니고 for starters는 yeah.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
1: yeah.
0: 일단 먼저
1: yeah. Like one of the first or most basic things you should have.
0: 그냥
1: right?
0: first하고
1: thing.
0: 같은 거예요.
1: Yeah, yeah.
0: 그래서 first, 그래서 for starters 굳어진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진짜로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Mm-hmm. So for starters, I recommend that you have an emergency kit with water and supplies. 물 그리고 other types of supplies, 기타 물자들이 들어있는 응급 키트를 갖추는 걸 recommend, 추천합니다.
1: And he says this next. But you'll probably also want a few other things too.
0: 그런데 그것 외에도 emergency kit 외에도 you will probably 아마도 also 또한 want a few other things too. 몇 가지 더 원할 거예요. want라고 썼지만 mm-hmm. 여기서 you want you
1: no.
0: 이거는 결국 you will need라는
1: it.
0: 거죠. 그러니까
1: yeah.
0: 원할 거라고 추측이 된다는 이야기는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 Yeah.
0: 몇 가지 더 필요할 거예요.
1: Mm-hmm. He says For example,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especially near the kitchen.
0: 예를 들어서,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Mm-hmm.
1: Fire extinguisher.
0: 네.
1: Fire extinguisher.
0: 우리말로는 훨씬 더 짧아요. 소화기.
1: Right?
0: 네.
1: Only fire extinguisher.
0: Three syllables.
1: Right?
0: But in English, it's much longer.
1: Fire extinguisher. Six.
0: Yeah. Fire extinguisher.
1: Too long.
0: 그렇지만 자주 쓰는 말이라서 빠르게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Yeah, I think so as well. Let's practice. Fire extinguisher. Great!
0: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건물의 각 층마다, 여기서 level이라는 것은 each floor를 말합니다. 그래서
1: yeah.
0: 각 층마다, especially near the kitchen, 특히 부엌 근처에는
1: oh.
0: 불이 있으니까 소화기를 갖고 있는 걸 추천한대요.
1: This is tru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Oh! And make sure to check your smoke detectors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once a month to make sure that they still work, and then replace them when they expire.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exits in your building are and set up a meeting place for everyone somewhere outside.
1: Oh, and make sure to check your smoke detectors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once a month.
0: 네, 그리고, oh. 아, 맞다. 생각이 난 거죠. And make sure t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 mm-hmm. make sure to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Mm-hmm. Check your smoke detectors, mm-hmm. 연기 감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1: Yep.
0: 그리고
1: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0: 네.
1: Carbon monoxide.
0: 일산화탄소. 그래서 carbon이 이제 탄소고요.
1: Mm-hmm.
0: 그리고
1: carbon.
0: oxygen 부분이 OX... IDE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mm-hmm. 산소 부분을 가리키고 mm-hmm. 모노가 들어갔잖아요.
1: Yeah,
0: 이게
1: mono.
0: 1. 네.
1: One.
0: 그래서 carbon monoxide라고 하면은 일산화탄소.

0: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nearest shelter is so you'll have protection. All of this, I'm sure, sounds like a pain, but really you can never be too prepared. And I think that it's always better to have something and not need it than to need it and not have it.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n the event of a 또는 on 하면서 어떤 명사를 써주면은 뭐뭐가 발생했을 때란 뜻이고요. 그다음 can never be too 뭐뭐하면 직역하면 너무 뭐뭐할 수가 없다. 즉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란 뜻이 됩니다. 문장을 좀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emergency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Sounds great. A friendly reminder. Have an emergency plan and a backup for you and your loved ones on hand. Severe weather is in the forecast for much of the state this evening through early tomorrow morning. Be alert and have an emergency plan.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Rosario says,
0: A friendly reminder. Friendly reminder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 덜 느꼈으면 좋겠을 때 쓰는 말이죠.
1: 그런데 It's a little bit lighter. You've already told them three times, but you want to say, hey, but a friendly reminder.
0: 실제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a friendly reminder.
1: Friendly reminder.
0: Have an emergency plan and a backup for you and your loved ones on hand. On hand라는 것은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갖고 있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응급시, 비상시 계획과 그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의 대비책도 스스로와 아끼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갖고 있어라라는 말이었고요.
1: And Phil says,
0: Severe weather is in the forecast for much of the state. 주 대부분의 여기 아마 미국이나 뭐 호주 스테이트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천후 비가 많이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네, 눈이 오거나 예상되어 있는 되고 있는데 this evening through early tomorrow morning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이런 시간까지 be alert and have an emergency plan 주의하시고 응급시 계획도 갖고 있으세요라는 말입니다.
1: All righ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fast the wavelengths can travel, it'll be indigo next. And once each color has been absorbed, the magnetic field loses its force.
1: Does that mean all the colors will disappear forever?
0: 자, 첫 번째, the first thing. Salama says, there is a surprising color anomaly here. 한국말로는 변칙인데, 이 영어로 말하면은 it's not normal, unusual,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슬로도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I can't reach Chaos HQ, there's too much interference. 이런 말을 합니다. 자, interference는 혼선이에요. 그래서 전파 방해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EMF 때문에 이게 막 자꾸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들이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Where? It's going to a magnetic field. 자기장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yra가 여기에서 만약 파장이 짧은 순서대로 사라지는 거라면 자, 보라색 다음에 남색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색깔들이 없어지고 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더 알게 될 거예요, 친구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the book with me, the story. And I will come back next time and we can continue reading the book. Thank you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2: O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Ha ha ha ha!

you call hiding really well. Here I come!

Thank you.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폰리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공부가 막막하다면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영어 책도 잘 읽고 있고 문법도 잘하게 되고 어휘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한번 그 매직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오늘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쉽거든요. 간단합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 아 이게 이거구나. 이번에는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0: wolf! In earnest this time.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1: The Boy Who Cried Wolf. 그 네 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두 번 했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야 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이미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난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저 뭐고 저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늑대가 온 거예요. 자, 그 상황입니다. The wolf, 늑대가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왔습니다. 막 재빠르게 왔어요. Towards the sheep,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양고기 이러면서 왔겠죠. 양을 향해서, 여기 있는 towards라는 것은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인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towards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toward, s 뭔데? 뭐뭐를 향해서가 두 개가 있는 건가? 이거 아닙니다. 뭐뭐 쪽으로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toward랑 towards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toward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미국권에서 사용하고 북미에서 toward를 많이 쓰고요. towards는 영국권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혹은 영국의 문화를 가진 혹은 영국에서 towards s가 붙은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써도 괜찮습니다. 의미의 차이도 없고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여기에서는 이거, 저기에서는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다는 사실.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rrr. 그들은 ran away,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양이 되겠죠. 양들은 도망갔습니다. As fast as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울죠? 으르렁이라고 했겠죠. 으르렁. George waved his arm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자, George는 waved his arm. 아, 늑대야, 안녕. 이 wave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wave는 뭡니까? 아, 늑대야, 좀 가. Wave, wave. 이렇게 했겠죠. 아유, 어떡해. 늑대야, 좀 가라고. 막 이렇게. 이게 wave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팔을 막 흔들었어요.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한테? 양한테 소리를 안 질렀겠죠. 늑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하라고?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But it was no good. 그러나 그렇게 늑대가 지금 양을 먹으러 왔는데 그 양치기 한 명이 가라고 한들 늑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땠다고요? It was no good. No good이라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자, 그래서 늑대를 자기 혼자 쫓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늑대니까.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and ran 그리고 달렸습니다. 누가 돌아서서 누가 달렸겠습니까? 조지겠죠. 양치기는요. crying, 소리를 지르면서 wolf, 늑대야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In earnest this time. 이번에는 어땠다고요? earnest는 바로 진심으로. 맞죠? 진심 안에서니까 진심으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arn에 est가 붙은 게 아닙니다. 원래 earnest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est가 붙으면 우리 친구들 최상급 아니가? 가장 진심인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earnest는 그냥 원래 단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est가 붙어서 진심, 가장 진심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earnest 자체가 진심이라는 의미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그냥 무심코 보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수록 재밌어지죠?
0: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1: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즉,

양치기인 조지는 막 달려갔습니다. 러쉬라는 것은 급히 움직여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마을로 달려 들어갔고 뭐 하면서 calling for help 도움을 call for이라고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도와주세요를 즉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을로 막 달려갔습니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과거엔 어땠습니까? 두번 속았잖아요. 늑대다, 늑대다 해서 도와주려 갔는데 실제 늑대는 없었고 이게 장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장난이잖아. 안 속아. 세 번째는 우리도 안 속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갔어요? He ran to the butcher. Butcher이라는 것은 바로 정육점 주인입니다. 정육점 주인한테, 즉 정육점으로 들어갔어요. 정육점 주인한테 갔는데 Who shook his head and said? 근데 이 정육점 주인은 shook his head, 그의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가로저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너는 거짓말을 해왔어. 너무나 많이, one too many times는 너무나 많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oo many times, 너무 많이. One은 한번 더. 한번 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게 한번더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어. Then, he ran to the baker. 이번에는, 이 제빵사겠죠. 빵을 굽는 이 제빵사, baker에게 달려갔습니다.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그리고 이 제빵사는, 안 도와주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and sent him away.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거짓말인 줄 아니까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상태니까요. 저라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세 번은 저도 안 속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직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현재 완료는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먼저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그 남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이런 의미,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결과와 경험이었거든. 이번에는 완료와 계속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완료, 계속, 이게 뭔데? 일단은 이 용어를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우선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형태. 현재 완료는 하나의 시제예요. 이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언제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완료라는 시제인데, 특히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를 의미하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PD님들 귀에 피가 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러면 과거에 뭔가 시작해서 현재에 계속하고 있거나 현재 완료됐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를 쭉 보다 보니 어떤 때는 완료, 그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두 가지 한마디로 문장을 잘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고 거기에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완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문장에는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료부터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끝냈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지금 끝냈는데 그 언제 시작했다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이제 막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끝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끝났잖아. 그러니까 완료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We have already eaten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이미 먹었다. 과거에 먹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중에 쭉 보니까, 이미 다 먹었고, 지금은 다 먹은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에 먹은 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나는 지금 저녁 식사 너무 많이 해서 난 지금 배가 부르다. 이런 상태라는 거. 이미 먹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완료를 의미할 때는 이제 막 끝났다 할 때 이제 막, 혹은 이미, 혹은 아직, 만약에 끝나지 않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거, not이 있으면은 yet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 등과,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우리 주로 같이 쓰는 것들, 이런 표현들과 현재 완료가 같이 쓰면, 아, 이게 완료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계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이라는 건 똑같아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 과거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속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라고 돼 있죠. 나는 여기에 살았다. 과거에 살기 시작했고. 근데 언제 살기 시작했다고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10년 동안 살고 있다. 즉,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다고요? 10년 전에 여기에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계속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해석해보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네. 그래서 계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 용어를 왜 쓰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면은 단순히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he has studied English since 2020 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공부했다. 영어를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후로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그녀는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요즘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현재 완료가 있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맞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요게 현재 완료의 계속이구나. 왜 계속이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이라는 것은 이런 since나 for 이런 표현 등과 함께 자주 씁니다. 맞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표현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 이게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속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 여러 개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owards. Towards.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No good. No goo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Earnest. Earnest.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Rush. Rush.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Call for. Call for. The boy called for help when he saw the fire. Butcher. Butcher. He ran to the butc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Arm. 팔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She broke her arm. 아이고, 어떡해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즉, 골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팔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The chair has wooden arms라고 돼 있죠. 의자는 가지고 있어요. 나무로 된 팔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의자에 보면은 팔걸이 같이, 의자 기준으로 보면은 팔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아, 팔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가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팔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양쪽에. 맞죠. 한쪽에 있는 건 거의 없죠. 거의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팔걸이. 그러니까 arm이라고 하는데 그게 팔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물의 팔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 soldiers were armed with guns. 군인들은 총으로 armed 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 arm이라는 것은 바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렇게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게 무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있죠. 여기는 지금 PP형으로 쓰였지만. 자, 그래서 군인들은 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뭘로? 총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군 아저씨들이 군인들이 바로

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할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army 조금 더 넓어졌으니 우리 친구들이 책에서 요럴 때는 아 팔걸이, 요럴 때는 아 동사인 army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아니면 이건 100%야. 이런 거죠.
1: 와.
0: 아니면 뭐 반대로 바꾸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계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1: 네.
0: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남자들이 많이 안
1: 안 입죠. 보통
0: 입거든요.
1: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